0: 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큰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먹고 가슴을 펴며 옛날 얘기를 했다. 가난했던 시절 풍교제인 당인이 흰밥 한 공기밖에 없어 서생에게 음식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집는 흉내를 내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당인이 서생이 부르는 음식 이름에 맞춰 공중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훑어먹는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고 실제로는 밥알 몇 알만 입에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탁의 모든 그릇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졌고 작은 이모는 요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큰아버지가 식사에서 항상 첫 번째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음식을 먹어치웠다고 회상했다. 큰아버지는 기숙사 학교에서 8명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빼서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식사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고 답했다. 아버가 다시 물으니 큰아버지는 반찬과 밥이 모두 적어 빼앗아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학교에서 음식 문제로 시위가 자주 일어나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와 아버가 규칙을 맞춰보려 했지만 답은 식탁장 제도였다. 각 식탁마다 한 명의 학생을 식탁장으로 뽑고 다른 학생들은 식탁장의 행동에 맞춰 반찬을 집고 밥을 받아야 했으며 식탁장이 밥을 다 먹어야 밥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아버지가 설명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한 학년을 유급해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식탁장으로서 식사 예절을 엄격히 지켰다고 회상했다. 식사 전에는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어른이 젓가락을 움직여야 자신들도 움직일 수 있었으며 입에 밥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마구 뒤지지 않는 등의 예절을 지켰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식탁장이 된 이후 모두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예의 바르게 변했으며 큰아버지는 그때부터 배불리 먹지 못하고 점점 음식에 대한 탐욕이 커졌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오늘 식사 모습을 보며 다시 젓가락으로 때리고 싶을 정도라고 농담을 던졌다. 큰아버지는 자신의 욕심 많은 버릇이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때리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작은 이모는 그릇을 내려놓고 예전 고향 마을에 살았던 유백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유가는 대규모 재산을 가진 집안이었지만 일생 동안 극도로 인색했고 먹고 쓰는 것을 모두 아꼈으며 허리에 열쇠를 메고 모든 물건을 잠그고 다녔다. 그 결과 가족 모두가 얼굴이 창백하고 앙상해졌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다시 아보, 호생, 소모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호생은 변호사가 되어 출장이 비교적 적어졌고 밤마다 자주 소모를 찾아갔다. 당시 시민들 사이의 교류는 직접 집을 방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호생은 대자 명종 골목길에 들어가 우측으로 소리를 지르면 소모가 컵 두 개를 들고 내려와 가게 문을 열어주었다. 호생은 미용실에 들어가 컵을 거울 앞 탁자에 놓고

두 사람은 각자 미용 의자에 앉아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밤의 미용실은 소모의 거실처럼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어느 밤 호생이 막 도착했을 때 아보가 찾아와 세 사람이 만나 놀라기도 했고 또 다른 날에는 아보가 소진을 데리고 와 분위기는 활기차지만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소모가 호생을 끌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제안했고 앞쪽에 의자가 있으니 잠시 쉬자고 했다. 밖으로 나온 소모는 호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미용실에 데려와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미용실이 영화관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미용실 정문 열쇠는 소모만 가지고 있고 건물 주민들은 밤에 뒷문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고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에 미용실은 매우 조용했고 우측에서는 가끔 슬리퍼 소리가 들릴 뿐 그 외에는 고요하고 어두웠다. 어느 날 소모는 호생에게 주아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호생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아가 잠시 돌아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길림으로 돌아갔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고 했다. 소모는 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여자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고 주아는 책을 많이 읽고 성격이 엉뚱한데 돌아왔다면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호생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주아가 현지에 간 지 1년 만에 조선족 젊은이와 결혼했다고 말했다. 이때 24호선 전차가 지나가고 가로등 불이 깜빡이면서 두 여성이 미용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소모가 그들을 보며 왜 왔는지 물었고 상대방은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다가 말을 멈췄다. 두 사람은 바로 대매매와 란란이었다. 대매매는 가게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경계심을 드러냈고 소모가 호생을 친구라고 소개했다. 소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니 대매매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고 란란은 오후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녔는데 운이 나빴다고 답했다. 소모가 저녁밥을 먹었는지 묻자 대매매는 전혀 먹을 마음이 없었고 란란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생은 밥은 꼭 먹어야 하니 모두 가서 음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네 사람은 미용실에서 나와 골목길을 지나 유명한 음식점에 들어갔다. 호생은 작은 만두 두 그릇, 튀긴 돼지고기 스테이크 2인분, 파기름 국수 두 그릇을 주문했다. 가게 안은 사람이 비교적 적어 편했다. 대매매는 돼지고기 스테이크에 매운 간장을 뿌려 느긋하게 먹었고 란란은 비교적 급하게 식사했으며 소모와 호생은 국수를 먹었다. 거의 다 먹었을 때 대매매와 란란은 다시 자신들이 운이 나빴던 이유를 이야기했고 소모가 그 사연을 물었다. 대매매는 점심을 먹고 란란이와 함께 대광명 영화관 앞에 갔다가 뒤에 있던 경찰에게 쫓겼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붙잡혀 인민광장 경찰서에 갇혔다가 지금 풀려나왔다고 했다. 호생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다고 의아해했고 란란은 자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원래 두 사람 뒤에는 옷차림이 화려한 두 명의 건달이 계속 쫓아왔고 이 모습이 경찰에게 발각되어 경찰까지 함께 쫓아오게 되었다.
길에는 대매매와 란란, 건달 두 명, 경찰 두 명까지 모두 여섯 명이 한 줄로 걷고 쫓는 상황이 되었고, 건달이 다가와 말을 걸자 이것이 증거가 되어 경찰이 즉시 네 사람을 붙잡았다. 상해에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땅에 틈이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소모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 대매매는 원래 대광명 사무실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직접 인민광장 경찰서로 이동해 갇혀 있었다고 답했다. 대매매와 란란은 경찰서에서 무사히 풀려나왔지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글을 잘 쓰지 못하는 터라 막막해했다. 결국 대매매는 호생에게 도움을 청했고 란란도 애교를 부리며 호생에게 부탁했다. 호생은 도움을 청하는 두 사람을 보고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호생은 가게 계산대에서 볼펜을 빌리고 담배 껍질을 찢어 나무 식탁에서 란란 대신 반성문을 써주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으로 정중하게 작성했고 덕분에 란란은 다음날 아무 문제 없이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공장으로 돌아온 아버는 오동 아주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눈밑이 부어있고 얼굴 색도 좋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아주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정비공 황모가 공장 본부의 명령을 받고 분공장으로 전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황모의 집은 고량교에 있었기 때문에 출근은 편해졌지만 다시 조양까지 오는 것은 거리가 너무 멀어 휴일이 아니면 오기 어렵게 되었다. 실제로 그 후 황모는 겨우 한 번만 왔을 뿐이었다. 서로 예전처럼 동료답게 지내지 못하고 마치 손님처럼 격식 있게 굽실거렸고 황모는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바로 돌아갔다. 새로 전근온 정비공이 이미 황모의 자리를 대체했다. 그 이후로 황모는 다시는 오지 않았고 아주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아주머니는 평소 집과 공장만 오가는 생활을 했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는 여성이었다. 어느 휴일 오후 아버는 아주머니가 밖에서 돌아와 얼굴이 침울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안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았다. 초가을이 되어서야 아주머니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고 아버를 볼 때도 예전처럼 밝게 웃어주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소진과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진은 기술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곧 졸업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부탁을 했다. 소진에게 줄 조끼를 뜨개질할 테니 아버가 전해달라고 했다. 아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지만 아주머니는 자신이 소진의 이모라고 소개하면 된다고 했다. 그 후로 아주머니는 공장 휴식 시간만 되면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뜨개질에 열중했다. 양모와 면모 혼방실을 풀어 세 가닥을 합쳐 하나로 만들며 정말 빠르게 또 내려갔다.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아주머니는 소가죽 포장 하나를 꺼내 아버에게 건네며 여자친구

친구에게 선물할 때 잊지 말라고 일렀다. 아버가 포장을 뜯어보니 베이지색 가는 실로 만든 조끼였고 가슴 부분에는 두 줄의 사슬 무늬가 정교하게 뜨개질되어 있었다. 사이즈도 딱 맞고 짜임이 고르고 예뻤다. 어느 아침 아버와 아주머니가 출근하려고 나오니 소진이 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검은색 신발에 흰 양말, 커피색 긴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아버가 전해준 베이지색 조끼를 입은 모습은 정말 깔끔하고 바른 유학생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은 발을 멈추고 소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진은 아주머니 곁을 지나며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두 사람은 소진이 뒤돌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주머니는 소진이 점점 더 예뻐진다고 감탄했다. 아버는 조끼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자신의 눈이 바로 자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작은 조끼 하나에 담긴 섬세한 마음 덕분에 아주머니와 소진의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당시 이웃들은 소진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오직 할머니만 종종 찾아왔다. 할머니는 소진 어머니의 24살 때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진 속 모습은 양복을 입고 영화 배우처럼 예뻤다고 한다. 아버의 작은 이모도 소진 어머니가 예뻤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은 뒤 아버와 아주머니는 소진의 방으로 올라갔다. 소진 아버지와 소강은 중간교대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는 소진만 있었다. 시포실은 남북으로 길고 좁은 구조였으며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 칸에는 소진과 소강의 2층 침대가 있었고 앞쪽 칸에는 큰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으며 가구는 간단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조원청심안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안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 약각의 큰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초음 청심환은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검, 북사삼 이런 8가지 여러분들 들어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기타 처방에서 보기 힘든 이런 성분들이 몇 가지 성분들이 포함했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들 자체는 진기, 희귀 약재 조합으로 된 우수한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그 공능조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도대체 초음 청심환은 무엇을 치료해주는 제품인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심장병을 치료해주는데요.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왼쪽 앞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증상을 더불어서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제품이 바로 초음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공능조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심장과 폐경락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해도 보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폐경락을 얘기해서 심장병 치료인데 폐경락을 여러 번 여기서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기혈도 역시 폐경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또 나옵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걸거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룩걸이 아프면 룩걸신경통인가 혹시 그리고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면 단순 뭐 호흡계통의 문제로만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이런 중요한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집에 그러면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아래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어떤 증상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잘 들어듣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뭐 집에 심장병 환자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있는데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심장병 치료는 많이 누축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심장병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기타 뭐 어느 부분적인 모병을 해결받는 같다 하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금방금방 돌아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중요한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입니다. 림상표는 그럼 무엇인가 도대체?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0: 받으셨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그 심장병의 핵심은 주약의 몇 가지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맥이라 합니다. 부정맥이라는 건 실리부치인데요. 용서 범위는 60부터 100차까지 1분의 10률이 이만하면 정상 범위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해도 기본 뭐 60차 벗어져서 7, 80차가 평균 10률로 되면 됩니다. 60차 떨어져서 40몇 차,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00, 20, 30차 1분의 1억에 닿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타원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심장이 나빠서 했었는데 기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근데 그전에는 미래요. 조금 걸어도 숨 타고 애는 못 걸었으면 한 짝은 내보내기 바빴는데 그래 심장 기사를 넣으니까 좀 아사주쇼 걸어다니는데 지금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가슴 치고 숨 차고에 걷기 힘듭니다.
0: 아, 그래요?
2: 그래서 천천 시간을 쓰고 있는데 아 지금에 많이 걸어도 숨 차는 게 알리지 않습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천천 시간을 쓰니까 후에 다시 숨이 차고 힘들던 게 해결받으셨다 그 말씀이죠? 예.
2: 예. 조금 우리 7층 전에 그 전에 쓰기 전에 한 서너 번 세다가 올라왔습니다.
0: 아, 7층 오르시자면서 한 서너 번 세야 되는데 지금은요?
2: 지금은 다섯 명 올라오십니다. 무슨 물건 지우고도.
0: 아, 그래요? 예. 물건 지우고도 오를 수 있다. 7층까지 단숨에. 그렇죠. 네네. 초원 정심하는 견지에서 복용하셨는데 이상이 아주 좋은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걸 느끼게 되어 있다. 그렇죠.
2: 예. 네. 그리고 피곤한 맥이 없던 게 지금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0: 아, 그럼요. 예.
2: 아이, 초선수한 이런 효과 이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0: 아, 그렇게 하셔. 한계료정은 넉다리 한계료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다 해서 흘 끊고 또 아플 때만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료정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도훈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뭔가 뭐 이 가슴이 항상 그저 이래 침침하고 예. 그 올리숨이 어째 잘 올라요, 없대다.
0: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뭔가 뭐 목에 가래 또 붙어서 기침이 날라붙기 시작하면 숨을 기침했어.
0: 예.
3: 예, 그러던 게, 처음 정신만은 이제 조명감 얻은 야도따로 썼습니다.
0: 예.
3: 굉장히 효과 이게 대단히 좋습니다.
0: 이제 말씀한 증상은 전형적인 심폐리심에서 나타나는 가래가 성나고 기침을 하고 그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예.
3: 예, 굉장히 그 이 모든 증상이 얻은 따 이제 그 조명감
0: 야도따로 복용하시니까 거의 정상으로 예. 돌아오셨다, 그렇죠.
3: 예. 예, 정상으로 돌아 업주되었습니다.
0: 예.
3: 환기되었습니다. 이거, 아이기 좀.
0: 예.
3: 그래도 내 좀, 뭐, 이제, 공고히 하자고 더 먹어도 이렇습니까?
0: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드시면 됩니다. 자기 절로 지켜보시면서 두 개로 좀 썼으니까, 만약 시 필요성이 있다면 하루에 한번 드시는, 이거 드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알수는 수말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한 주머니 안에 수말이 들어있으니까 수말은 기본양으로 하면서 지켜보면서 한 번 내지 두 번 가운데 한 번을 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 한 가지 문의합시다.
0: 예, 말씀하세요.
3: 예, 내 친구가 혈압 높아서 예, 혈압약 몇 달 동안 계속 먹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 혈압약 먹다가 뭐 다른 데서 들은 게 뭐 다른 집에서 방송하는 게 그 다른 집에 약 먹으면 혈압 약 안 먹어도 된다는 이 말이 옳습니까?
0: 혈압약은 기본으로서 원칙은 혈압약이라는 것은 혈액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면 종생 드시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자체는 주약의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혈압이 생성되는 제일 기본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며 심장에서 옵니다. 심장은 뚱리뻥이라 합니다. 그것을 수축이완하는 큰 펌프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혈압에 관계되는 인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경계통의 문란과도 관계 있고 그리고 콩팥하고도 관련이 있고 면역계통의 문란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서와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기본은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가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데 혈압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약을 견제해서 포기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거의 100분제 심장병이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 본 제품을 쓰면서 오, 몇 달 동안 연속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이래서 혈압약을 끊었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여기에 원칙이 하나 딱 있습니다. 오늘부터 혈압이 좋아질 때에서 혈압약은 내일부터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넉 달이란 이 시간을 거쳐서 혈압이 계속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렇다면 혈압약을 들 필요가 없이 일단 혈압약을 시작하셨다면 완전히 어느 순간에 혈압이 어느 날 정상이라서 끊으면 되지 않고 혈압은 반드시 구체적으로서 그 내과 의사한테 가서 이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상의해서 적당한 시간을 양을 줄이거나 그 시간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끊는 원칙을 해야 되지 뭐 오늘이 좋다 해서 내일부터 끊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들 환자들 가운데서는 지금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연속 넉 달 동안 혈압이 계속 정상으로 되더라. 혈압약을 끊었다. 가지수를 줄였다. 차수를 줄였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되기 바랍니다.
1: 그래 전문가 혈압약 부실어.
0: 그 갑자기 또 끊으면 안 됩니다.
2: 네 그렇죠. 예,
0: 갑자기 예, 끊겨다면 예예예 예, 예. 예. 넉 달이라는 네. 시간을 지켜봐야 됩니다.
2: 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초음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어제 1년 넘어 1년 두 달 거의 씁니다. 예, 어제 그랬는가 이분이 2층에 걸려가지고 감기 심해서 예, 목이 가랑가랑하고 기침기쳐도 그저 지내고 저 목에 가래부터 떨어지고 가랑가랑하고 숨이 차고 예. 얼리숨 아래숨을 쉬지 못하고 어떨 때는 그저 땀그래나 안절부절했습니다. 밥은 먹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러던 사이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초음 청심환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초음 청심환 먹어서 한 달쯤 먹을까나 입이 쓰겁던 그런 냄새가 나던 게 없어지고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게 그렇게 통수 나던 게 이빨이 이렇고 밴드상에 몸 넣던 게 넣고 목이 가랑가랑하던 게 지금 없습니다. 아무리 어째서 가랑가랑 강조와도 그게 없어졌어.
0: 심편이 심한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3: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밥 잘 먹고 밥을 잘 먹으니까 몸이 부들고 몸이 아까 그런 무겁던 게 천구만구이던 게 지금 영이 아까 빠졌습니다.
0: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소화가 잘 된다 그렇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3: 그래 예.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도 잘하고 할까나 영 좋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지게 또 초음 청심환 계속 달고 있다고 소리 또 배달 받자고요.
0: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2-5번입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래요. 말씀 주시죠.
0: 지금 본 제품 초음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며 우리준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하고 배달 전화번호도 여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33-5번 한각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각은 약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을 실행하는데요. 무릇 신약대학방 그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는데 세각을 싸면 한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홉각을 싸면 세각을 물어러 드리는데요. 18각을 싸면 6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각에 1각이게 되면 한 달 반 좌우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9각에 3각이게 되면 넉 달 동안 한개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18각에 6각이게 되면 2개 료종 여덟 달 동안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1각의 평균 가격은 대략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죄송하고.
2: 네, 맞습니다.
4: 수고하십니다.
2: 네. 네. 네.
4: 나도 어른이 이번에 쓴지 오잖아. 이제 요새에 있는 것은 1년 5개월 되죠.
0: 아, 그래요. 그렇게 복용한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4: 예. 아, 또 하루도 빼놓고 자수 좀 조절하고 있어요.
0: 아, 자수를 조절한 사원에서 네. 복용하셨다. 그렇죠. 예. 됩니다.
4: 하루도 한 번도 빼놨어요.
0: 하루도 안 빼놓고 예. 네. 한 번 내지 두 번을 조절한 차원에서 복용하셨다. 그렇죠.
4: 네. 예. 처음에 어떻게 다 했는가 하면 밤에 사장이 가슴 잡을 때 그런 거 밤잠 자지 못했어요.
0: 예.
4: 그다음 자부랭이 또 다 아니고 소변벌레 자수도 아니고 그래서 소변벌레도 그래서 어떤 날그래서 한번 가면 그죠.
0: 그렇죠.
4: 밤도 잘 자요.
0: 심장이 좋아지니까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예. 좋아지면 심장이 따라 좋아지고 호산 변대성이 강한 장기입니다. 예.
4: 그래서 밥도 잘 먹어요 지금.
0: 예, 예, 소화가 예. 잘 된다. 심장 공력이 예. 좋아지니까 소화 공력이 좋아집니다. 예.
4: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하던 게, 입에서 냄새 나던 건 그건 없어진지 몰라요.
0: 아, 그래요? 예, 예. 그것도 큰 문제인데, 자기 전에 좌우할 수 없는 일인데, 예. 예.
4: 어디 나가 다니기도 그렇고, 얘네 기계 없어서 정말 좋아요, 지금.
0: 그럼요.
4: 그리고 저기, 머리가 뻥하고 흰하던 것도 저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0: 예.
4: 예.
0: 예.
4: 머리뿐과 골신경과 그럴 땐 정말 정신이 안 나죠.
0: 그렇죠. 주약에 예. 심장에서 뇌동맥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어야만이 모든 신경세포가 자기 구실을 하겠는데 그 공동이 심장 펌프 역할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이제처럼 그런 증상을 초래할 수밖에 요.
4: 예. 이런 이 열에 가두면 많은 효과를 받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먹겠어요.
0: 그렇게 하셔. 예. 좋은 청심환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실을 놓고 쓸 수 있는 제품이니까 예. 자기 돈으로 자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드시는 게 기본일 겁니다.
4: 예. 부작용도 없어요. 또.
0: 부작용이 없습니다. 빠르고 예. 확실하고 부작용이 예. 적거나 없습니다. 기본상 없는 걸로 인정합니다.
4: 예.
0: 예. 예. 예. 아,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참 정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예, 나 어릴 때 해산하고 예, 심장병 걸렸는데, 그때는 예, 단풍집이거나 몰라서 예, 각실 때거나, 그래서 더군 되는 간에 문을 꼭 닫고 일하는거나 집이 좀 더웠습니다.
0: 예.
5: 자기 숨이 참 이래서 예, 예, 그때 기록하나 예, 어디 공사병원에서 용안이 살때서 거기를 간게 딴 사람 알바도 나를 죽는다며 먼저 봐주기랍니다.
0: 예.
5: 예, 그때 그 농촌병원이다 거기 거의 사용자란다는 게 나를 그때 심장이랍니다.
0: 예, 심장이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예. 어렸을 때 심장병으로서 이미 진단 예. 나셨다. 그렇죠.
5: 예. 이게 그때 그 해산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약수가 조금 나는 같았던 게 그러면 계속 아이 났습니다.
0: 예.
5: 이렇게 계속 약수도 그저의 더부모 계속 심장이 막 겨우미 그렇고 그저 막 그저 겨우 갖고 막 더부모 연자 가슴 막 그럼 계속 그랬습니다.
0: 예.
5: 그러던 게 나무 것까나에 또 전일이 있을까나 한 번 더 전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심장이 연자 켰다 연자 켰다 켜던 게 그 다음 계속 겨운다. 그저 자다도 겨우 자다 죽지 않을까 이런 게 아, 이 역순이 지금 겨우지 않습니다.
0: 예, 그렇죠. 그게 일종 협심증에 속하는 겁니다. 신조통에 네, 속하는 겁니다. 예.
5: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또, 예, 또 후에 더 세뇌일 있을까 또 심혈이 항상 뛴다. 막 예. 소름 개시. 예. 미마사도 알려고 약 먹어도 알려고 아무 약 써다 이런 게 약 쓴 게 심혈이 좀 80개씩 뛴다.
0: 어,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예, 예.
5: 예, 그리고 예, 잠은 못 잤습니다.
0: 예.
5: 이 약 쓴 게 선생님 잠은 또 용서 하자.
0: 심장으로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바로 심장 혈인 뇌 세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심장 공능이 제대로 정상으로 진행되지 못하니까 뇌 정상 영양공급, 산소를 실은 영양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잠자기 힘들어지고 교감, 부교감 신경의 조화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예, 물란이 오는 거죠. 신경 물란.

0: 논란이 오는 거죠.
1: 예. 예, 그래서 이 약속에서는 계속 기침에 기침 약속 많이 주는데 선생님께서 기침으로 심사를 한다가는 이 약 다 갖다 썼습니다.
0: 아, 심폐혈이심한 증상인데. 예.
1: 예, 그러니까 예, 기침 그냥 아예 합니다.
0: 그래요. 이 약 썼는데 지금 기침하지 않는다 그렇죠.
1: 예. 지금 몸에 가려진 것도 싸갑고 그리고 또 예. 가슴에 불이 부는 것처럼 배도 불이 부는 것 같아요. 땜비랑 욕 많이 맞았습니다. 강진 같아서.
0: 예.
1: 어떤 날은 막 멍난지 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약수가 구성체도 없느냐 알다 같습니다. 저는.
0: 아, 그럼요. 예, 예.
1: 이게 심장열이랍니다. 병원에서.
0: 그렇죠. 심폐열입니다. 심폐열이 심해요.
1: 예. 예. 선생님 예. 만약에 이 약 알았다면 우리 엄마 심근병세를 상세났습니다. 심근병세가 없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1: 선생님 혈압은 낮습니다. 우리 엄마는 혈압이 높았습니다.
0: 예, 예.
1: 근데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까? 많은 시야가 있었으면.
0: 그렇죠. 혈압과 관련이 없이 심장병이 부분적인 증상 가운데서 고혈압을 동반하는 증상이 많이 생기는가 하며 때로는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증상이 바로 그게 심장병의 일종 아주 중요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이 몰라서 이전이 우리 사장님은 어쩌입니까? 지난 후 세계에서 이제 컨트롤로 예. 심장약인간에 각실 때니 그거 매일 열하시 먹었어요.
0: 각실 때부터 이미 많이 드셨네요. 심장 치료를
1: 몰라서 매일 땀 버린다 이 세 번. 근데 그게 지금 영향이 없습니까?
0: 아, 없습니다. 이제부터 예 관리 잘하세요.
1: 각실 때 내 몰랐다 말인가 심장약인간에 숙가.
0: 그심한데 심장병 치료 제품은 옳지만 해도 많게는 구급에 쓰게 되어 있지만 해도 역시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안전하고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없는 이런 특점을 놓고 말하겠다면 먹약으로 불리우는 초음 청심환이 기본으로서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예. 아, 근데 그때 매일 쳤다 다 먹어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0: 예, 이미 지났는데 지금 정도의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거지 문제없습니다. 예.
1: 예,
0: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1: 네, 잠시만, 네, 저는 오래 먹겠습니다. 용서 없습니다.
0: 예, 예.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저도 이 탄수수만을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용, 먹기 전에 내게 용, 심도 세게 아깝으면 그것도 딱 떼어지는 것처럼 아플 때다.
0: 예.
3: 예, 그리고 술이 그런 반드시 못 넣어줬습니다.
0: 예.
3: 그리고 용 손도 세게 탔습니다.
0: 예.
3: 몸이 타서 움직임 마음은 이렇게 말하기조차도 바빠서 그러던 게 이 약을 먹고 나니까 예, 지금 형은 무수히나 다 온전된 것 같습니다.
0: 심장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많이 찬 거 아니겠습니까? 예.
3: 예, 숨이 차서 예,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더라도 예, 그래. 숨이 쾅쾅 막히는 것 같은 게 영 그렇게 하던 게 지금 이 약을 먹고 나니까 예, 영 지금 편안하고 좋습니다.
0: 그럼요.
3: 그리고 예, 예 입에서 이게 냄새 났습니다.
0: 예.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심폐혈이 심한 예. 증상입니다.
3: 예. 예, 입에서 세게 냄새 나고 이렇게 할 때면 네. 왼쪽으로 달아놓으면 기침이 더 올라오고 그게
0: 네.
3: 그래서 오야야 이 별라도 어떻게 왼쪽만 누우면
0: 아, 심장이 압박을 받으니까 더 한가
3: 예. 예. 기침 자꾸 올라와서 그 기침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그리고서 숨 차서 그 귀들이 바깥에도 못 나고 이래던 게 지금 오염이 놀라 나간다 지금.
0: 그렇죠. 이 제품 쓰시게 되면 완전히 예. 그런 효과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3: 예, 심장에 용 편안하고 용 숨쉬기도 용 좋고 그렇습니다. 그냥 혈압이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랬습니다.
0: 네. 예.
3: 근데 지금 혈압이 영 온정된 것 같습니다.
0: 예,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지켜보세요. 예, 예.
3: 예, 예. 심장 용 저기 혈압이 영 온정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남이
0: 예.
3: 그래도 이전에는 1도 50도 넘고 이렇게 하던 게 지금은 122도 그래도 130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0: 아, 예, 예. 예, 예.
3: 그리고 심혈도 빨리 되는 게 심혈도 지금 영 전체적으로 120까지 올라가던 게 지금은 그래도 한 70, 80, 60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예.
3: 예, 예. 이래다 나니까 이 돈약이 그냥 먹어야 되겠어요, 선생님.
0: 어, 이제 위에서 예. 말씀한 걸 많이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차수로 조절하는 차원에서 이 제품 자체는 다 알고 계신다나 1년 7달 썼다는 분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3: 예, 그러니까. 예. 아, 예.

0: 네, 이 약 먹고 나니까 영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냥 계속 먹겠습니다. 선생님,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100분의 92가 심장병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드시 노자기 힘들고 심률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고 평균 심률이 60차 벗어져 7, 80차 잡으면 된다 했죠. 가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름을 하게 되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은 하신이 부종이 생기거나 발이거나 발등, 발목 그렇게 쉽게 놀라고 다리가 저리고 배가 아픈 이런 증상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회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여러분은 자기 관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뭐 혹시 아침 5시 기상, 하루 10km 달리기, 또 빡빡한 시간표 같은 거 먼저 떠올리진 않습니까? 네, 사실 많은 분이 자기 관리라고 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혹은 남보다 더 많이 참는 것이라고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전에 지치고 어느 순간 또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근데요,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관리란 자신의 걸음을 합리적인 속도로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의 페이스의 나를 얽매고 있진 않은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뒤처진다고 느끼고, 또 누군가는 남의 열정에 내 호흡을 내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진짜 자기관리의 핵심은 더 많이 더 빠르게...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

0: 여러분은 집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그 식용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사면 얼마나 오래 쓰시나요?
1: 글쎄요. 집집마다 다 다르겠죠. 물론.
0: 네. 예. 그리고 유통기한이 좀 길기 때문에 오래 써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제 오늘 저희가 해드릴 얘기는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미 상한 기름을 매일 드시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1: 네. 그 연구에 따르면 식용유는 개봉한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면서 지방산이 산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과산화물, 알데하이드, 케톤 같은 물질은 겉으로 보기엔 잘 모릅니다. 투명하고 예쁜 황금색 기름이라도 그 내부는 이미 조용히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대표적인 신호는 바로 느끼한 냄새, 이른바 산파 냄새라고 하는데요.
0: 네.
1: 뭐 헛냄새, 플라스틱 냄새 같은 게 난다면 이미 산파가 진행된 것입니다. 또는 탁해지거나 침전물이 생기거나 쓰고 떫은 맛이 나기 시작했다면 이젠 그 기름은 더 이상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0: 정확한 기준이 더 있다고 하는데 식품안전 기준에 따르면 식용유의 산가는 매그램당 3.0mg 이하여야 하고요. 과산화물가는 매 100g당 0.25g이어야 하는데 이 수치를 넘어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눈치채기 참 어렵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큰 통의 기름을 한번 사면 석 달, 여섯 달, 길게 1년 넘게 쓰기도 합니다. 저는 석 달 넘고 쓰거든요. 생각해서 보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1: 요즘 많은 분들이 외식을 하다 보니까 네.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가 참 적거든요.
0: 그리고 네. 집을 또 가끔 두석 달 안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예.
0: 근데 그 전에 90에 기름 그냥 썼었는데 어떡하죠? 거의 한 반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1: 우리는 기름이 정말 변질은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봉 후에 42일에서 63일. 그리고 1리터짜리 기름은 28일에서 56일 지나면 과산화물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1: 이미 초과했네요. 예.
0: 당장 버려야겠어요. 즉 대용량 기름은 42일 안에 작은 기름은 28일 안에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피된 기름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해서 한두 번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매일 몇 달씩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 첫째는 소화기가 직접 자극을 받아 메스꺼움이나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산패 과정에서 생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0: 예.
1: 이게 쌓이면은 노화를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기름 기가 많은 걸 먹으면 이제 혈관이 막힘,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더더욱 이런
0: 개봉된 거 예. 안 된다고 합니다.
1: 셋째는 기름 속에 있던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필수 지방산이 파괴돼 영양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런데도 많은 가정에서 기름을 더 빨리 상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는 것.
0: 네.
1: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산패는 빨라집니다. 사용 후 꼭 주세요.
0: 네. 네.
1: 대용량 기름은 비타민 E 캡슐 하나를 찔러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 그래요. 예. 그리고 둘째는요. 가스레인지 옆에 두는 것인데 열은 산화 속도를 극적으로 높입니다. 그래서 서늘한 곳 10도에서 25도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냉장고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햇빛이 닿는 자리에 두는 것인데 자외선이 기름을 빠르게 상하게 합니다. 특히 창가나 베란다 근처는 피하고요. 큰 통은 검은 비닐로 덮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1: 자, 넷째는 작은 오일통을 씻지 않고 새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위험합니다.
0: 그렇죠.
1: 예, 낡은 기름이 남아있는 산화물이 새 기름까지 빠르게 감염시키죠. 우리는 원래 사용했던 기름통에 기름이 어느 정도 사용됐다면 거기에 네. 더 추가적으로 기름을 붙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근데 이 작은 오일통 사용할 때마다 깨끗이 쓸 수 있고 가능하면 갈색 유리병을 쓰는 게 좋습니다. 빛을 차단해 주니까요.
0: 네.
1: 자, 뭐 여러분도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식용유. 하지만 그 당연함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0: 큰 통은 40일 정도, 작은 병은 뭐 28일 정도. 제가 지금 오늘 당장 퇴근하고 할 일이 있어요.
1: 네, 그렇죠.
0: 기름을 사야 돼요. 아니, 저는 거의 한 개봉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은
0: 어떡해요.
1: 가정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기에는 이제 부적절하죠. 네. 빨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0: 예. 아깝더라도 버려야겠어요. 그래서 왜서 제가 좀 큰 통에 기름 사냐면 싸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작은 통 비싸요. 저는 이제 가장 작은 걸 사야겠습니다.
1: 그건 집에서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은 한 네. 우리가 작은 통 사서 사용해서 적극적극 이제 버리고
0: 드시는 것이 예. 900ml짜리랑 이제 500ml짜리가 있는데
1: 그렇죠. 예.
0: 여러분 좀 아깝더라도 건강 위해서 인증 또 사서 드시고 그리고 작은 경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겁니다.

0: 네, 기린 있잖아요.
1: 예.
0: 목이 정말 긴데 심장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피를 머리까지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못 해보셨어요?
1: 이제 동물 가운데서도
0: 키가 참 크죠.
1: 예. 뭐 이제 동물원에 가면은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예. 훤칠한 키의 기린이죠.

0: 어디서나 네. 길이는 다 보입니다.
1: 그렇죠. 근데 이제 기린은 정말 이 비룰이라는 개념을 초월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0: 네. 예.
1: 어른 기린의 머리는 땅에서 5m 높이에 있고 심장은 겨우 1.9m 높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심장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가슴에서부터 2m가 넘는 높이까지 피를 수직으로 퍼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0: 그렇죠.
1: 예.
0: 2m인데.
1: 그렇죠. 이 산책할 때도 달릴 때도 심지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일 때도
0: 계속
1: 이런 예, 공급이 따라가야 되죠.
0: 네, 기린의 심장 무게는 무려 11kg입니다. 혈압은 사람의 무려 2.5배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근데 혈압이 그렇게 높은데 기린이 어떻게 살아갈까? 네, 작성답은 생각보다 기린의 긴 다리에 숨어있다고 합니다. 네, 기린의 심장은 정말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성체 기린의 평균 동맥 혈압은 200에서 250mSz, 보통 포유류는요 90에서 100mSz인데 정도에 비하면 이건 2배 이상인 겁니다. 네, 사람이었으면 이미 아마 중증 고혈압으로 위험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1: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을까요?
0: 왜 이렇게 높을까요? 네,
1: 그만한 남력이 있어야 머리까지 피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혈액이 1m으로 올라가려면 심장은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약 77손조의 추가 압력을 내야 하는데요. 기린의 머리는 심장보다 2m 이상 위에 있기 때문에 150mSz 이상의 추가 압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고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린의 심장은 전체 안정시 대사량의 16%를 홀로 소비합니다. 같은 몸무게의 다른 동물은 9% 정도인 걸 보면 정말 엄청난 부담이죠.
0: 네, 진짜 문제는 이 부담이 쉬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네, 기린이 서 있든 걷든 뭐 달리든 심지어 물 마시기 위해서 머리를 숙일 때조차 이 고혈압은 결코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혈압은 이미 기린의 유전자와 생리 구조 자체의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에 부담 줄일 방법 아예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1: 있죠. 예.
0: 놀랍게도 진화가 이미 해결해 줬다고 하는데 바로 기린의 긴 다리입니다. 네, 다리가 길수록 심장을 땅에서 더 높이 위치하게 되는데 실제로 기린의 심장은 지면에서 약 1.94m 어깨 관절 높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심장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심장과 머리 사이의 수직거리가 짧아지잖아요. 네, 그만큼 중력을 이겨야 할 부피가 줄어들고 또 필요한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1: 연구진들은 재미있는 가상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라피라는 가상의 동물을 만들어 본 겁니다. 몸통과 다리는 일런드 령양처럼 짧고 목만 기린처럼 긴 동물인데요. 이 가상의 동물이 살아가려면 혈압이 무려 286mSz까지 필요하고 심장 대사량은 무려 21%나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기린은 긴 다리 덕분에 혈압이 214mSz, 심장 대사량 16%로 훨씬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긴 다리가 심장을 머리 가까이 끌어올려서 전체 에너지 소비의 5%를 절약해준 셈이죠. 그러니까 1년이면 1.5톤의 먹이를 덜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0: 네. 근데 초원은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차이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예 심장을 목 높은 곳에 달면 더 좋지 않을까.
1: 예.
0: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면 기린은요 자기 스스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폐부종에 걸린다고 하는데 심장에는 두 개의 펌프가 있는데 하나는 몸 전체로 피를 보내는 체순환, 다른 하나는 배로 피를 보내는 폐순환입니다. 네, 체순환은 고혈압이 가능하지만 폐순환은 반드시 낮은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포벽이 너무 얇아서 혈압이 높아지면 액체가 스며들어서 호흡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또 물론 뭐 긴 다리 대가는 그날도 따르다고 하는데 기린이 물을 마실 때 다리가 너무 길어서 앞다리를 극도로 벌려야 합니다. 네, 그 모습은 좀 우습기도 하고 사자 같은 포식자 앞에서는 아주 위험하고 취약한 순간이기도 하죠.
1: 하지만 그 대가로 기린은 얻은 게 너무 많죠. 심장이 오래 버틸 수 있게 됐고 높은 곳에 있는 아카시아 나뭇잎을 당당하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0: 예.
1: 여러분 오늘은 기린의 심장과 긴 다리가 만들어낸 진화의 작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가 평소 그냥 길다고 느꼈던 그 다리가 사실은 생존을 위한 놀라운 결과물이었습니다.
0: 또 키가 큰 분들 제가 어떨 때 같이 그 사진 찍자 그러면 정말 배려가 있게도 다리를 구부려 주시더라고요.
1: 예.
0: 참 배려가 고맙긴 한데 그럴 때면요 이제 아예 전체 사진은 피한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 그러니까 뭐 사람도 우리 인간도 키 큰 사람의 장점 단점, 작은 사람의 장점 단점 다 있고
0: 네.
1: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죠.
1: 예, 뭐 이 동물도

0: 왜 그렇게 태어났고 그 동물에 생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진화 과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컸으면 좋겠어요. 네. 키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먹는 것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세계보건기구가 이미 2022년에 과체중과 비만을 고혈압, 식이위험, 그리고 흡연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사망위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이어트 방법과 연구들이 즐거움을 위한 식사를 마치 막 적을 대하는 것처럼 다루기 시작했는데 입을 꾹 담고 참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 즐기는 즐거움은요 매우 중요하고 이 즐거움이 오히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과 관련된 뇌 회로를 연구했는데요. 네, 도파민이라고 아시죠? 네, 도파민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상과 동기부여 그리고 즐거운 경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칼로리 음식을 먹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강한 쾌감을 주고 다시

0: 그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그때 한 연구팀의 최근 결과에 따르면 바로 생쥐에게 지방 함량이 60%나 되는 초고지방 사료를 장기간 먹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이 찐 생쥐들은 원래 살던 우리 밖으로 꺼내서 버터, 초콜릿, 잼 같은 맛있는 고칼로리 음식을 자유롭게 줬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고지방 식단을 오래 먹은 비만 생쥐들은 이 음식들에 대한 욕구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평범한 사료를 먹던 정상 체중 생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달려들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마구 먹었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간 고지방 식단을 먹은 비만 생쥐에게서만 음식에 대한 동기와 즐거움이 사라지는 걸 관찰했다.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연구팀은 뇌 회로를 빛으로 조절하는 광유전압 그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결과 정상 생쥐의 뇌에서는 특정 신경 회로를 자극하면 고지방 음식에 대한 욕구가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비만 생쥐의 뇌에서는 똑같은 자극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더 파고들자 한 가지 신경 펩타니드가 문제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그 이름은 뉴로텐신이 물질인 도파민 뉴런의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고지방 식단을 오래 먹은 비만 생쥐들은 이 뉴로텐신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 이어집니다. 연구팀은 이 비만 생쥐들에게 단 두 주일 동안만 일반 사료를 먹였더니 놀랍게도 뉴로텐신 수치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보상 시스템도 함께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러자 생쥐들은 다시 고지방 음식에 대한 즐거움과 욕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먹는 총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체중도 감소했고 불안 증상도 완화됐습니다.
0: 네, 이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참고 억지로 안 먹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먹는 즐거움 자체를 회복시켜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조절되고 더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아직은 생쥐 실험 단계고 인간에게 바로 적용되긴 어렵다고 하는데 하지만 연구의 앞으로의 비만 치료 나아가서 당뇨나 섭식장애 치료에는 여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먹을 때 그러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기분 좋게 먹으면 또 다른 어떤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어떤 체중에 관한 좀 불안감이 없어지고 생활 자체가 좀 즐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이 음식이 내 몸에 좋다 안 좋다.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 요즘 다들 이런 과학적인 어떤 상식들을 다 갖고 이제
0: 네.
1: 자기 체중이나 식단을 조절하죠.
0: 그렇습니다. 억지로 참는 식사가 네. 말고 진짜 즐거운 식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우리가 즐겁게 먹어야만이 네. 그게 또 건강으로 가지.
0: 그럼요.
1: 억지로 뭐 내 몸에 안 맞는 걸 그게 좋다고 또 억지로 드시면 그것도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0: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뭐 메신저나 또 이제 위챗이나
1: 예, 모멘트 보면
0: 모멘트 보면은
1: 이런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상식들이.
0: 많죠. 예.
1: 오늘은 그래서 그 이상한 상식들 정말 진짠지 그 무서움에서 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요 정말 맞지도 않은 일들이 진짠 것처럼 과학보다도 훨씬 빠르게 퍼지는 그 이유가 있는데 알아볼게요. 일단은 제목이 불안과 걱정을 정조준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만성 피로 방치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집에서 바로 하는 3분 건강법. 위험을 부풀리거나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정말 급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학은 신중하지만 사회비과학은 무조건 눈길 끄기가 먼저입니다.
0: 예.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담으로 이제 무장하죠. 뭐 내 친구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 야, 그 우리 집에 엄마가 사용했는데 3일 만에 효과를
1: 좋았어.
0: 봤다.
1: 예.
0: 네. 그 이런 주변의 생생한 이야기는 기억에 잘 남고 또 신뢰감도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몇 사람의 경험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었던 사람들은 조용히 넘어가니까요.
1: 네.
0: 그리고 너무나 단순한 답을 줍니다. 진짜 의학은 사람마다 다르고 확률의 문제이며 장기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이비 과학은 아 이거 하나면 다 된다. 너도 이거 하면 된다. 뭐 생각할 필요 없어. 누구나 바로 알아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빠르게 전파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1: 그리고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치장을 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그래프 그리고 논문 표지, 실험실 배경, 어려운 학술 용어. 근데 출처는 전혀 상관없는데 아, 뭔가 좀 전문적인이라는 느낌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이걸 더 빠르게 퍼뜨립니다. 근데 짧은 영상 볼 때 우리는 거의 생각할 시간 없이 넘깁니다. 근데 짧은 영상을 볼 때 그 감성의 리성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본 걸 감지하고 아, 이 사람 이 주제에 관심이 있나 보다라며 똑같은 얘기를 계속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아, 요즘 다들 이 얘기를 하네? 뭔가 다 진짜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0: 어쩌면 쇠뇌를 시키는 거죠.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결정적인 건 가족이나 친구가 보내주는 겁니다. 뭐 낯선 사람이 보내면 무시해도 뭐 엄마가 보내주고 우리 친삼촌이나 뭐 단톡방에 공유하면은
1: 네.
0: 좋은 마음에 보낸 건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죠. 심지어 여러 번 보다 보면 한 번쯤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되다 보면 들린 정보도 점점 진짜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럼 진짜 과학은 왜 안 그렇게 전파되지 않을까요? 진짜 과학은 항상 말하죠.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1: 네. 네. 정확하지만 정직하지만 확실한 답을 바로 주지 않는 겁니다.
0: 그렇죠.
1: 책임지려고.
0: 예.
1: 네, 사이비 과학은 원인을 막 찾아준 것처럼 하고 해법을 막 알려주고 막 제품까지 추천하고 하니까 아 이거 하나면 끝이구나 라기 때문에 믿어버립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 어떤 근거 있는지 너무 과장되진 않았는지 또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진 않은지

0: 가족을 향한 좋은 마음이 가끔은 거짓 정보의 유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네.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진짜 이제 급한 일, 중요한 일 있을 때는요.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야지. 아,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을 요즘 의사분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하네요.
0: 왜 우리가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네. 세심하게 연구한 분들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엉뚱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냥 주변에 들은 얘기를 또 주변에 분들한테 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가끔은 어느 게 정확한지 판단이 흐려질 때가
1: 있거든요. 예. 오늘은요. 이제 정확한 사실만 믿도록 노력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켠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 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번 기회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 특수성이라면 한나는 싸지 원액은 한 가게 124원인데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우대 활동의 범위가 아주 큰 우대 활동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60각을 싸면 70각이나 무료로 줍니다. 두 번째는 1,500원에 해당하는 현금권을 또 총액도에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00원을 빼준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의 특점으로 놓고 말하면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대활동은 세 개의 방면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한 가게 계담에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15가게 15각을 드립니다. 한 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계다며 인원은 넉넉하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두 번째는 1,5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값에서 1,500원을 빼주고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뭐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 혈액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좋은 시대적인 새로운 의료기계인데 의료기계입니다. 의료라면 알레라 하겠다면 아주 안전성이 강한 효과성이 빠른 우수한 이런 좋은 제품 그러니까 레이저 손목시계 이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명서방 우리 언니가 지금 명서방 쓰고 있는 게 영 효과 좋습니다. 지금.
1: 예.
2: 그냥 예, 눈이 깔깔하고 침침하고 눈이 안개 낀 것 같아서 예, 눈이 부옇게 보여서 예, 전에 안타까워서 병원에 가 검사한가 예, 백내장이 심하다며 수술을 하라 하더랍니다.
1: 예, 예, 예. 그래요.
2: 근데 예, 예, 연세가 있습니다. 80입니다.
1: 예, 예.
2: 그래 놓으니까 예, 내 이 나이 수술해서 뭘 하겠는가 예. 야, 저야 써도낫지 않고 예, 전에 안타까워 하더라니까 내가 방송을 듣고 명세방이 눈치료에 효과 좋다며 한번 써보라 해서 예, 해서 썼는데 야 지금 어전 석달 넘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2: 그런 게 예, 지금 예, 눈이 그리 깔깔하던 게 예, 깔깔하지 않답니다 지금.
1: 예.
2: 야 바스 다 끝나가면 눈물 나서 그냥 손수건을 가지고 댕기는데 어전 눈물 나는 것도 많이 나고 특히 눈에 안개

0: 바뀐 것 같은 게 그게 없어졌단다.
1: 그게 없어졌답니까? 확실하게. 와. 네. 그건 보통 예, 서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수술을 예. 제하고는 서일어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예.
0: 예, 그래 놓으니까 예. 사람도 똑똑히 볼 수 있고 어. 이 댄스 댄스나 예, 이게 사람이 뭡니까? 댄스 나는 그 뭡니까? 이게 드라마나 구현인데 이전에는 예, 사람 물체를 희미하게 보니지 네. 그래서 답답해서 그랬던 게 어떤 이거 예, 그림자를 어떤 영 똑똑히 볼 수 있단다.
1: 아, 대단하죠. 예, 예.
0: 예, 너무나 좋다며 이게 명서와이 정말 이렇게 좋은 거 모르고 이전에는 신경약을 가득 썼다면서 예. 진해 영도 함다 지금.
1: 아, 그럼요.
0: 정신한다.
1: 예, 예, 예.
0: 만약에 예, 예. 예.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단다. 그래서 뭐이나 다 똑똑히 본단다. 지금 어찌도 안.
1: 그렇죠.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품 명서방 자체가 전반 사회적으로서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눈병 치료에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은 제품이 맞습니다. 예.
0: 써보니 알겠다.
1: 예.
0: 그래, 예, 우리는 계속 지금 활동에 참가약 사람 하나 뭐냐, 그는 예, 우리 신의가 지금 한국에서 이제 금방 왔는데, 예, 건강검진하는 게, 예, 혈지도 높고,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예, 어제 그냥 그 집이 빙빙빙 돌아가는 것은 자꾸 어지럽지나고, 내게 없다면 그냥 누워있는데, 예, 이거 싸지, 워낙에 이거 방송 듣고 이거 써봤으면 하는 데서 되는가 물어봐 달래, 그런다.
1: 너무 잘 모르셨는데요. 외국 생활에 지쳐서 들어오신 다음에는 몸을 처세우는, 빨리 처세우는 방법, 이게 원기를 도와준 데는 인삼 로갱이, 인삼이 6배, 로갱이 5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혈관이 많이 굳어 있거나 죽상경화를 형성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막힌 부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줌증이 나고 빙빙 돌아가고 이런데, 지금 본 제품 싸지 원액이 은행 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국제 싸지 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미국에서 열렸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제처럼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길게 5년, 10년도 견제해서 복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 우대 정책을 잘 살려서 빨리 이 제품을 시작하라 하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혈압이 조절받고 혈지가 조절받고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데는 이 제품이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예, 활동 좋을 때 지금 오늘
1: 받아
0: 그립니다. 아, 그렇게
1: 알아하세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자주 원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후에 주는 어림질 심하고 혈압도 거리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그런 누워서 손발이 말아 아이들어서, 예, 그릇도 얼마 깼는지 모른다. 그런 댄디도 세게 하고, 친구도 세게 하고, 첨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 혈압 조절이 아이들 항상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싸지 원약 어제는 1년 넘었었는데, 많이 져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예, 소실되고 있습니다. 어림질 나던 게 정신 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밥잠 잘 자고 그리고 밥을 잘 먹고 하거나 예, 몸이 부들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명소방 눈이 깔깔하고 나가나 들어가나 눈이 깔깔하고 눈물이 쫙 흘려서 애를 먹었는데 명소방이 정말 눈이 안긴 데서 엔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인정합니다. 모두.
3: 예, 눈물이는 어정을 다 같이 해주고 뒤들어 염지 쓴 게 예, 그거 절반이나 없어지고 깔깔한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 이래 좋아질 때 두 가지 다 배달받자고 제가 그래 전화드리겠습니다.
1: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식전에 싸지 원액 식후에 예. 명서방 이렇게 하면
3: 예.
1: 아주 리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싸지 원액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 싸지 원액 쓴 지 저는 작년부터 우선은 근 우선 9달 넘습니다.
1: 예.
4: 근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4: 예. 심장이나 심장이 든든해지지. 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게 뭔가 저기 혈압이 엄청 받더란 말입니다.
1: 예.
4: 혈압이 항상 지금 135, 127 이렇게 되니까 예. 머리가 어지럽지도 않고 머리가 맑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1: 너무 정상 범위로 돌아.

0: 나온 거죠.
1: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이렇게 나온 것도 두근다 끓이고 심리도 받은 게 그것도 지금에 115, 120까지 이렇게 뛸 때는 영 행패 없었습니다. 안절부절 했지요. 그런데 지금에
0: 안 되는데 그 심률은 위험 심률입니다. 예.
1: 아, 영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지 원액을 쓰므라 해서 지금 심률이 85, 80 아래 이렇게 됩니다. 70.
0: 아, 너무 정상도 돌아오셨네요. 130부터 예. 예, 그 정도라면 예.
1: 아, 정말 이 속이 변화 안 하고 머리도 어지러 밤에도 밤잠도 잘 잡니다. 심장이 편안해서.
0: 예.
1: 그리고 뭡니까 내 친구 딸이 저기 48세인데 갱년기 그 증상이 됩니까 이 나이에?
0: 아, 그 나이에 다 한창 갱년기가 제일 최고봉에 오를 때입니다. 예, 예.
1: 아, 그래서 그다음 외국 갔다 온 게 아주 너무 지쳐가도 저래 막 심장이 뛰지, 막 그래도 얼굴이 불쌀리다가도 확이 확 끊어가지고 얼굴이 막 빨개 시리하게 이렇게 되고,
0: 예.
1: 그러고 자꾸 막 신경질 쓰고 그렇답니다.
0: 예.
1: 그래 그다음에 우리 친구가 말했어요. 니 좀 싸지 원약을 쓰고 좀 보라고. 이러면 심장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그다음 위암에
0: 종합으로 좋아지죠.
1: 예. 예, 다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한번 써보라고. 이런 게 정말 어제는 한 두 달 남았었습니다.
0: 예.
1: 이거 쓰면서래. 아, 그런 게 지금이 불쌍하다가도 막 화를 내고 신경질 쓰는 게 그게 지금 많이 낫답니다.
0: 예.
1: 지금 마음이 안정받았단다. 마음이
0: 그렇죠.
1: 안정받았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위도 좋아지고 이 비장도 영 나빠서 그래서 무슨 음식을 바로
0: 먹고 소흡수가 제대로 잘 되지 않던. 예, 예.
1: 그렇죠.
0: 그게
1: 그다음에 다리가 막 내려앞고 허리 아프고 이러한 증상들을 지금이 이롭답니다.
0: 예. 네. 호르몬 물란이 올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그럴 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1: 예. 영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활동이 특수하는 활동인데 우리 다 지금 배달을 받자고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0: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사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많이 썼습니다. 예. 이거 쓰니까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혈압 조절 잘 되었습니다. 이전에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는데 혈압 조절 때 머리 아예 아파졌습니다.
0: 이 제품이 삼고해졌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그렇죠. 혈압이 예. 높아서 머리까지 아플 정도가 되면 절대 공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큰일 납니다.
3: 예. 이렇게 심려졌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쉽게 놀라고 그래 가슴이 침침하고 그래 이 증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0: 두께를
3: 좋아졌습니다. 예, 소가 안 돼요. 밥을 얼마 못 먹습니다. 근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밥도 잘 먹고 예. 그리고 면역력이 또 좋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
0: 면역력이 높아지면 인삼녹용이 다수에서 빼효과니까 예, 이러다 다른 예. 게 비교가 안 되죠. 예.
3: 이전에 저랑 관계 아니 이거 쓴 다음에 1년에는 관계 안 걸려오면 좋습니다.
0: 예. 그렇죠.
3: 예. 예. 이래도 변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번 6일에 한번 봤는데 지금 변비 해결되니 그래서 하루에 한번 닦다 보기 좋고요. 그리고 혈지도 높았습니다. 근데 해제도 정상이 돼요. 그것도 지방가에서 있는 지방가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바로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 해결받는다는 그게 아주 일리가 잘 통합니다.
3: 예. 그래 이번에 화제에서 60권 사고 하나 물어볼 건 그 명사방 있지 않습니까?
0: 예.
3: 저희 사천동생 한국에서 왔는데 그 한국에서 전자회사 있잖아. 거기서 일하다니까 눈이 항상 필요해서
0: 그렇죠.
3: 시력이 많이 못해 이전이 1.2 거의 정상이 지금 0.8 내려갔다
0: 하죠. 예.
3: 이 좀 내 이 약 좋다 좀 써보 내 물어보고 그래 물어보더고 그래
0: 그렇게 하셔 눈은 많이 쓰는 일을 할수록 정밀한 이런 의료기기 같은 거라도 정밀한 기계를 다루거나 많이 컴퓨터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눈을 상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정도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명서방 빨리 선택을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심장열, 폐열을 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폐까지 좋아지는 차원에서 눈은 정밀한 기관이었는데 기관이기 때문에 간 그리고 뭐 심장열, 폐열 이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오히려 뭐 눈이 좋아지면서 기타 기관도 따라 좋아질 수 있으니까 빨리 선택을 하세요.
3: 김 예. 민서 활동하죠? 예?
0: 활동합니다. 요즘 15가게 15가구 주고 1,500원 빼주고 레이저 손실의 치료 얘기를 줍니다.
3: 예. 15가구 싸겠다 합니다.
0: 예.
3: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우대 정책으로 나간다면 가격적으로서 이제 맹서방은 이 정도 하게 되면 물건 주는 거 내놓고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그 나가는 한 가게 가격이 한 달이면 한 각은 한 달을 복용할 수 있는데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고 싸지원액은 지금 한 가게 가격이 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대 정책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가게 70가 1,500원을 빼주고 그리고 거기에 또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 이기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을 잘만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젊음과 아주 씩씩하게 모든 건강에 부담이 없이 사회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싸지 원액이라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제일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는데 이 제품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지금 싸지 이 식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모세근이 너무 많습니다. 인삼이 모세근이 많아서 인삼이 효과가 좋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세근이 많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을 흡수해서 열매 가게 하게 돼 있어서 이 제품이 또 효과성이 더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은행 잎이 20배 효과
2: 네.
0: 이렇게 보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실입니다. 무슨 일이든 결국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길을 스스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그 길 곳곳에는 늘 누군가의 마음과 도움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였던 적보다 누군가와 이어져 있었던 순간이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이라도 해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알려준 사람, 우연히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웃어준 사람들까지 그런 순간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여행은 사람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여행길 어딘가에 잠시 스쳐가더라도 오래 마음이 남게 될 따뜻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관광 정보입니다. 활용해 새로운 문화 관광 지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일전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3차 산업융합 향촌 문화 관광 종합체 대상이 착공됐습니다. 이는 이 촌에서 쌀 한 톨의 일생을 서사의 축으로 하는 향촌 문화 관광의 새 지표가 실질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섰음을 표징합니다. 이 대상은 광동촌의 벼농사 문명과 중국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총 1천만 원을 투자해 부지 면적 2,395평방미터의 무형문화유산 종합체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핵심 혁신은 량질 입쌀 자원과 쌀 제조 무형문화유산 기회를 심층 융합해 무형문화유산 전시, 쌀 음식 체험, 논견학, 음식 소비, 문화창의 개발 5위 일체의 복합 경영 형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촌 집체 주도 플러스 기업 운영 플러스 촌민 참여의 모식을 통해 광동촌이 한 해 연 45만 명을 접대하는 고지에서 더욱 소비 깊이가 있는 복지로 심층 전환하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료에 따르면 대상 주체 건축은 건축 면적 1737평방미터에 달하는 2층 공간으로서 내부에는 쌀 가공, 쌀 커피 제작, 무형문화유산 찰떡, 집공예 및 수공예 문화창의 등 몰입식 체험구가 설치됩니다. 또한 대상은 레저 관광구, 소풍 캠핑구, 아동놀이구, 딸기 채집구 등 4대 부대 기능구를 알심지로 계획해 모든 연령대에 우호적이고 사계절 관광할 수 있는 전원 레저 구역을 구축하게 됩니다. 광동촌은 대상의 특징에 비추어 무료 해설권 획득과 관문 돌파 도장 모으기 등 혁신적 마케팅 책략을 설계해서 취미성과 문화 깊이로 관광객들이 머무는 시간을 연장하고 다원화 소비를 일으킬 계획입니다. 대상이 건설돼 운행에 들어가면 매년 연 8만 명의 핵심 소비군을 흡인하고 연간 영업수익 400만 원 실현하며 40만 원 이상의 촌 집체 경제 연간 증수를 직접 견인함과 아울러 복사 효과를 통해 주변 산업의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아울러 50개 이상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100여 명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촌 기초시설과 브랜드 형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형문화유산이 당대 생활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키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오늘의 관광 정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퀴즈, 여행 퀴즈 시간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도 여행 퀴즈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일전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만혁 씨의 가정이 전국 분열연합회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는데요. 무슨 격려를 받았을까요? 일전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만혁 씨의 가정이 전국 분열연합회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는데요. 무슨 격려를 받았을까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번은 아름다운 가정, 2번은 행복한 가정, 3번은 아름다운 정원. 1번은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2번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3번은 아름다운 정원.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만혁 씨의 가정이 전국 분열연합회로부터 우수 사례를 받았는데요. 이 선택사항 3개 가운데서 무슨 영예를 받았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현재 건설 중에는 새로운 연결시 수성시장은 연결시 삼꽃거리 어느 쪽에 위치했을까요? 네, 현재 건설 중에는

시절 중에는 새로운 연결시 수상시장은 연결시 삼꽃거리에 어느 쪽에 위치했을까요? 동서남북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해외 여행 정보를 보다 보면은 도착 비자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도착 비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해외 여행 정보를 보다 보면은 도착 비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도착 비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번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 그리고 2번은 온라인으로만으로도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그리고 3번은 단체 관광객 전용 통행 제도. 이 도착비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 2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단체 관광객 전용 통행 제도. 어느 것일까요? 네, 이렇게 세 개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첫 번째 문제는 2번이고.
0: 행복한 가정.
1: 예.
0: 네.
1: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1번입니다.
0: 아, 동쪽?
1: 1번입니다.
0: 아, 그러니, 이 동서남북에서 동쪽을 선택한다는 그 말씀이죠?
1: 두 번째 문제 다시 그러면 알려주겠습니다.
0: 네. 지금 현재 건설 중에는 새로운 연결시 수상시장은 연결시 삼꽃거리 어느 쪽에 위치했을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1: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3번의 문제 1번입니다.
0: 아, 3번 문제는 1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참여 감사합니다. 네.

0: 네, 오늘 세 개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1번은 훈천시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한혁 씨가 얼마 전 전국 분열연합회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는데 무슨 영예를 받았을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정원. 네, 전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저희 전화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예, 저 첫 번째 문제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0: 아름다운, 예. 행복한 가정.
1: 예, 네. 두 번째는 예, 서쪽이라고
0: 서쪽.
1: 생각합니다. 예.
0: 네.
1: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두 번째.
0: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네, 알겠습니다. 정답 되시기 바랍니다. 레고.

0: 네, 오늘도 역시 퀴즈 3개를 내어드렸습니다. 2번, 현재 건설 중에는 새로운 연글씨 수성시장은 연글씨 삼꽃거리 어느 쪽에 위치했을까요? 현재 건설 중에는 새로운 연글씨 수성시장은 연글씨 삼꽃거리 어느 쪽에 위치했을까요? 힌트가 없는데요. 동서남북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퀴즈, 해외여행 정보를 보다 보면은 도착비자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도착비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 2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3번은 단체 관광객 전용 통행제도. 목적지에 도착한 뒤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 2번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3번은 단체 관광객 전용 통행제도. 자,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1: 예, 신경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첫 번째 어느 기업 수산시장 문제입니까? 첫 번째 문제.
0: 첫 번째 문제는 훈천시 경신진 방천촌 주민입니다.
1: 아름다운 정원상을 얻었습니다.
0: 아름다운 정원상, 그래요.
1: 네, 그리고 저기는 서쪽으로 합시다, 삼국거리.
0: 네, 서쪽.
1: 네, 마지막에는 마지막 문제 도착비자라는 건 그 1번은 그 저리 도착한다면 그래야 하는 걸 합시다. 1번.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1: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0: 네, 다음 분 전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문제 어째 호랑 같은데 이렇게 바쁩니까?
0: 그래요?
1: 예, 이모니까 이거 예요. 수음 저기 그런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농촌 다니는 강한 하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어서 예.
0: 네.
1: 이거 원래는 예, 연변 소식이라면 잘 들어야 되는데 하는 말이까나 잘못 듣고 저기 뭡니까? 1번은 그래도 이게 저기 뭡니까? 3번이 별로예.
0: 아, 아름다운 정원. 네. 예.
1: 그리고 2번은 이거 수상신앙 못 갔다 왔습니다.
0: 뭐 그렇죠.
1: 아들이 있어도 네. 저기 저는 영종에 있고 아들은 연길에 있는데 너무 모두 바삐 보내니까
0: 그렇죠.
1: 도와주는 게 안 닿네.
0: 그래서
1: 그래서 이거는 서쪽으로 하고
0: 네.
1: 그다음에 3번은 어쨌든 도착 비자라 하니까
0: 네.
1: 이거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0: 1번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참여 감사합니다. 다음 분 전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예, 첫 번째 거는 행복한 가정.
0: 행복한 가정, 네. 예,
2: 그 다음에 2번은 서쪽으로.
0: 네.
2: 3번은 1번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2: 예.
0: 네.

정답을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전 훈촌시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한혁 씨의 가정이 전국 분열연합회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는데요. 무슨 영예를 받았을까요? 이런 문제였죠. 선택상이 3개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정원. 정답은 바로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전국 분열연합회가 선정한 아름다운 정원 우수 사례는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만혁 씨의 가정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청돌 바닥으로 꽃 화분이 놓이고 조선족 전통 농기구가 정갈하게 배치된 이 정원은 국경마을 특유의 정치와 생활의 온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만혁 씨의 아내분은 정원 관리 비법을 이웃들과 적극 공유하며 마을 전체의 환경 개선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경신지는 집집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고 깨끗한 골목길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훈촌 변경 관광의 새로운 명함이자 향촌 진흥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방천촌의 변화는 단순한 관광 개발이 아니라 민족화합과 공동번영 그리고 변방지역 현대화의 생생한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천촌이 관광을 통해 다양한 민족 간의 교류와 이해를 더욱 깊게 이어가며 새로운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건설 중에는 새로운 연결시 수상시장은 연결시 삼꽃거리 어느 쪽에 위치했을까요? 이런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연결시 새 수상시장 대상은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국화로 남쪽, 원달 주거단지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리적 위치가 좋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소개에 따르면 대상의 총 부지 면적은 12,000평방미터, 총 건축 면적은 12,200평방미터이며 총 투자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건물 층수는 3층이며 도로, 녹화 등 실외 공용시설을 부대적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연결시 새 수상시장 대상 건설이 한창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6월 말에 준공돼 사용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3층짜리 주체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데 전체적으로 연회색 외벽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간결하면서도 웅장하고 현대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건물은 현대식 건축의 기틀을 바탕으로 조선족 전통 건축 요소를 교묘하게 접목시켜 민속 풍모와 현대 건축 미학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시장과 심미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퀴즈였죠. 해외여행 정보를 보다 보면은 도착 비자라는 표현을 자꾸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도착 비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택사항이 3개가 있었죠. 1번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 2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3번은 단체 관광객 전용 통행 제도. 여기서 정답은 바로 1번. 목적지에 도착한 뒤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도착 비자란 여행객이 해당 국가에 도착한 이후 공항이나 국경 출입국 심사 구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출국 전에 복잡한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많은 여행객들에게 편리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나라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가별로 체류 기간이나 준비 서류, 수수료 규정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행 전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 출입국 안내나 최신 여행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자비자, 무비자 입국, 도착비자 등 여행 제도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기 전 목적지의 입국 정책을 미리 알아두는 것 역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오래도록 견제해온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길을 나서는 습관일 수도 있고 힘들어도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

여행도 어쩌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도 익숙한 곳을 잠시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일.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선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게 되며 또 결국은 다시 자신의 삶도 더 다정하게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계심 여러분의 일상에 또 그런 좋은 변화들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희, 편집의 전지영,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산천 아니겠습니까?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 우로 펼쳐진 드넓은 하늘 말입니다. 김종덕 작사, 문종덕 작곡의 렴손 가수가 부른 연변 산천 저울 시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고장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산천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던 아버지의 미소를 노래한 가요 한 수 이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을 자식들은 다 알고 있겠죠? 강옥설 작사, 오영란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미소를 들으시며 각자 가슴속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님 얼굴에 하나둘 생긴 주름살을 보노라면 미안하고 가슴 아픈 게 바로 자식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 쏟아내신 정성과 사랑의 흔적입니다. 문춘산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어머님의 주름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며 김정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김천 가수가 부른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조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한 200날 좌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년 넘어 쓸 수 있죠.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로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혈배강 공장 측에서 10곽 더 드립니다.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또 친구 12번 따라가기 때문에 역시 오늘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침을 안 맞겠다는 분들 특히 뭐 위에지에 있다 난 침 맞기 불편하다 하는 분들 그 대신 우리 또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장례통하고 청림일어방 이거는 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이 말이 영 중요합니다. 구분기라는 거는 내가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진단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습니다. 처방이 틀리게 되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침구는 왜 자꾸 따라가는가? 기재는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침구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런 료법인데 한 방면에는 경락을 열어준 데도 있겠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침구를 통해서 우리 정확한 질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가 거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썩 깊은 곳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치료 효과를 잘 보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진맥도 중요하겠지만 침구가 진맥보다의 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면에 어쨌든 결합해서 어쨌든 환자분들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자는 게 우리는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분들은 우리한테 찾아온 분들을 다른 데서 다 치료해봤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못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약을 잘못 써서 제품도 온 사람들도 있고 원래 뇌실금이나 없었는데 막 뇌실금이 점점 더 생기고 또 요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치료해 받았는데 오히려 침해져 가지고서 원래 걸어댕겼는데 지금은 위생실 다니는 것도 막 개 댕기고 무릎 관절을 치료하느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래도 그나마 쩔뚝쩔뚝하며 걸어댕겼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지팽이를 짚고 다닐 이럴 정도 이런 분들을 우리한테 지금 수두룩합니다. 환자들이 지금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환자가 환자를 소개해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효과를 잘 보일까나. 우리는 분위기 영 좋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서로 웃고 오늘은 나는 어떤 방면에 지금 좋아졌고 서로 분享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나. 예, 분위기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는 또 환자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것도 생각해서 어쨌든 제 집 식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차로 다 모셔다 드리고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되죠. 그리고 우리 와서 침 다 맞고 또 차로 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자식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시름 놓는다고 소리. 부모들이 중간에서 뭐 이런 공공버스 타다가서 또 무슨 문제 생겨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다 집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 만약에 전화 잘 통하지 않게 되면 예, 앞에 취하고 다세요. 0433-288-0018번 예, 이런 무조건 걸립니다. 그러면 무슨 의문점이라면 있거나 예, 물어볼 분들은 제하고 직접 연계해도 됩니다. 여기다 전화 침조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젠둥증 여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영어로는 루게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현대의학에서 이 루게리란 이겠거나 옛날에 미국에 저명한 이런 빵출윈동엔 이 운동원이가 마지막에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서 그 사람 이름 따라서 기념을 해서 이런 병 이름 단계입니다. 사실은 이 이름은 이 병과는 하나도 관계 없습니다. ALS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그 지萎缩 侧索 硬化症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은 현대의학에서 병 이름 다는 것은 병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영 중요합니다. 우리 중의에서는 항상 병의 원인을 직접 찾습니다. 그래서 병 이름도 원인 그 짝을 해서 이름 다는 게지 아무래나 남이 이름 갖다가서리 루게르 이렇게 이름 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병원은 고대로부터 우리 중의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0: 5000년 동안 전해 오면서 한 사람도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병원은 언제부터 나왔는가? 서의가 발전함으로써 서의가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이런 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병원은 온몸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쨘동증이랬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얼어든다. 네. 그러면 굳어진다. 왜서 굳어지는가? 이거 제가 자꾸 형용하게 되면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비교하라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온몸이 몽땅 굳어져 있습니다. 어째서 굳어지는가? 혈액순환이 없습니다. 혈액순환이란 건 사람 몸에 양기가 있을 때 혈액순환이란 게 다닐 수 있습니다. 양기가 없게 되면 혈액순환이 없습니다. 그럼 이 양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혈액순환은 몽땅 심장에서 오는 겁니다. 심장에 턱 먹게 되면 사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벌써부터 발부터 지금 굳어지고 있다. 자꾸 쥐어 올라온다. 이게 몽땅 굳어지는 전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혈액순환 안 된다고 뜻이죠.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뭐인가. 심장이 한번 뛸 때 눈 깜짝할새로 발끝에 손끝에까지 대뇌의 끝까지 뭐 피가 갔다 와야 됩니다. 눈 깜짝할새로. 그런데 왕왕 그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제 가지 못하는가. 서약을 어째 자꾸 쓰지 말라는가. 서약 본신과 심장을 대량적으로 해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심장을 차갑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심장이란 건 차가우면 안 됩니다. 심장은 우리 인체의 발동기입니다. 발동기 돌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온몸이 오장육부가 다 그 발동기를 거기에 힘 빌어가지고서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심장이 점점 차가워지게 되면 발동기가 우선 차가워졌다. 그러면 오장육부에 가는 혈액순환도 우선 못해진다.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뭔가 손끝에 발끝에까지 피가 공급해야 됩니다. 머리에 충족한 피가 올라 못 갑니다. 심장에 매개 없기 때문에. 이러면 뇌경색이 다음에 다 오는 겁니다. 자꾸 말초신경염 이런 말에 어울리지 마세요. 말초신경염이란 거는 말초에까지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을 따질 때는 꼭 심장부터 먼저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냥 점차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아랫다리 매개 없습니다. 그리고 발이 차갑다 못해서 다리까지 많이 굳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혈병을 쓰는 환자입니다. 어제는 서너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 후유증으로 종합을 그 당뇨 종합을 예 중풍 후유증까지 와서 예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열 때를 열어도 놀라고 예 소리해도 놀라고 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거기다가 건신고 한 대 같이 먹어서 그래나 어떻게 그랬는데 영고사도 두 가지를 먹을까나 가슴 고통 걷던 게 하나하나 지금 소실되고 있습니다.
0: 네.
2: 우리 어림쩍이 나던게 예, 그게 낫고 예. 그러고 그런 저 어느 게니까 머리가 흐릿하고나던 게 말싸가지고 건방지 심하던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다리라며 그렇게 아프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뭐 천근 같은 게 많이 헷갈아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예.
0: 네.
2: 그리고 예. 그리고 손목이랑 그렇게 징징 소리나던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질 때에 또 15가구 배달 받았거랍니다. 15세트.
0: 아, 지금 우대 활동은
2: 예.
0: 16세트가 제일 큰 우대
2: 아,
0: 활동입니다. 예. 예. 거기다 우리 24세트를 더 드리고 침도 예. 또 12번 놔주고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직접 혈배관 공장 측에서 10곽 더 드립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시.
2: 예, 감사합니다. 전약 알려주셔서.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말씀 주세요.
3: 네, 네 전화가.
0: 예예.
3: 예,
0: 예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예. 난 뭔가 이제 해라우나 보지 한 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예.
3: 예, 그 어디 병원에 가나 나를 해라 싼지라고 했습니다.
0: 예예. 예.
3: 이게 이 혈관 먹은 어제 먹었는데 저녁에 혈압약 안 먹어도 됩니다.
0: 당날부터 끊을 수 있습니다. 예.
3: 예. 이때 그제 안 먹은 데 먼저 한번 그날 좀 무슨 했는지 밤새 저거 몸이 그랬어요.

0: 잘못했다. 그래서 공식을 잘못된 거.
1: 네.
0: 그래, 행위생활 해납세한 게 180에 아래 100입니다. 아, 이것도
1: 네.
0: 이런 아픔은. 근데, 그걸 고다 풀진 않는데, 골 아픕니다.
1: 네.
0: 여기 해람이야가 하나도 먹고, 그래, 구호는 지금까지 이뤘습니다.
1: 네.
0: 예, 그래, 이 해로간 먹고서에, 이 신장이라도, 이 해람이야, 그래, 영 고생했습니다.
1: 네.
0: 어떤 날은 세 번씩 먹었습니다.
1: 그렇죠. 예.
0: 어째 밤새 자꾸 올라간 거야, 이래.
1: 그래도 여기 공제 잘 아야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예.
0: 예. 그게 지금, 세력 좀 높으긴 하나, 하나도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내 심심함 재범도 어떤 간에.
1: 예.
0: 그런 데는 250 넘어서, 그게 100만원, 100시가 하나씩입니다.
1: 우리 집 혈배강은, 저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면서 혈압이 정상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혈배강하고 우리 건신고를 지금 같이 쓰는 분이지 않습니까?
0: 예,
1: 건신고 본신이가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혈압을 자꾸 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예 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 혈압 가지고 자꾸 신경 쓰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긴장해 나면서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혈배강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0: 그래, 이 약 먹은 데 발끝이 그리 저리고 그렇게 그랬던 게 지금은 혹시 발가락이 한 방께 밤에 저리거나 그런다
1: 맞습니다.
0: 어떤 많이 났습니다.
1: 그것까지 비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혈배강이가 60세 되는 심장을 30살 되는 심장 바꿔준다. 심장 맥이 좋아야 발끝에까지 피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예.
0: 이 약 먹고서 내 심장 영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건수교 같이 쓰는데, 자관 내 밤에 왜 자지 못한다. 그래.
1: 그렇죠.
0: 옆할 수 있게 되니, 영, 그래. 병원에 가면 병원에 나를 영수를 합니다.
1: 예.
0: 몰랐죠. 아는 게. 밤새 자고 해. 다리랑 들어오면 그렇게. 알음소리랑 한 거야. 그럼 내가 있잖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혼자 있습니다.
1: 네.
0: 그 지금 예, 영 좋습니다. 병원에서 한 번 다해가고
1: 그렇죠. 지금, 그게 예. 진보죠. 예.
0: 예, 병원에 한 번 다. 그전에 병원에 나와서 며칠 달 되면 또
1: 입원하고 그렇죠.
0: 예, 또 주원하랍니다.
1: 예.
0: 또 주원하라. 동네 사람도 웃겠습니다. 동네 사람 무슨 소리 줘지 아프지 마.
1: 그리고 건신고 본신이가 공동주치에다 불면증, 예? 그 다음에 또 예. 기억력 감퇴,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 예. 하여튼 이야기, 내일 상대 잘 맞습니다.
1: 네.
0: 선생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0: 그래. 예, 그래, 선생님, 나 후에 주소, 뭔가, 때 어때, 좀 아플까.
1: 네.
0: 침 맞으러 갈 생각이 있어요.
1: 아, 예, 예. 오세요, 예.
0: 예.
1: 예.
2: 네.
0: 고맙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나도 혈배강 먹고 있습니다. 나는, 관심병을 주자로 둘이 했는데,
1: 네.
3: 주자를 해도 계속 후두두하고 항항하고.
1: 맞습니다.
3: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1: 네.
3: 그래. 그리고서 딴 일 때문에 그래서 주심환을 계속 갖고 다녔는데
1: 예.
3: 이 혈배강 먹음 해부터는 주심환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부두두하고 네. 놀라는 증상도 없습니다.
1: 주심환 처방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딴선 디왈 특히 딴선하고 그 삼칠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심장 주자라는 분들이 서약을 계속 달고 있지 않습니까? 다딘카이랑 예. 아스피린이 이거 달고 있는 데서 그 주자라한테 막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 주위에 그 달고 있어도 마지막까지 주자에 가득 막혀가지고 또 주자를 바꿔놓고 또 셀레 해놓고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혈배강은 유일하게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주자라는 분들이 이런 서약을 몽땅 당날부터 끊을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 혈압도 솔뜻할 테지, 놀랍지 않지, 영, 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나, 저기, 다진가에다 아스피린도 안 먹습니다.
1: 네.
3: 예,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신고를 합해 먹으니까 또 효과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기랍니다.
1: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3: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겜런 그 젠동런 어째서 서약이 나쁘다는 거? 모든 서약은 찬성질도 있습니다. 화학성분 띵기죠. 그리고 모든 서약은

0: 심장부터 해칩니다. 심장 해치는가 아예 치는가 하는 건 어디면서 알겠는가? 내 약을 먹을수록 혀가 띠투서 된다. 띠투서라는 게 뭡니까? 혀를 쭉 내밀게 되면 혀 거기에다 지도를 그려놓은 것처럼이 그 다음에 혀가 막 폐에 들어가고 이러면 벌써 심장을 해체했다는 거 말합니다. 우리 심장의 그러니까 심장이 그 신주묘 그러니까 새싹이가 어느 게인가 기실은 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의에서는 혀를 보고 이 사람이 심장이 어떤가 이걸 직접 알아낼 수 있죠. 예, 그래서 한 방면은 또 자꾸 목이 말라하거나 이게 몽땅 심장이 해친 겁니다. 예, 그래서 벌써 심장이 나빠지게 되면 손발부터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 스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니정이란 거는 그 소저빙량 이것과 좀 틀립니다. 먼저 소저빙량 손발이가 먼저 차가워진다 막 냉돌이 같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심장이 맥이 아이소하거나 피를 공급한다는 게 원래 손끝에 발끝까지 피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어제는 손목 발목까지 가고 스니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이 사지 깨거나 무릎관절하고 그 다음에 발굽 끝까지 피가 갔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아래는 몽땅 차가워집니다. 이러면 전차적으로 이게 뭐 죽어가는 게죠. 사람이 죽은 사람 산 사람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구별이 뭡니까? 산 사람은 몸속에 양기 온도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덮여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몸이 차가워진다 그 뜻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점차적으로 소약을 쓴다. 지금 우리 보게 되면 뭐이나 다 소약입니다. 지금 그 잠 못 자도 또 소약 쓰게 되고 혈압이 온정한 데도 또 소약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파킨슨 증상 소약도 쓰죠. 그래서 소약을 쓸수록 마지막에 점점 굳어지는 게죠. 그래 마지막 발전해서 젠둥런 이 짝으로 넘어가는 게 젠둥증이 근육 조직이 막 위축이 오고 꾸꾸대나고 밥맛이 없고 잠 잘 못 자고 항상 피곤하고 예,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게 영 그 하늘 놓고 막 쯔덩런 그러니까 난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애를 맺기죠. 그럼 입이 계속 점점 말라듭니다. 그럼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옛날부터 찬물을 좋아합니다. 빙샹 안에다 물을 항상 빙전에 넣고서 밤잠 자다가도 목이 마르게 되면 가서 빙샹 문 열고 건물을 죽거나 꿀뚝꿀뚝 마이고 이 습관이 영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몸을 점점 차갑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후에 가서 더 물을 마이기 시작하고 이미 여기서 늦었죠. 네. 그리고 손발이 찬 건 물론이고 그리고서 잠 잘 때 온몸에 자꾸 식은땀 팍팍 흘리고 네. 그러면서 사지가 맥이 없고, 특히 소일한 무슨 물건 줄 때면 손이 쥐기 바빠하고, 예, 꾹꾹대나면서, 예, 그래서, 근육 조직이 막 떠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 떠는 증상을 기시려는, 예, 우리 그 피부 밑에 근육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근육 조직에 차가운 물이가 차가워 그런 겁니다. 차가운 물은 류동이어야 됩니다. 예, 더운 물은 류동이 되고 더운 물은 사람 몸에 이런 진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찬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사람 몸의 온도가 점점 못해짐으로써 이 물을 덮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가 흐를 때 잘 흐르지 못하고 하게 되면 자꾸 떠는 증상 나타납니다. 경련이 생기고 꿋꿋대나고.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예. 네,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예.
2: 지금 약간 고열을 하고 그러니까 별로 내 몸이 적합한 것 같아서 내 여쭤보려고 그랬다.
0: 예.
2: 예, 저기 이렇게 건강검진 해본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자신이 실이 비대하고 그 대동맥 경화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심전도 뭐 기분절 하강이라고 나오고요.
0: 네.
2: 그거는 뭐 심장 근육의 혈액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함이 기렵니다.
0: 네.
2: 그다음에 그 콜레스테롤이 그 4.11이다. 그래 뭐 그게 어디 수치 괜찮습니까?
0: 지금의 그 병원의 수치를 가지고 우리 건강 상태를 결정하면 아예 됩니다. 일단 봅시다. 심장이 피가 모자란다. 이렇게 되면 예. 먼저 간에 피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가면 이 간짝은 또 달러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0: 심장에 피 공급을 잘 되게 해주삼. 먼저 간에다 피를 많이 공급해줘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이가 좋은 점 뭔가 이 간 쪽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면서 간에다 피를 많이 공급해줍니다. 그냥 간이가 피를 분배를 합니다. 심장에 피가 어느 마에 가야 되는가 이걸 간에서 분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한 방면은 이 심장 판막이 제대로 다 깨지지 않는다. 이거 제가 자꾸 이런 데를 드는데 우리 광천수 병사를 놓고 말하라 말입니다. 광천수 병사를 척가면은 그 떡개가 제대로 다 깨집니다. 근데 후에 가서 떡개가 잘 다 깨지지 않는다 할 때는 그 떡개 문제 아닙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자꾸 그 심장이 그 떡개 문제다. 이래가지고 떡개를 바꿔야 된다. 뭐 이랍니다. 절대 이것이 우리 병 치료하는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피 콜레스테롤 높아졌다, 뭐 혈지 높아졌다. 이거는 몽땅 지금 심장 떡개가 제대로 다 깨지지 못해서 지금 동맥혈, 정맥혈이가 지금 막 발리오하면서 생기는 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갈라놓고 보지 말죠. 그래서 먼저 간 쪽을 집중적으로 보고 한 방면에는 그 광천수의 떡개가 다 깨지는 것은 광천수 병살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지금 압력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심장이 근육조직에 피공급을 잘 되게 해준 짝을 해서 심장 압력을 덜어주게 되면 그 떡개가 제대로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 써주게 되면 이런 방면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해결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1: 그 대동맥 경화열안에 도움이 있습니까?
0: 동맥 경화 해결되죠. 우리 이건 공농 주체다 동맥 경화를 해결해 준다고 썼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예? 우리 예. 이 약은 저 당날부터 우리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
1: 아 혈압이 저는 안정약을 시작은 아예 했는데 요리에 이렇게 좀 춥거나 그러면 우리 좀 춥습니다. 네, 그래서 예. 어떤 집에는 뭐 10도도 되고 할까나 그런 날은 좀 춥.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밥을 먹다가 막 내숭에서 해가지고 혈압 재본 게 191에 98입니다.
0: 맞습니다. 춥게 되면 어쨌든 혈관이 쫄아들지 않습니까? 예.
1: 예. 그래서 혈압이하고 하나 그때 그거 먹었습니다. 싸놓기는 싸놨으니까. 그래, 그거 먹고서리, 병원에 가니 사실 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이 높다도 갑자기 1년에 그거 몇 번씩 이렇게 높다거나, 그래면 안 주고 혈압이 하고 시작하지 말던가.
0: 네. 그래서 네, 환자분은, 지금 이 시간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 한번 저하고 만납시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전면적으로 다 진단해주고 288-0018번 일단 먼저 전화치세요. 예? 지금 우리 환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1: 파이브에서
0: 288-0018 예. 288-0018 예.
1: 예.
0: 네, 거기다 먼저 전화치세요.
1: 지금 광고하는 약이 값이 올리고
0: 값이가 698원입니다. 예? 여기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예? 예,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2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1: 예, 예, 예. 그렇습니까?
0: 일단 거기다 먼저 전화 치세요. 예. 예, 겜내 상세.
1: 이게 선생님이 봤으니까 여기다
0: 전화. 네, 여기다 전화 치면 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 아무 때나 봤으니까.
0: 일단 먼저 전화 치셔. 예.
1: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끝난 다음에.
0: 예, 예, 예. 네.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예.
3: 저는 예, 이 저기 그는 해외강을 쓰는 소리 저기 그는 심장이 그리 바들바들 떨리고 그러든지 그걸 많이 낫고요.
0: 네.
3: 아빠는 봤어 있었는데. 또 그게 숟가락이 어디가 떨어지는지 몰랐댔습니다.
0: 네.
3: 그런데 이 두 가지 증상만 해도 봐서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3: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 소리 이 혈배강을 저기 그런 뭡니까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이 저기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0: 네.
3: 특히 저기 그런 피공급이 잘 돼 그런지 그렇게 주자를 하라고 그랬던 거에 아이해도 있지 뭐 간에 그렇게 키우던 게 또 그것도 이렇습니다 지금은
0: 우리 지금 이 혈배강 쓰고 주자를 안 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금 주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받았는데, 난 연심하나, 나 주자하기 싫다. 이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자를 안 하고도 지금 영 건강하게 사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쓰게 되면

0: 잘 안 해도 됩니다. 예.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거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예.
1: 그래서, 예, 아빠에도 그, 막, 떠서 힘피었던 게, 지금 아예 그렇습니다.
0: 예,
1: 많이 났습니다,
0: 예.
1: 또.
0: 맞죠, 예.
1: 예, 그래서, 내, 지금, 이, 저, 회장, 계속, 앞으로도 먹겠습니다.
0: 계속 써야 됩니다, 예.
1: 예, 이 아이 얼마나 좋습니까?
0: 좋죠, 이게,
1: 예. 예. 그리고 저기 그런 다른 것보다 주자라는 거 아야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0: 네.
1: 그리고 90만 항상 그런 말이 여가 생겼는데 이것도 무슨 필요 없습니다. 지금.
0: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내 지금 그런 현재가 계속 쓰기 위해서는
0: 네.
1: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서 제가 저기 민심에서 그 주의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분들이 또 한 가지는 뭐니까 나게다고 저기 그런 아바이 다른 것보다 그러지도 막 떨든지 그 일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2: 네, 그래요. 시간이 네. 다 돼서요. 예.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0433-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곡으로 송시훈 작사 최군 작곡의 계절 인생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신기옥 작사 허순자 작곡의 너와나 그리워를 준비했습니다. 친구, 사랑, 모든 소중한 관계를 담은 이 노래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선사합니다.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미승국 작사 리경드 작곡의 꽃길간 미소입니다. 꽃이 피는 길처럼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노래한 이 노래로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난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대옥 작사 송유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을 준비했습니다. 꽃잎이 현란해지는 물결처럼 아름다운 연변의 경치와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이 노래는 관광의 명소지로 새롭게 부상한 연변의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노래는 한하나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의 기분을 노래한 이 노래는 오늘의 행복을 더해드립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림의 작사 김동호 작곡의 고향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고향의 아름다움과 그리움을 표현한 이 노래를 황매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의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명희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년에 우리 주에서는 양로봉사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을 꾸준히 육성해 여러 민족 노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가정문화월 및 친자취미운동회가 일전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24일 저녁 광동 광주표범팀의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2: 양로봉사는 민심과 연결돼 있고 천문만호의 행복과 관계됩니다. 인구 고령화 정도가 1층 심화됨에 따라 고령, 고동불편노인의 자택 돌봄 문제는 적지 않은 가정의 걱정거리로 됐습니다. 근년래 우리 조에서는 노인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양로봉사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을 꾸준히 육성해 전문화된 자택 양로봉사가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따뜻한 조치로 여러 민족 노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1980년대생 청년 장금붕은 그의 팀을 이끌고 각종 목욕 보조 설비를 휴대한 채 연결시 하남가도에 위치한 경복공관에 가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방문 목욕 도움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방문 목욕 도움 봉사 종사자 장금붕입니다. 이 방면의 수요가 비교적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노인들이 목욕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데다 현재 나라의 정책적 보조금 지지가 있기에 우리는 이것이 좋은 창업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려면 전문적인 간호 지식을 배우고 관련 증서를 따야 하며 휴대폰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모두 휴대폰으로 주문을 보내고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본상 매일 서너 건 주문이 들어오고 설날에는 기본상 매일 6건입니다. 주문량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의 봉사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6세인 양 할아버지는 10년 전 뇌경색으로 지체마비가 와서 다리 활동이 제한받아 일상생활에서 보살핌이 필요했고 혼자서 목욕하는 게 더 어려워 줄곧 전문 인원이 방문해 목욕 봉사를 제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연변 양로 봉사 보조금 정책에 의탁해 양 할아버지는 편리한 방문 목욕 도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의 집에서 장금붕과 팀원들은 신속하게 목욕 도움 장소를 배치하고 설비 설치를 완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욕 보조사는 전문 도구를 사용해 노인의 리발을 해주고 손톱을 깎아주었습니다. 목욕하기 전에 목욕 보조사는 먼저 노인에 대해 혈압, 심박수 등 건강 감축을 해 노인의 신체 상황이 목욕 도움 안전 표준에 부합되는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목욕하는 과정에 물 온도는 전 과정 안정적으로 섭씨 38도에서 40도를 유지했고 목욕 보조사는 전 과정 노인의 신체 상태를 밀접히 주시했습니다. 2시간의 표준화, 전문화된 봉사는 노인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게 했습니다. 연결 주민 양 할아버지입니다. 목욕을 아주 잘 시켜줍니다. 반달마다 한 번씩 씻는데 아주 잘 씻겨주고 아주 편안합니다. 장금봉리 종사는 방문 목욕 도움 업종은 바로 우리조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 발전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목전 방문 목욕 도움 등 자택 양로봉사는 이미 연변 양로봉사 소비 보조금 범주에 들었는데 매회 268원의 목욕 도움 비용은 양로 소비 보조금을 사용한 후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어 거동불편 노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정책 혜택에 힘입어 장금붕 팀도 점차 처음에 2명에서 현재 6명으로 증가했고 목욕 도움 외에도 청결 도움, 보행 도움, 진료 도움, 생활 간호 등 여러 양로 봉사를 새로 추가해 노인들의 다양한 자택 양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조민정국 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처 삼일군 임파입니다. 올해 도리주에서는 조건이 포함되는 중등, 중증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매월 최고 800원의 양로봉사 소비보조금을 발급하는데 보조금은 방문, 목욕, 도움, 자택, 간호 등 양로봉사 소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양로 창업 프로젝트는 자택 양로 봉사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 노인 경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거동 불편 노인 가정의 돌봄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조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고 만 60세가 된 노인은 스스로 조작하거나 자녀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에서 평가기구의 방문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등 및 그 이상 거동불편 등급으로 평가받은 노인은 민정통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소비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적으로 이미 첫 보조자금 2022만 원을 쟁취했고 연 14,596명의 소비권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정산 금액은 891만 8,400원이며 이미 133개 공립, 민영 등 각종 양로기구 139개가 보조금 범주에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양로봉사 정책을 최적화하고 봉사 공급을 풍부히하며 업종 발전을 규범화해 전문화, 다원화, 보편 혜택화 양로봉사로 여러민족 로인의 행복한 만년을 지킴으로써 로인 경제가 연변에서 활력을 뿜어내게 하게 됩니다.
1: 5월 25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6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1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2건, 훈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3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33%,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67%를 차지합니다.
2: 2026년 연변조 가정문화월 및 친자취미운동회가 23일에 펼쳐져 전조 150가구 여러 민족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 재미있는 소통 속에서 우량한 가풍을 전승하고 민족의 정을 증진하면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따뜻한 화폭을 그렸습니다. 초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 연변조 8개 현시 가정대표팀이 손으로 입장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애심 어머니 쉼터에 상패를 발급하고 가정대표가 제안서를 대독했습니다. 이어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공 운반하기, 줄넘기 등 여러 유희에 용약 참여했습니다. 경기에서 여러 민족 가정은 서로 배합하고 어른과 아이가 손발을 맞추면서 요희를 진행했고 곳곳에서 단결 우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용정시 친자 대표팀 참가 선수 정선입니다. 따뜻한 정이 가득함을 느꼈고 우리 가족 간의 감정도 더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함께 협조하면서 여러 가정 간의 거리를 좁혔고 민족 단결의 내포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훈춘시 친자 대표팀 참가 선수 리나입니다. 가정은 가풍 건설의 토대입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의 여가 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를 좁혀줬고 조화롭고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부녀연합회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펼치고 더 많은 가정들이 참여해 우량한 가풍을 함께 육성하기를 바랍니다.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개막전 연변 대표팀과 후코트 대표팀 경기가 23일 내몽골 후코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기간 두 지역 축구 팬들의 친밀한 소통과 특색 있는 문예 공연이 번갈아 선보이며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기 전날 고향팀에 대한 사랑을 품고 우리 주의 축구 팬들이 집결하여 내몽골 후코트로 원정 응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매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후코트 공항입니다. 연변에서 오는 축구팬들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시 축구팬들은 멀리서 오는 버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축구 축제를 통해 두 지역은 인연을 맺고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면서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연변 축구팬 대표단은 후코트에 도착한 후 당지 팬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후코트의 20명 축구 팬들은 자발적으로 공항에 나와 연변 축구 팬들을 환영하면서 축구로 맺어진 우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후코트 축구 팬 왕보국입니다. 우리는 연변벗들을 위해 하마조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우리 내몽골 사람들이 가장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우정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두 지역이 축구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연변 축구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벗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장면은 이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이 있지만 오늘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매우 설렙니다. 내몽골의 특색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 전 펼쳐진 친목 행사에서 두 지역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특색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지역 특색을 지닌 선물과 진심 어린 교류는 두 지역의 우정을 1층 돈독했으며 경기를 통해 벗을 사귄다는 체육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오병기입니다. 연변 입사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녁에 돌아가서 연변 입살로 만든 밥을 맛보렵니다. 연변에서 온 축구팬들을 환영합니다. 연변 축구팬 고원철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몽골에 와서 내몽골 벗들과 함께 동국축구연맹전 첫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몽골의 문화관광을 배우고 우리의 좋은 문화관광 상품을 내몽골에 전파해 두 지역의 교류를 촉진하길 바랍니다. 후코토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이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 미식 등 면에서 더 많은 교류를 하길 바랍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발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개막식 현장의 문예 공연은 다채롭고 특색이 넘쳤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조선족 사물놀이 공연은 전통 문예와 현대 체육의 열정이 융합돼 축구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 후코트의 기세 더 높은 초원의 가무와 특색 있는 문체 공연은 관중들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동북축구연맹전 개막 경기를 위해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룡정시 문화관 부관장 황려입니다. 공연은 치열한 축구 경기에 문화 역량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 관광 특색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세계 성과 한계 자치구를 넘나드는 축구 축제 짙은 문화적 색채를 더해줬고 축구 팬들이 연변 무형 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축구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인문 교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두 지역의 특색 공연이 번갈아 펼쳐지고 관객석에서는 교류 분위기가 뜨거워 이 축구 성년의 온정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후코토 축구팬 고선생입니다. 연변 벗들 안녕하세요. 조국의 북쪽에는 아름다운 내몽골 후코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연변 축구팬들의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합급 리그 시절 우리는 연변 축구팬들과 만났고 그 감정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축구는 다리를 놓고 문화는 융합을 촉진합니다. 이번 동국축구연맹전의 따뜻한

0: 듯한 에피소드는 짙은 대중축구 분위기와 우호적인 도시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계속해 축구를 통해 교류하고 경기를 통해 힘을 모아 동북지역의 축구사업과 문화체육교류의 활발한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1: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24일 저녁 광동 광주 표범팀의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6분경 연변팀의 도밍고스가 전방으로 자로 잰 듯한 패스를 내줬고 황진비가 공을 잡은 후 상대 박스 안까지 끌고 들어가서 때린 슛이 상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17분경 광주팀의 중거리 강슛이 골문을 향해 가는 찰나 서계조가 얼굴로 막아냈습니다. 23분경에는 연변팀의 추가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니가 상대의 뒷공간을 찌르는 송구 패스를 찔러줬고 황진비가 쇄도해 들어가면서 공을 잡은 후 차분하게 골문 구석에 차 넣었습니다. 그 뒤에도 흐름은 여전히 연변팀이 주도했습니다. 28분경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문전에 올린 공을 누네스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에 막혔고 31분경 황진비가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5분경 누네스가 상대 강슛을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45분경 최태욱이 강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완벽한 전반전을 치른 연변팀은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48분경 상대팀 강슛이 우리 수비수에 맞아나갔습니다. 52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앞으로 끌고 갔고 아크 바로 앞에서 도밍고스와 공을 주고받은 후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때린 슛이 가볍게 골문을 갈랐습니다. 점수는 3대0, 상대팀은 꾸준히 추격에 나섰지만 54분경의 강슛이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고 61분경의 중거리 슛도 구가호의 손끝에 맞아나갔습니다. 71분경 광주팀이 행운의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스 외곽에서 때린 슛이 연속 두 명의 연변팀 선수 몸에 맞은 후 굴절돼 골문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74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장거리 드리블을 거쳐 1대1 기회를 만들어냈고 자신이 직접 가볍게 차넣으며 네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변수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79분경 광주팀이 헤딩슛으로 추가 골을 뽑아내더니 불과 3분 뒤 세 번째 골까지 뽑아내면서 골 차이가 불과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84분경에는 광주팀이 바로 골문 앞에서 때린 헤딩슛이 골대우로 넘어갔습니다. 그 뒤 광주팀은 이악스레 추격했으나 연변팀은 한 골 우세를 지켜내며 원정승을 이뤄냈습니다. 30일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장춘 아태팀과 제1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융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중국 관광상품대회 시상식이 일전 호남성 상담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성에서 보낸 관광상품들이 전국 560가지 입선 작품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기 한 매씩 따냈습니다. 그중 연변 배향커피봉사 유한회사에서 개발한 담례품이 은상을 받아 안았습니다. 화룡시 당위 선전부에서는 일전 고성리 출입경 변방검사소와 손잡고 화룡시 고성리 통상구에서 신시대 문명실천기지 현판 제막식 및 홍색 혈맥 전승 한마음으로 터전구축 문예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전성 첫 통상구 신시대 문명실천기지가 국문일선에 자리잡은 것은 신시대 문명실천과 통상구 개통 홍색교양 융합이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근일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실외 고기구이 전문 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행동에서는 지금까지 실외 고기구이 가게 80여 곳을 검사, 권고하고 규정을 어긴 유동 고기구이 가게 35곳을 정돈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동충하초 발효 균분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안과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3곽과 네,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3곽을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과 코엔자임

0: 95곽을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 그리고 가치가 599원에 달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단백질분 두통을 증정합니다. 이외에도 활동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신 선착순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산품으로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국화선물세트 두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해드리고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예약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그 동충한 초발의근본에 대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우리 동충한 초발의근본 우대 활동은 활동마다 우리 자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은 약을 살 때 약도 많이 들고 있지만은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쓰게 되면 약 효과를 가배로 제거할 수 있는 눈에 좋은 엽황소라든가 심장에 좋은 Q10, 예, 그리고 혈압에 좋은 국화라든가 그리고 심내혈관이라든가 비늘에 좋은 단백분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번 우대 활동이 또 특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 또 우리 이런 우대하는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효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곡이라는 거 우리 지점을 말하고 있는데 나곡이 동충하초를 발효하여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대류라든가 알파분해매, 비묘포자균, 셀린 등을 축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해결되고 있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중한 병이거나 치료가 안 되지 않은 분들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시지 못했던 분들 예, 지금 우리 예,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신심을 다시 가지고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인삼도경하고 함께 3대 진교한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 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으면서 우리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는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심혈관병이거나 심장병 지금 우리 심장병으로 인해서 우리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지저랑 하시는 분들 우리 그 심근경색이란 것이 우리 와서 중하게 되면 다 구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려 하는 분들, 주절에 한 분들은 주절을 했다는 것이 어느 국부에 국부가 막혔기 때문에 주절을 하게 된데 심장병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 같은 이런 약을 쓴다게 되면 내가 심근경색에 가서 주절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병들에 가기 전에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은 9곽을 쓴다면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를 하지 않게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동충하초를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영 좋습니다. 이 동충하초를 써보니까 주말에 약이란 약을 수태만 있어도 들지 않던데 이 동충하초에서 지금 있으니까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 동충하초로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이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정말

한 20년이 방송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수, 그런 것도 땄지. 하여튼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하시는 거 보게 되면은, 정말 환자들이 알아듣게 쉽게 강의를 해 주시고, 이런 상, 이런도 넣고, 이,

0: 산에 천식이 떠나 빠져가지고 숨이 차 헐떡헐떡거리고 고향 기침하고 이랬다는데 예. 그게 언덕한 데 없이 일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용진습니다. 이게, 네, 이게 다의 이유, 사람이 이전 다 죽는다든지 약이 들지 않아서 저만 이전은 저 짝을 밀어놓던 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 방송에 나와 이래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선생님, 네, 이래.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약을 소개를 해줘서 지금 열심히 듣고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사는데 정말 어떤 선생님에는 책에 꼭 뺏기가도 나와는데 그 말씀하는 거 보면
2: 네,
0: 하나도
2: 그래요. 네, 문의 하실 점 있으십니까? 네,
0: 네. 네. 뭐 오늘 선생님께도 감사드리시고 예, 정말 예, 이 동청사서에 대해서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예, 한 번 더 하기 싶습니다.
1: 네, 선택 잘했습니다.
0: 사람이 아직 알 속은 사람으로 이 동청하처에 대해 모르고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저처럼 이렇게 고생한 분들은 동청하처 많이 쓰고 백세까지 살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네,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전 동청하처로는 꽤 오래 썼습니다.
1: 예.
3: 이전에 이 동청하처 쓰기 전에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때로는 숨도 차고 정신적으로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 저는 특히 온몸에 항상 허열이 나고 그 다음 피부가 많이 마르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폐가 안 좋았는데 특히 폐가 아이 잡아가지고 폐 수술까지 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도 많고 뭐 체질도 허약하지 할까요? 뭐 이제 뭐 수술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를 그냥 그저 약으로만 치료해보자 이래가지고 저를 동청하처로 쓰기 전에 아 약 많이 썼습니다. 병원약으로
1: 그랬겠죠. 예.
3: 약으로 아이 되니까 간고약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고 저리 동청하처 쓰기 시작해서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3년이 많이 넘었습니다.
1: 아, 예.
3: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상에서 뭐 아프고 불편하고 뭐 이런 점이 없습니다.
1: 맞죠.
3: 제가 생각건데 예, 동청하처는 정말 4,500m 이런 높은 높이에서 또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그리고 다른 약에서 없는 이 동청하처는 특히 발효한 약물로서 30배 효과를 보는 정말 아주 진귀한 약물이고 또 내가 이렇게 다른 약에서 병 치료 못하던 거 이 동청하처에서 치료한 거는 이 동청하처 이 약물이가 이 성분이가 다른 약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서,
1: 예.
3: 예, 그래서 병을 지금 치료하고 지금은 아예 수술까지 하려는데 수술까지 안 하고 지금 편안하게 잘 보내고 있는데 정말 이 동청하처를 쓴 후에는 병도 나아졌거니와 감기도 한번 3년 남아 감기도 한번 나이 걸렸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런닝이고 많은 약을 써봤지만 진짜 치료가 되는 이런 동청하처처럼 이런 좋은 약을 만나기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청하처는 나한테 최고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뭐 그렇게 너무 뭐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4: 네, 전번에 보름 전에 이 약을 쌌는데 동청하처 그거. 근데 먹는 방법이 어떤지 지금 그래서 한 날에 저 아침마다 식전에 하나씩 먹었댔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제가 어떤 분들을 두 봉지 하라는 거 하게 되면 지금 네. 몸이 어쨌든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가운데서 좀 전형적으로 잘 낫지 않은 병이 여러 가지 네. 약을 쓰는데 잘 낫지 않은 이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4: 네.
1: 고병이 나아질 때까지는 두 봉지를 하랍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두 봉지를 하니까 아침에 한 봉지, 저녁에 한 봉지 이렇게 하는데 단번에 두 봉지를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두 봉지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내가 어떤 그 좀 중요했던 병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한 봉지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식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그 식전에 하라고 하는 이런 약들은 위를 상하지 않습니다. 위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기 때문에 위를 자극하는 이런 약들이면 식후에 밥을 잡수는 10, 30분 후에 라는

0: 네. 근데 우리 약은 위를 치료해주는, 여기 위를 치료해주는 알파 분해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전에 복용하면 됩니다.
1: 아. 예. 그게 무슨 증상인가 하면, 예. 지금 입안에 지금 몸에 생겨가지고, 예. 혈태가 두껍고, 시트에고 걸걸하고, 예. 그 다음에 장 입안이 썩어봐서, 지금 음식을 아무 음식이나 지금 먹지 못한, 썩어봐서.
0: 아, 예.
1: 그리고 입술이 마르고,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손님이 증상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우리, 저, 그, 예, 혀에, 예, 설태가 두텁다, 예. 예. 예쁜 희인 거에 두텁다, 이런 분들이, 많이는 그 위축성 염으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그게 좀 예. 중요하지만, 혀도 예,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혀 밑에 정맥이란 게 굵어집니다. 예. 정맥이 굵어지고, 예. 그리고, 온 하루 동안 내가 밥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이게 상대적으로 말하게 되면 위축성 염이란 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위가 쫄아든 걸 말합니다. 그러게 되면 위산 분비라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알파 분해마라는 이런 물질이 우리 동청하처 발현이 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다 치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입이라는 지금 자꾸 썩었다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분들은 담낭에도 문제였습니다. 우리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비장, 위, 간, 담낭, 소장, 대장, 이게 다 소화계통 장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요란 내가 입이 썩었다거나 이런 분들은, 예, 많이는 담낭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 말합니다.
1: 소화기통. 이번에 검사란 게,
0: 예.
1: 예, 저 음식이 단결석이 좀 있다, 그랬죠.
0: 아, 그러니까, 예. 손님 그 주의해야 됩니다. 단결석이라는 것도, 예. 예. 그 일반적으로 우리, 어떨 때는 아침이랑 우리 밥 먹기 싫거나, 그 다음에 예. 출근족들이 밥 먹기 바빠서 밥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하나는 십이장 궤양이라는 게 빨리 오게 되고 담결석이 옵니다.
1: 아.
0: 밥이 맛이 없으니까 밥을 그냥 먹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1: 예, 예 아예 먹어도 예, 배고프단 그런 감도 없던.
0: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위산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당겨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먹기만 하면 좀 더부룩하고 예, 무엇이 만지는 것 같고 예, 빈혈도 올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또 입이랑 자꾸 마른다 하지 않습니까?
1: 예.
0: 이것도 우리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가 좋아서 음식을 받아들인 다음에 비장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입술이란 게 비장과 관계있습니다. 입술이랑 마른다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는 진액이 산생하지 못해서 예, 우리 그 장기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데 그러니까 손님 지금 동청하처 발효균을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주 예. 잘 선택했는데 예,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복용하는 과정에 복용하는
1: 과정에 오란다 이거.
0: 예, 그러니까 복용하는 과정에도 또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약을 써봤으니까 아, 또 어떤 약을 선택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1: 예,
0: 그런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써본다게 되면 내가 먹어본다면 내 병이 나아지게 되면 값을 물러나고 예, 예, 좋은 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택을 잘했는데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예,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잘 되지 않아가지고 냄새 계신 분들 한 90대가 되는 분들은 예,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예, 지금 다시 희심을 갖고 예, 우리 약을 쓰는데 제가 그냥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삼도건강하고 좋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우리 예, 인삼이라는
1: 예. 약이라는 소리 듣고 지금
0: 맞죠. 예. 그러니까 예, 꾸준히 써보십시오. 그러면 복용하시면서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기 위해 꼭 전화에 참여하십시오. 예.
1: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 개씩, 두 병씩.
0: 예. 그러니까 손님 지금 음식이 담겨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예. 예, 밥을 먹어야 예, 밥을 먹어야 맥도 나게 되고, 우리 중에서 하게 되면 기부족인데, 예. 이 맥이 나게 되고, 예. 우리 또 심장이랑 도착하게 되면 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맥이 납니다. 심장도 맥이 없게 되면 심장병이라는 게 옵니다. 그리고 예, 또 우리 기부족이게 되면 우리 혈이 그 혈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밀어준 작용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소화가 잘 돼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 우리 동청하처 발효균 문제가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알파 분해마라는 게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꼭 해결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심을 갖고 쓰십시오. 예.
1: 예.
0: 예.
1: 그래.
0: 예. 그래서 예, 먼저는 두 봉지 하십시오. 예. 동시에 하십시오. 예, 아침에. 아침에 예, 동시에
1: 두 번.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두 번 간식 먹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다 나아지게 되면 어제 음식에 당겨온다 이렇게 되면 한 봉지를 해도 됩니다.
1: 예. 예. 장 입안 썩어봐서 예.
0: 담낭이
1: 먹지
0: 예, 담낭이 문제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같이 해결됩니다.
1: 우리 집에서 지금 쓴단 말입니다.
0: 아, 예.
1: 76

0: 16살인게 지금.
1: 아, 병이 많이 올 때 되었습니다. 네, 70대가 되면 예,
0: 한 약이었습니다.
1: 예, 거의 100%로 병이란 게 옵니다. 70대가 되게 되면 예.
0: 네.
1: 예. 꾸준히 네. 쓰십시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통화도 지금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자꾸 폐렴단이 자꾸 오지. 중간에 성함이 돌아서 가지고 이래 왜 나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자꾸 마시면서 심혈도 고르셨고 자꾸 심혈통도 생기고 그래서 내 지금 선택에서 반지 써보니까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맞죠. 예.
3: 여기 중간에 성하던 것도 좀 많이 떨어지고 특히 심혈통이 생기는 게 그 통증이 아주 많이 가난했습니다 지금.
1: 심장이 좋아졌죠, 예.
3: 특히 밤이 소변 차수가 잦으니 소변 차수가 아주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잠도 지금 제대로 자고 좀 정신납니다 지금 약 쓰니까나.
1: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은 신장하고 방광이 합이 잘 되게 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전립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해결을 받습니다, 예.
3: 아, 걔 이번 이게 발도 좀더 장관에 들 매달마다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1: 그러십시오. 이번에는 예, 약도 많이 드지만 동청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쓰면 좋은 이런 약품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4: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동청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1년 반 정도 썼는데, 많은 질병들이 지금 해결 보고, 이전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심리혈관 질병도 있고, 항상에 머리가 흐릿하고 나고, 심장도 그렇고, 콩팥치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다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전에는, 심장 때문에 좀 병원 쪽이 당기고 1년에 두 번씩 입원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심장이 어전하니까 예, 만사가 다 마음이 푹 넓고 머리는 항상 조급하고 그렇던 게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1: 맞죠. 예. 예,
4: 그리고 예, 저는 이 방광염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이거 때문에 예,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어찌면 조금 차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이 방광이 아프다 하면 예, 그래서 배를 붙들고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도 약을 많이 쓰고 예. 그리고 저는 예, 이렇게 그 뭔가 코알이 헐고 입안이 헐고 잇몸이 살아나고 예. 그저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아프더라 말입니다. 그래 잇몸이 살아나면 정말 밥도 먹기 바쁩니다. 죽고 먹었습니다. 씹지를 못해서 무슨 반상 같은 건.
1: 그랬겠죠.
4: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중염이 있었거나 이 저기 뭔가 그 그래서 이렇게 지물이 나오고 이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질병이 한데 겹쳐가지고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1: 그렇겠지.
4: 이런 병들이 예, 나는 그저 예, 하나하나 다 좋아진다. 근데 나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심리혈관 질병이 됐습니다. 이게 항상 예, 머리가 휘하고 예, 정신에 난단 말입니다. 예, 아침에 자고 깨나듯이 눈앞이 부옇고 이랬대는데 이것도 정말 여러 가지를 지금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 이 저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약도 줬지만 선생님
1: 감사했죠.
4: 예, 나는 예, 이 그 방송을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듣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정말 강의를 잘하시니까 정말 들으면 저 약 먹어봐야 되겠다. 이래 정말 또 방송 나도 예, 이거 광고 방송 많이 듣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니까. 그런데 저 다른 선생님들은 말씀하시는 게 혹시
1: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4: 예. 예. 예. 그래서 예 너무 좋아서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정말 예 이렇게 마음에 와 닿고 예 아 정말 그렇구나 저 약 먹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말입니다.
1: 감사합니다.
4: 너무 이렇게 예.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다 정말 그런 것 같고 그거 딱 머리에 꽂히더라 말입니다. 그래 와서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활동도 더 좋았을 때다. 예.
1: 맞습니다.
4: 약에서 약도 주고 또 값이도 많이 저렴하고 이번에 할 때 독시 좋으니까 나도 이번에 따오 값도 싸다고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1: 그러십시오. 예. 손님들은 나아지는 게 약이 좋기 때문에 또 예, 우리 그 뭐 예.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선택 예. 잘했기 때문에 많은 병들이 나아집니다. 예.
4: 예, 확실히 좋습니다. 정말 예. 뭐 무슨 약이 해도 예.

0: 동충 하초가 최고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인한 이야기고 정말 먹어보니까 먹어보지 사람 모른다.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9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마지막 전화 잠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2: 짧게 해주세요. 네.
3: 그야?
4: 예.
3: 동춘한테 그거 저기 소주에다 띄워볼까요?
2: 아, 네, 그래요. 신호가 안 좋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저 말씀 주시죠.
4: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분 우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쓰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워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약품들을 드리고 있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옷장 안에 있는 옷을 가장 멋지게 입는 방법이 바로 그 옷을 처음 사던 날을 떠올려 보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왜 그걸 사게 됐는지, 그 옷이 어쩌다 내 옷장에 걸리게 됐는지, 그날의 기억을 되새겨 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 선택으로 내 곁에 모여든 만큼 그 활용 방법 또한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이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2도입니다. 우리 주 삼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래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채택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 법의 공포는 우리 주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으며 모두들 법치의 힘으로 단결의 기반을 다지고 한 마음으로 분발의 힘을 결집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사업일꾼들은 이 법이 새시대 민족사업의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민족 간 왕래와 교류 융합을 더욱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결시와 룡정시 등 각 지방에서도 이중언어 법률 보급, 기층 선전 강연 형식 혁신 등 자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체험형, 참여형으로 강화하기로 했고 훈춘시와 도문시 등 변경 지역은 이 법을 계기로 흥변부민, 향촌진흥과 법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간부는 법이 공동체 리념을 법률로 전환했다면서 변방 안정을 다짐했고 왕청현과 안도현도 다민족 공동체의 정을 살려 법률 선전을 일상에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 연변 땅에 법치라는 든든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번영과 안정을 함께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로즈 핀치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로즈 핀치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장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새의 이름에는 장미빛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컷의 몸을 덮고 있는 붉은 빛털이 마치 눈 덮인 산 속에서 피어난 겨울 장미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 새가 단순히 아름다운 새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로즈 핀치는 환경과 기후, 진화와 생존, 그리고 인간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야생의 감각을 모두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계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로즈 핀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붉은새의 한 종류가 아니라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살아가는 종도 있고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숲을 떠도는 종도 있으며 북유럽의 차가운 툰트라를 견디는 종도 있습니다.

어떤 로즈 핀치는 해발 4,000m가 넘는 곳에서 살아가고 또 어떤 로즈 핀치는 겨울이면 인간 마을 가까이 내려오기도 하죠. 크기도 제각각이고 색상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눈에 자주 띄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로즈 핀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소는 역시 히말라야입니다. 네팔과 서장, 부탄의 높은 산맥에서는 붉은 이마 로즈 핀치, 분홍 눈썹 로즈 핀치 같은 희귀한 종들이 살아갑니다.

그곳은 사람이 숨쉬기조차 버거운 곳입니다. 바람은 차갑고 산소는 희박합니다. 나무조차 자라지 못하는 바위지대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살아간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로즈핀치는 바로 그런 곳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고산지대의 로즈핀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새가 극한 환경 적응 능력을 매우 뛰어나게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몸집은 작지만 체온 유지 능력이 탁월하고 적은 먹이로도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털 구조가 굉장히 치밀해서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는 천연 방한복 역할을 하죠.

눈보라 속에서도 서로 몸을 바짝 붙이고 밤을 견디는 모습은 마치 작은 생명들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살아남는 하나의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로즈 핀치의 울음소리입니다. 많은 조류학자들이 로즈 핀치의 소리를 유리방울 같은 음색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희미하지도 않는 맑은 소리.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울려 퍼질 때 특히 더 아름답다고 하죠.

시베리 지역의 로즈 핀치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흔한데요. 그런데도 작은 새들이 그 추위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특히 시베리의 로즈 핀치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눈 속을 헤집고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씨앗과 작은 열매, 말라붙은 식물의 흔적들을 찾아내며 긴 겨울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로즈 핀치는 혹독한 자연의 실패작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교한 성공작 중에 하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 기준으로 보면 너무 가혹한 환경인데 로즈 핀치는 오히려 그런 장소를 선택해 살아갑니다. 경쟁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두고 다툴 상대도 줄어들고 자신만의 생태적 영역을 확보할 수 있죠. 결국 생존이라는 건 가장 풍요로운 곳을 찾는 일이 아니라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북유럽의 로즈핀치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스웨디의 북부숲에서 발견되는 종들은 차분한 회갈색과 붉은빛이 섞여 있는데 겨울 설경 속에서 보면 마치 오래된 수채화처럼 보인다고 하죠. 이 지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로즈핀치를 겨울의 전령 같은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눈이 깊어질수록 더 자주 나타났기 때문이죠. 특히 핀란드 북부에서는 로즈핀치가 등장하는 오래된 민담도 전해집니다. 겨울밤 길을 잃은 나그네 앞에 붉은 새가 나타나 숲의 방향을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새가 사람을 안내했다기보다는 극한의 자연 속에서 인간이 작은 생명에게서 위안을 얻고 싶었던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이겠죠. 재미있는 건 로즈핀치가 예술가들에게도 꽤 사랑받는 새라는 점입니다. 특히 유럽의 자연화가들은 로즈핀치를 자주 그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눈 속에서 붉은 새가 보여주는 색상의 대비가 너무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새하얀 배경 위에 살짝 번진 붉은빛, 그것만으로도 그림이 완성됩니다. 러시아 시인들 가운데는 로즈핀치를 겨울의 심장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차갑고 적막한 세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작은 온기라는 의미였겠죠. 생각해보면 인간은 오래전부터 새를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감정의 상징처럼 바라봐왔습니다. 자유, 희망, 그리움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로즈핀치는 그 가운데서도 유독 고독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품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대단한 지구 탐험 코너에서는 로즈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요소종합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라디오 조선어 요소종합방송은 연변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요소종합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 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늦잠을 자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미룬 일이 있어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도 부모님의 늙으심도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꿈도 시간이 멈추길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건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은 것을 놓친다는 사실이죠. 언젠간 하지

0: 가지, 언젠간 가지, 언젠가 말하지.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은 것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니 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때론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3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자, 우리 주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지금은 성공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이어서 한 전문가가 부부의 내면 변화 이야기 중 마지막이자 가장 감동적인 부분, 바로 세대 간의 누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들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발견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게 된다는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변화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그리고 가족 전체로 확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가족들과 그 1년을 보내는 동안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즉 인간만이 가진 네 가지 천부적인 능력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말입니다. 자, 그 전까지 그들은 외부에서부터 시작해 내면을 변화시키는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 서로 사랑했었으며 서로의 태도와 행동을 조절함과 동시에 서로의 차이점을 고쳐보려고 애썼습니다. 네, 그러나 반창고와 아스피린만을 사용한 응급처치식 방법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본질적인 사고방식 차원에서 진지하게 노력하고 대화하지 않은 한 만성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러나 내면에서부터 시작할 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신뢰와 솔직함이 있는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외부에서부터 바꾸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승승의 관계, 상호 간의 깊은 이해심, 놀라운 시너지 등의 훌륭한 성과는 그들이 서로의 사고방식을 검토해 자신의 각본을 바꾸고 삶을 잘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관리를 통해서 깊은 대화라는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던 아주 충분한 시간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성과도 많았다고 전문가는 말하는데요. 그 부부의 삶이 그들의 강한 영향력을 받았던 것처럼, 네, 그들의 아이들의 삶도 부모에게 영향받고 좌우지될 수 있었음을 훨씬 더 심각하게 감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그들이 잘 느끼지도 못하는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에 미친 이러한 각본들이 가진 영향력의 강도는 온전히 이해하게 되자 그들은 반드시 올바른 원칙에 기초한 것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도록 모범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다짐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신들의 각본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본다면 대다수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것들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대단히 훌륭하고 긍정적인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의식은 우리가 이러한 각본들의 진가를 인정하게 해주고 앞선 세대의 선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도록 해준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원칙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 현재 우리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장차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는 여러 세대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가족이 갖는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가족은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와 부모, 조부모, 삼촌, 숙모, 고모, 사촌 등 서로 친하게 지내는 상호 의존적인 가족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존재와 소속감의 전통에 대해 긍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종족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있고 많은 친척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지라도 자신을 알고 있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또 이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의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모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경우라도 형제나 자매조 한 사람으로 이 마음이 통할 수 있다면 힘든 시기에 그 사람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고 좋은 자나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손자와 손녀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조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이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들은 훌륭한 사회적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예로 들었습니다. 88년 후반인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모든 자녀와 손주에게 깊은 개인적 관심을 갖고 사랑의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는 며칠 전 비행기에서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다고 하네요. 자신이 오늘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어머니는 항상 아들아 나는 너를 항상 정말 사랑하고 네가 대단히 훌륭한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심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녀는 항상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유대감이 강한 대가족은 아마 가장 유익하고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상호의존 관계 중 하나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말합니다. 몇 년 전 영화 뿌리를 보면요, 느꼈던 그 황홀함을 생각해보라고 그는 권하는데요. 네, 우리는 모두 뿌리가 있으며 이 뿌리를 찾아 조상의 발자취를 규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는 우리는 자손들에게 두 가지 영구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뿌리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수단인 날개라고 하네요. 오늘 우리는 한 부부의 내면 변화가 어떻게 가족 전체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깨달음은 결국 세대를 넘나드는 사랑과 유대라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뿌리와 날개라는 소중한 유산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9세기 프랑스 오페라 가운데서도 특히 품이 있는 작품으로 손꼽히는 이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웅장한 음악과 풍부한 선율, 극적인 전개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압도적인 이 작품은 영국의 대문호죠.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 이 구노만의 음악을 더한 겁니다. 이 오페라는 1867년 파리의 테아트르 리리크 극장에서 처음 무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청중들의 반응은 무척 뜨거웠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여러 유럽 도시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며 공연됐습니다. 네, 구노의 대표작 파우스트의 대본을 맡았던 줄 바르비에와 미셸 카리가 이번에도 대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오페라의 가장 큰 매력은 셰익스피어 특유의 은유와 시적 표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원작과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대본이 프랑스어로 쓰였기에 로미오 줄리엣은 줄리에트라고 불립니다. 원작에서 14세기였던 줄리엣의 나이가 오페라에서는요 16세로 조금 올랐고, 원작에는 없는 로미오의 하인 스테파노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줄거리와 구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에서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줄리엣과 이 파리스 백작의 결혼식을 구노는 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과감하게 무대에 올렸습니다. 또 원작에서는 로미오가 줄리엣의 무덤에서 파리스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페라에서는 그 장면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가장 돋보이는 각색은 바로 엔딩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로미오가 죽은 후에야 줄리엣이 깨어나지만 구노는 마지막 짧은 순간일지라도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게 했습니다. 이는 오페라라는 장르에서 남녀 주인공이 함께 피날레를 장식해야 하는 오랜 전통을 따른 결과입니다. 자, 그럼 그 아름다운 오페라를 탄생시킨 작곡가 구노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볼까요? 구노는 흔히 프랑스 오페라의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였는데, 네, 다행히도 그의 어머니가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덕분에 자연스럽게 음악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8살의 파리 국립음악원에 입학한 그는 재학 중이던 이 1839년에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로마 대상 콩쿠르에서 칸타타로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부상으로 주어진 이탈리아 유학 기간 이 동안인 그는 칸타타 음악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구노는 음악 외에도 오페라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51년 그는 첫 번째 오페라 사포를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안타깝게도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4년 후 괴테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 파우스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발표한 로미오와 줄리엣 역시 큰 사랑을 받으면서 구노는 명실공히 프랑스 오페라의 대부와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로나라는 도시, 두 유력 가문인 몬테규 가문의 아들 로미오와 게플리 가문의 딸 줄리엣은 가면 무더위에서 운명처럼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네, 그러나 두 가문은 서로 철천지 원수 사이였습니다. 줄리엣의 사촌 티볼트가 로미오의 친구 머큐쇼를 칼로 찔러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분노한 로미오는 티볼트를 죽이고 맙니다. 결국 로미오는 베로나 공작으로부터 도시에서 추방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추방되던 전날 밤 두 사람은 몰래 만나 서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 후 줄리엣은 가문이 정한 이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죽음과 같은 상태에 빠지는 약을 먹고 가문의 묘실에 안치되죠. 이 소식을 접한 로미오는 줄리엣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정말 정글망 끝에 독약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바로 그때 잠에서 깨어난 줄리엣은 죽어가는 로미오를 발견하고 그의 곁에서 자신 또한 칼로 가슴을 찔러 삶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두 련인은 결국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하는데요. 군어는 이 원작의 슬픔과 비극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오페라라는 이 장르가 가진 특성을 살려서 두 련인이 마지막 순간 함께 놀이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자, 다음 기회가 되신다면 이 아름답고도 슬픈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동의 물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혹시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미뤄둔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시간은 그 미룸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다음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그 사람,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그 작은 용기. 시간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그 시간 속으로 뛰어들면 어떨까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은 세상에서 여러분만의 속도로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혜,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지금 영길 씨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 병원이 많고 많습니다. 날 따라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지만 아직도 잘 해결되지 않은 이난병, 난치병들도 아주 많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많은 치료했지만 효과를 못 보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영길시 현대병원은 예, 이런 통상적인 의료 범위를 떠난 독특한 치료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강주사료법. 이 주사료법은 갑자기 발견한 것도 아니고 또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아니고 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래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입니다. 이 치료 방법이 예, 지금 개발된 나옴으로 해서 임상에서 치료가 어려운 이난병, 난치병에 모두 예, 지금 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서로 입소문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예, 영길시 현대병원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현대병원에서는 또 더 많은 환자분들이 그 현대병원 부강주사가 도대체 어떤 치료인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 무료 치료. 예, 무료 치료는 모든 병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의 질환만 예, 무료 치료를 해드립니다. 흔히 발생하는 여주간판 탈출, 척추관 협착증. 예, 이 두 가지 병에 한해서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드리는 예, 우대 봉사활동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이라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으실 분들은 모두 265-2120에 먼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린다. 예. 근데 여기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검사비. 예. 가장 기초적인 검사, 네 가지 검사가 있는데 예. 혈액검사, 소변검사, 예, 혈당검사, 심전도 이 네 가지 검사의 비용은 135원입니다. 그 외에도 더 상세한 예, 그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예, 허리 질환이기 때문에 골질 증식도 있을 수

0: 있고, 예, 주간판 탈출에 또는 가장 중요한 척추 협착, 이거는 엑스레이로부터 CT,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문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아, 저 허리 너무나 바빠서 차에 구부리고에 세주하게 되면 바쁩니다.
0: 네.
2: 그래서 흰내병원에 가서 치료를 두 번 한 게, 아, 지금의 허리 마음대로 구울 수 있고, 그전에는 하기 전에 세주도 못했습니다. 허리 못.
0: 그러니까 요추간판 탈출 진단받았습니까?
2: 예.
0: 예. 언제 그전에 뭐 좀 상한 적이 있습니까?
2: 아, 이게, 둘로 히트도 대배지니 그래서, 그때 약을 써대신다, 막. 그렇게 지금 예. 와서 다시 떼나니까.
0: 예.
2: 그런 게 지금 쓰니까 두 번 치료받았는데, 오늘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0: 두 번 치료하고, 이제는 다 나선 것 같다, 예. 근데 예. 그게 좀, 일반적으로 세 번 치료는 수여됩니다. 세 번, 예. 두 번 예. 치료했으면 아직 그, 무료 치료 활동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예, 더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허리 질환 하면 가장 흔한 것이 허리에 척추 협착증. 척추는 한마디 한마디 뼈가 즉 경추, 흉추, 여추, 미추 쭉 이어지면서 신경관을 형성합니다. 이 신경은 대뇌로부터 사지 말단으로 쭉 뻗어나가는 신경. 그래서 이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엉덩이 무겁고 뻣뻣한 것도 있고 다리가 무겁고 뻣뻣하고 걷기 어려운 문제 생기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네.
3: 우리 선생님 강의 듣고 선생님 어서는 이렇게 무려 치료를 한다는 게 이단 말까지 한다 했죠.
0: 예, 맞습니다.
3: 예, 그래. 예, 이때 가서 그래도 긴 시간 동안은 그래도 하는 게또 예, 그 환자들을 위해서 봉무를 하셨는데 이 관련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그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봉같이 형님이요.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이렇게 하고 예. 또 조카도 또 이렇게 또 이 주사를 세 번 맞고 예, 한국 나갔습니다.
0: 네.
3: 예, 그래. 이렇게까나 많은 사람이, 내 혼자서도 벌써 많은 사람이 지금 예, 무료로 치료해가지고, 정말 예,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뭐, 우리 쪽이나, 노트북에 있는 게 사순언니 주머니도 얘기했지만, 예, 허리 상한 게 한 번 딱 맞았습니다. 그런 게 많이 났답니다.
0: 한 번 치료했는데 예. 많이 좋아졌다. 예, 그럴 예, 수는 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예.
3: 예. 예, 굉장히 그 언니네 그렇게는 다른 사람 비해서는 이제 연세 70 아니었거나 굉장히 다른 사람 비해서는 좀 이렇게 그 허리에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0: 네.
3: 이 허리에서 구부지지 않았는데 이 허리에 자꾸 아파서 여전히 투술한다.
0: 예. 다른
3: 집어본 게 이 관련 원장님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번 맞은 게 이제 맞은 지 일주일이 됐는데 아, 굉장히 용, 한번 맞은 게 욕망이 났다는 사과 같다면 그럽니다.
0: 그렇죠. 예.
3: 이달 말이 전에 그래서 한 번만 가, 더 맞자고 생각하는 게 내일에 뭐 머리 가서 가겠다 이야기해달라 예. 그런 게 서라 칩니다.
0: 네, 두 번이라도 공짜 치료하면 그 다수 좋은 일이죠. 예.
3: 맞습니다. 예. 예.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예.
0: 예.
3: 수고하시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4: 네, 우리 고모 오늘이 갔다가 두 번째 맞고서 그래 돌아왔는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또 다르더라며 펑펑 걸어왔다 지팽이도 아예 찍고 거기서 걸어왔다면서
0: 어제 그분이 허리 질환입니까? 네. 무릎 관절
4: 주 6가지 됐습니다. 그랬던 게 당뇨 종합을 그래놔서 예. 영 바빠서 그랬던 게 그 오늘은 분분하게 걸어 몸도 영이 가깝게 해 걸어왔다면서 그래 네. 고마워 인사를 드리래서 네, 그래 인사드립니다.
0: 아, 예.
4: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0: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5: 예. 우리 여성한 탈출 있고 거기에다 또 태형성 관절까지 있어서 허리는 무혈로 세번하고 다리는 돈 내고 세번했습니다.
0: 예.
5: 그렇게 하는데 아, 지금 용 잘 먹고 등이 용 잘 걸어댕깁니다.
0: 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기분 좋죠. 예.
5: 어, 친구도 등계에서 못 내려왔습니다. 근데 등계를 매일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운동한다.
0: 예, 바깥에 좀 활동할 수 있다. 예, 그 정도면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협착증하고 여측은편 탈출 이 두 가지 질환에 한해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드리는 활동 이미 오랫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 사실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무료 치료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하는데 본인한테 어떤 손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치료해서 효과 있으면 두 번이나 세 번 치료, 일반적으로 세 번 치료면 기본상 다 낫을 수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현대 병원에 가서 이관대 선생님은 허리로 다리를 이래 배우고 지금 이게 허리는 한 번 하고
0: 예.
2: 다리는 그 두 번 했는데 지금 다리는 어디 기본상 괜찮습니다.
0: 예.
2: 허리가 지금 이제 낫은데 그래도 또 한 번 어디 낫다 됐다 어디 열이
0: 넘습니까? 예.
2: 그래서 이번 내일 요약하더라.
0: 예, 한 번 치료의 효과는 봅니다. 효과 없으면 뭐 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는데, 예, 한 번 치료에는 효과를 보지만, 그렇게 다 완벽하게 낫으려면 적어도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 치료 시간이 이달 말까지 며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도, 예, 공짜 치료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료만 돈을 내도 그것도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2: 예. 예.
0: 아무튼 낫으면 예, 가장 좋은 일입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2: 이거는 돈 문제인 게 아니라 지금 내 그이가 빨리 할 수 없게 낫는 게 이금이죠.
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2: 당대에 댕김에 봐도 치료에 좋은 효과를 못 보니까
0: 그렇죠.
2: 돈들이 많아서 정말 여러 면을 쪼고 말아야 하는데 고통스러운 건 어디다 다 말할 게 없습니다.
0: 네. 네.
2: 내일 빠른 시간 내로 내일 예약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2: 네. 안녕.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4: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연길시 현대병원 무료 치료 시간은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도 저

0: 보니까 시간을 다 거쳐서 현대병원에 문의 전화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치료를 해서 검사비는 더 받지 않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검사, 혈상교, 뇨상교, 그리고 혈당검사, 심전도, 네 가지 검사의 비용은 135원이고, 그 밖에 허리에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이게 엑스레이도 CT나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검사하기 때문에 돈 받지 않는다든지 왜 돈을 받는가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이 환자의 말만 듣고 치료하는 그런 의사나 병원은 없습니다. 이 검사 비용은 아무리 많아도 치료 비용에는 비할 수 없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것조차 못 내겠다 하면 사설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예, 한 가지 문의하기죠.
0: 네.
2: 항상 들으려니 우리 언니도 들었는데 우리 언니 이미 중풍도 오고 이 허리 신에 아파서 밤에 돌아누기도 용파하고 그랜다. 이 무릎 관절도 아프고 몸이 그저 다 아픈다. 뼈가 다 아프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0: 이제 중풍도 이미 왔고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병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씩 치료하면 됩니다.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는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허리 통증에 한해서 무료 치료를 하니까 다른 병은 치료하지 않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허리 질병만은 지금 우대 활동으로 돈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것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 경추병, 견주염, 대퇴골 무혈괴사에 또 이제처럼 중풍이라든지 여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도 치료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의 전화 265-2120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 예, 265-2120. 예,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이 허리 질환 하면 특별히 척추 협착증은 뭐 어떤 외상 같은 것도 없이 점진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많습니다. 길가에 나가보면 젊은이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차이가 바로 척추의 변화입니다. 외관상으로 봐도 허리가 구부정하고 젊은이는 허리 쭉 펴고 다닐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는 이유가 척추 협착증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추간판 탈출하면 이것도 허리 질환이지만 똑같은 병은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추간판이 밀려 나오면 역시 척추 협착증이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혼합형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허리 질환이 참 피하기 어려운 이런 퇴행성 질환인데 이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는 바로 퇴화되고 노화된 세포에 대해서 되살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는 이런 허리 질환의 이런 퇴행성 변화도 그렇고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도 그렇고 이런 병들 다 이 부강주사로서 치료합니다. 부강주사의 장점을 놓고 말하면 우선 적용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다만 이런 골관절병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모든 그 통증에 통증이라 하면 역시 여러 가지입니다. 두통으로부터 제일 참기 어려운 3차 신경통 또는 대상포진 통증 또는 골절 후의 통증이라든지 또는 담결석, 심결석으로 인한 통증, 예, 모든 통증에 관해서 지통제 마약 사용하지 않고 바로 통증을 묻게 해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한 가지 물어보이셔. 선생님, 저는 좀 다골신경 터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있다니까 자꾸 내릴 이렇게 저리다 말입니다. 예?
0: 예.
3: 이런 것도 혹시 그 무료 치료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0: 예, 좌골신경통은 주로 예. 허리 문제로 발생합니다. 예, 이 좌골신경은 허리로부터 빠져나와서 엉덩이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허리 질환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무료 치료는 해드리는데 시간이 이제 며칠이 없습니다. 며칠 시간을 잘 이용해서 첫 번 치료라도 무료 치료 받아보고 효과 있으면 더 치료하고 예, 그 다음 아마도 두 번째 치료는 그 이번에 그 열을 12날 간격으로 하니까 무료 치료 네. 시간은 지나게 됩니다. 예.
3: 아, 네. 예. 그래서 내일 가겠습니다.
0: 예. 아무튼 낫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3: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0: 첫 번째 예. 치료 효과 있는지 한 번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3: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가겠습니다. 오늘 목적 간만이니까.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4: 네.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예. 네. 저도 이 저기 우리 집에 아버지 저 뭐든가 그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부족하시고 예 다리.
0: 대퇴골 모혈괴사에.
4: 예, 네, 그래 예. 집행직구 개구쟁입니다. 개구쟁인데 한 번에. 예.
0: 네. 전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잘 되고 말씀하세요.
4: 네. 부관의 법을 주사 저기
0: 치료 받았습니까? 대퇴골 모혈괴사로서 현대병원에가 치료 받았습니까?
4: 예.
0: 예, 한 번 예.
4: 예.
0: 예, 그런 게 어떻습니까?
4: 좀 낫습니다.
0: 좀 낫습니까? 예.
4: 예. 그래야 더 가보자. 그래서 지금 연락하자.
0: 예. 한번 치료가지고 다 낫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좀 통증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좀 났을 수는 있지만 한번 치료하고 다 낫는 그런 치료는 세상에 없습니다.
4: 네.
0: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예,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예,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부강수사는 우선 적용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 또 사람은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늙고 병들게 됩니다. 예, 이래서 이런 퇴행성 질환에 가장 적합한 치료라 하는 것으로 예, 어디 가나 치료하기 또 어려운 병이가 이런 퇴행성 질환입니다. 예, 노화로 인한 질환. 예, 부강수사요법은 퇴화된 조직의 수복과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화하고 관련된 모든 질병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강수사는 그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도 이게 줄기세포를 예를 들면 한 번 치료에 우리 국내적으로 몇만 원에 또 그것도 한 번 치료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의 환자분들이 감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5: 우리 어머니 이번에 가서 현대병원에 가서 이 허리 너무 아프고 이 앞으로 자꾸 꼬꾸라지고 이래서 두 번 같이 치료를 한 게
0: 두 번, 예.
5: 예, 폐지는 감이 난답니다. 그래, 왜, 이 짝에 들어, 저, 뭐, 이 눕지도 못하고, 이러도 못하고, 용심에 뗐습니다. 근데 주사를 두 번 맞은 게 많이 났답니다. 그래, 우리 내일이 가는 날인데, 우리 그, 저기, 이모 있지, 그니까, 이모도 허리 아파서 같이 가겠답니다. 그래, 예. 내일이 가자, 연약하자.
0: 예, 이모분은 좋고, 여러분이 같이 가도 다 됩니다. 예. 그런데 무료 치료 시간은 이제 거의, 예, 끝나게 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보강

0: 수사예료법은 우선 비용도 뭐 수술이나 줄기세포 치료에 비할 수 없이 싸고, 그 다음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회복시간도 빠르고, 예. 예, 그래서 부작용 없기 때문에 치료받고 나면, 그날로,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강수사의 그 치료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고 근육에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분은 시베종이나 됩니다. 이 시베종이 약물을 환자의 실제 병 상황에 맞게, 그리고 또 연세에 맞게 이 주사 즉석에 배합을 해서 주위한 그 혈자리나 근육에다 주사하는 독특한 치료입니다. 부강주사의 효능은 유착된 조직은 방리하고, 또 인체 노폐물은 제거하고, 막혀진 경락은 소통하고, 잠자고 있는 인체 면역세포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주므로 인체 자체 면역의 힘으로 손상된 조직을 수리하고 퇴화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의료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강주사의 이 치료법은 인체 연부조직 뼈나 혈관, 내상의 퇴행성 병변 조직 괴사에 대응하는 림상치료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고, 이미 또 완벽한 림상치료 체계를 확립해서 각종 난치병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범위가 광범위한데, 이와 같이 퇴행성 질환, 노화성으로 인한 또는 알레르기, 즉 과민성 질환, 면역성 질환에 모두 적용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세르비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0: 습금평 주석이 세르비아 대통령을 위해 친선 훈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파키스탄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1: 뉴스여 시사회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오후 습금평 국가수석이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2024년 내가 세르비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은 신시대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이라는 체장을 함께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은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해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을 수립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두 민족은 모두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겪어왔고 모두 견인불발, 백절불굴의 정신적 품격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 독립자주와 민족의 존엄수호를 확고히 추구하고 모두 평화발전 견지와 공평정의 수호에 대한 깊은 리애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은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협력을 심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손잡고 운명을 함께하고 번영을 함께하는 밝은 길로 나아감으로써 중국과 세르비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습범평 주석은 중국과 세르비아의 철같은 친선은 아주 독보적이라 하면서 두터운 역사적인 논리와 현실적인 기반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계속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세르비아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세르비아와 국정 운명 면에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은 고품질 발전 목표를 전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양국은 발전 전략의 연기를 강화하고 1대1로 공동 건설 중기 행동 계획을 잘 이행하며 교통과 에너지, 기반시설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물결에 직면해 양국은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난해 중국 세르비아 이민 친선 70년 기를 축하 행사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국은 청년과 인문 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비자 면제 플러스 자유무역 플러스 직항이라는 립체적 구조를 잘 활용해 문화, 교육, 체육, 관광, 지역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고 중국 세르비아 이민의 전통적인 신세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면 국제 정치가 변혁과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 중국과 세르비아는 국제사무에서 계속해서 협력과 조류를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을 갖춘 포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성공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한 것을 축하하면서 습금평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이 더 큰 발전 성과를 거둘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표했습니다. 세르비아와 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 관계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고 각 분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와 중국 이민은 철같은 친선을 갖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이민은 중국이 세르비아의 독립과 주권 수호, 자주적인 발전 노선 탐구를 지지해 준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고 중국 기업이 세르비아 국가 건설에 참여해 중요한 공헌을 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을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중국과 함께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을 심화하고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며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여 양국 관계에서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중국은 대국으로서 시종 일관 소국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써 세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중대한 글로벌 창의들을 지지하며 중국과의 다자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공평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회담 후 2국 원수는 2국이 정치, 경제, 무역, 과학기술, 교육, 사법, 문화 등 분야에서 20여 개의 협력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공동으로 지켜보았습니다. 2국은 신실의 중국과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세르비아 공화국의 공동 성명과 4대 글로벌 창의 관찰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세르비아 공화국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습금평 주석과 부인 평려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부치지 대통령과 부인 타마라를 위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이 도착하자 의장병들이 대례를 갖추고 경의를 피했습니다. 2국 원수가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단이 중국과 세르비아 2국 국가를 연주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의 동행하에 중국인민 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밤 습금평 주석과 부인 평려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금빛대청에서 부치치 대통령 부부를 위해 환영 연의를 마련했습니다. 왕이가 관련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5일 저녁 습금평 국가주석이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을 위해 친선 훈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두 나라의 국기가 가지런히 배를 댄 가운데 배경판에는 금빛 친선 훈장 그림이 반짝였습니다. 중국 인민 해방군 이장대 이장병들이 수훈대 량 쪽에 옹숙히 서 있었습니다.

0: 있었습니다. 이 시기 시작되자 웅장 한 대학 조례가 울려 퍼지고 금빛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습금평 주석과 부치치 대통령이 함께 홀에 들어섰습니다. 습금평 주석의 부인 팽리원 여사와 부치치 대통령의 부인 다라말 여사가 동행했습니다. 장례 귀빈들이 기립하여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몽례를 했습니다. 습금평 주석과 부치치 대통령이 서훈대에 올랐습니다. 군악대가 중앙인민공화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 세르비아 친선에 장기간 힘써왔고 양국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 세르비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적극적인 관찰자이자 확고한 수호자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서 부치치 대통령은 항상 중국 측에 가장 확고하고 명확한 지시를 보내 많은 중국 이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국과 세르비아 두 나라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온 친선은 민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국은 함께 하나 또 하나의 경전적인 친선 협력 프로젝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중국과 세르비아는 서로 지원하고 발전을 모색하며 협력 상승하고 서로를 성취시키면서 양국 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국가 간 교류의 모범을 수립했으며 국제사회 참고할 만한 모범을 제공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친선 훈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 최고 명예 훈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훈장은 부치치 대통령이 중국 세르비아 친선에 기한 것에 높은 인정일 뿐만 아니라 양국 이민이 신시대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의 친선은 피와 불의 단련을 겪었고 당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이민은 독립 자주를 확고히 추구하고 민족의 존엄성을 확고히 수호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각자의 발전과 부흥 로성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어 당과 국가 공헌 명예 표창 사업위원회 부주임이자 외교부 부장인 왕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서훈령을 낭독했습니다. 이상대가 친선 훈장을 호위해 입장했습니다. 장엄한 음악 소리 속에서 습금평 주석은 부치치 대통령에게 정중히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양국 원수는 친근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장례에서는 오랫동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악대가 세르비아 공화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이 답사를 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친선 훈장을 수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면서 세르비아 국가와 이민을 대표하여 이 훈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의 하나입니다. 이 훈장은 나 개인의 최고 영예일 뿐만 아니라 주권과 독립, 발전을 추구하는 세르비아에 대한 긍정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항상 작은 나라를 존중해왔고 어려운 시기에 항상 세르비아 이민 편에 서서 세르비아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지원과 도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르비아와 중국의 친선 사업에 계속 전념하면서 중국과 함께 세르비아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당과 국가 공헌 명예 표창 사업위원회 주임 채기, 부주임 리강걸, 리홍충, 오성룡 등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5일 오후 습금평 국가수석이 복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파키스탄 수교 75년 내 양국은 상호 리해와 신뢰, 지지 속에서 깨뜨릴 수 없는 전통적 진실을 가져왔고 전략적 상호 신뢰와 실무 협력은 각자의 국가 발전을 강력히 촉진해왔다고 비했습니다.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항상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우선 방향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진대학에 재학 중인 파키스탄 유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편지에서 중국과 파키스탄 협력의 건설자이자 교류의 전파자, 친선의 수호자로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는 양국 친선 사업의 훌륭한 후계자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양국은 신시대 더욱 긴밀한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을 가속화하고 양국 간의 전천후적인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용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주변 운명 공동체 구축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은 파키스탄의 독립과 주권, 영토 완전소를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0: 있어서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국 관계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견제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양국은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 행동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주요 랜드마크 프로젝트와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농업과 산업,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높은 수준, 더 넓은 분야의 안보 협력을 통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중동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해 중재 역할을 자임한 파키스탄의 주동적인 감당 의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며 일방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공동 대응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성을 갖춘 경제 글로벌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셰바즈 총리는 습금평 주석은 파키스탄 인민의 위대한 보시자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의 위대한 보시라면서 습금평 주석의 확고한 주도 아래 중국 경제가 이룩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는 세계 평화 소호와 다극 세계 구축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의 철같은 친선은 양국 원로 지도자들이 진이 맺어준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단호히 지지하며 영원히 중국의 좋은 보시자, 좋은 동반자로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함께 수교 75조 원을 경축하고 중국의 국정 운영 경험을 배우며 일대일로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해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해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미국, 이란 협상 중재를 지지해 준 중국 측의 감사를 표하며 습금평 주석이 공동 정세에 관한 제시한 네 가지 주장은 평화 달성을 위한 지침이 되는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 증진에 함께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왕이가 접견에 참여했습니다.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 제5권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일본어 및 중국어 번체 등 8개 문판이 최근 외국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국내외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한 제5권은 중앙선전부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중앙당사와 문헌연구원, 중국 외문국과 함께 편집한 것으로 2022년 5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의 기간 습금평 총석의 보고, 연설, 담화, 강연, 축사, 문장, 지시 등 91편의 수록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습금평 총석의 사진 41점도 수록되었습니다. 책은 18개 주제로 나뉘어 엄중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과 막중한 국내 개혁 발전 안정 임무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한 병조항은 국내외 두 개 대국을 총괄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는 데 주력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더욱 전면적인 개혁을 심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분발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마크스주의 중국화를 추진하는 최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지혜로운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중문과 영문판이 2025년 7월에 출판된 이후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의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그리고 중국어 번체판의 출판 발행은 국제사회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발전을 신속히 리하고 중국의 리념, 중국의 방안, 중국의 지혜에 대한 리해를 심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일을 가집니다.
0: 5월 25일 오전 국무원 리강 총리가 북경민대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파키스탄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75년 내 국제적으로 어떤 풍운 변화가 발생하든 중국과 파키스탄은 줄곧 고락을 같이하며 상부 상조하면서

깨뜨릴 수 없는 두툰 진술을 쌓았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교차되고 있는 현재 중국과 파키스탄이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양국의 공동리익을 수호하는 것 역시 지역의 평화 촉진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습금평 주석이 총리 선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때 간의 전략적 지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협력 관계를 주변 외교의 선취적 위치에 두고 파키스탄과 더욱 긴밀히 단합해 전통적 친선을 고양하고 상호 지지를 확고히 하며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더욱 풍성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심하고 양국의 중대 연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틀어지며 산업과 광산업, 농업, 민생, 금융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더 많은 량질 제품을 수입할 것이고 파키스탄과 함께 쌍무 자유무역협정 승격판을 추진해 양국 무역의 내실과 품질을 촉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더 논의하여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공동 육성해야 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인력자원 개발 협력을 심화할 것이며 파키스탄의 더욱 많은 청년 학생들이 중국에 와 학습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파키스탄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파키스탄에 있는 중국 인원과 프로젝트, 기구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협력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시바즈 총리는 습금평 주석의 영명한 지도 아래 중국은 발전해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파키스탄 외교 정책의 초석입니다. 파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대만 신강, 서장, 해상 관련 등 핵심 지역 문제에서 중국의 정의적인 입장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중국과 더욱 밀접한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며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 2.0 승격판 건설을 다그칠 것입니다. 한편 무역, 농업, 금융,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파키스탄과 중국 운명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파키스탄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며 파키스탄은 계속해 힘있는 조치로 더욱 안전하고 량한 경영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네 가지 글로벌 창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중국과 밀접한 다자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시바즈 총리를 위한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양국 총리는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농업식품, 인력자원 등 분야의 집안 협력 문서 서명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정룡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럽 인사들이 중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공경제론단 중 하나인 트렌토 경제축제가 북부도시 트렌토에서 열려 많은 유럽 정치, 경제, 학계 인사들을 운집시켰습니다. 론단의 여러 회의장은 세계 변화 속에서 중국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공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전선에 있고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험 부담이 가득한 상황에서 중국은 친환경 전환과 글로벌 공공재 공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0: 다자주의와 규칙에 기반하여 유럽과 협력할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회복력은 유럽 경제 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로 됐습니다. 유럽 동맹 관련 문서와 유럽 중앙은행 전 총재 드라키가 작성한 유럽 경쟁력 보고서는 모두 공급망 안전, 핵심 기술, 에너지 비용 및 혁신 능력 등을 유럽 경제의 안전과 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은 중국 경제를 관찰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안정적인 힘을 찾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 총리이자 유럽 이탈리아인 기금회 회장인 마시모 델리마는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 무역 둔화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다른 지역의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량측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 리익을 확장해야 합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라지의 중국 연구원 원장 크리 브라운은 중국 경제 회복력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글로벌 산업체인 재편성, 기술 경쟁 및 국제 질서 변화의 큰 배경 속에서 관찰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단순히 성장 성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경제 안보, 산업 안정 및 국제 협력 공간에 대한 유럽의 재고려를 충분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루안다는 또한 미국을 받고 있고 유럽도 자체 시장과 제도적 장점을 어떻게 더 잘 발휘하여 자본과 인재에 대한 매력을 강화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자체 산업의 전략의 재배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트렌도 경제축제 공식 웹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유럽은 경쟁력, 탄력성 및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산업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 발전 경로를 어떻게 형성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관리,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성격이 서로 얽혀 있는 배경 속에서 친환경 경제는 점점 더 산업 경쟁력과 경제 회복력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드리안은 회의에서 중국에 있어서 친환경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 생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소비 및 자본 갱신을 포함한 전체 경제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은 친환경 기술, 산업 성격 및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넓습니다. 참석자들은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배경 속에서 양측이 대화를 통해 의견을 관리하고 협력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푸틴은 유럽과 중국이 기후변화와 친환경 전환 분야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 보다 공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을 공동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리만은 유럽과 중국이 공동 리익을 기반으로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성장을 세계 다른 지역의 발전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국과 유럽의 공동 리익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배경 속에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전환 능력이 글로벌 산업 체인의 안정, 친환경 전환 및 다자 협력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역 마찰과 산업 경쟁의 직면에 유럽과 중국은 친환경 전환, 디지털 경제, 기술 혁신 및 글로벌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럽 인사들이 중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논함 제4원의 내용 말씀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신선 살구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하면서 달콤한 살구 산업을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있는 신강 위글자치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의 조력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다그쳐 발전시키고 있는 세르비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과정에서 우리 당은 시종 막스주의 기본 원리로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정확하게 대하고 재반 역사적 기회를 잘 포착하고 활용해왔습니다. 우리 당은 바로 세계 발전의 흐름에 부응해 탄생했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흥기가 그 당시 세계 발전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바로 그 흐름 속에서 탄생해 시대의 앞장에 서게 됐습니다. 항일 전쟁 시기 우리 당은 세계 반파쇼 전쟁과 항일 구국에 대한 중국 인민의 강렬한 염원에 부응해 항일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인민을 단합인솔해 전국적으로 항일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고 공고화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당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발전과 그 영향력의 확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세차게 일어나면서 동풍이 서풍

0: 붕을 압도하는 기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중국은 바로 그 동풍 속에서 탄생하고 그 립지를 굳혔습니다. 개혁개방의 중대한 결책도 시대의 흐름에 대한 우리 당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경제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세계 선진 수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소평 동지는 우리는 시대를 따라잡아야 하며 이는 개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세계 발전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 이전이라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과감하게 개혁 개방의 역사적 서막을 올렸습니다. 지혜가 있다 해도 형세를 타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멀리 내다볼 수 있으며 역사를 이해해야만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에 입각해 대역사관을 수립하고 역사의 긴 흐름과 시대의 큰 흐름 그리고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그 발전의 원리를 분석하고 역사적 법칙을 탐구하며 그에 부응하는 전략과 책략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성과 예견성, 창조성을 강화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셋째, 당의 성격과 취지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심화하고 막스주의 정당의 뚜렷한 본성을 시종 유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인민 속에서 생겨나 인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해 창건되고 인민에 의거하며 발전하고 언제나 인민과 함께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해 분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존립과 진흥과 강성의 근본적 출발점이자 귀착점입니다. 우리 당의 100년 역사는 당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해온 역사이자 당과 인민이 한마음이 돼 호흡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해온 역사입니다. 대혁명의 실패로 희생된 30만 명이 넘는 혁명자들 대부분이 우리 당을 따라 혁명에 참가한 인민 대중이었습니다. 홍군 시기 인민 대중은 당과 인민 군대를 지켜주는 금성 철벽이 됐으며 항일 전쟁 시기에는 우리 당의 호소하에 광범한 군중들이 떨쳐 일어나 일본 침략자들을 인민 전쟁의 망망대해에 빠뜨렸습니다. 회해 전역에서 우리 민중들은 손수레로 인민 해방군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도강 전역에서는 우리 민중들이 나무배로 인민 해방군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 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신선한 살구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하면서 달콤한 살구 산업을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있는 신강 위글 자치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5월 신강의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독구선의 이광살구, 구차의 흰살구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황금빛으로 탐스럽고 향기롭게 익어가면서 신강살구의 본격 출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네, 신강 특색의 과일 산업인 살구 산업은 최근 산업사슬 연장과 보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품종의 최적화, 출하시기의 분산 재배에서부터 저장기술의 효율화, 심층가공, 농촌관광 융합, 브랜드 가치 부여에 이르기까지 신강 살구 산업의 사슬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작은 살구가 관홍의 소득 증대와 향촌 진흥을 견인하는 행복의 열매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세계 살구나무 원산지 중 하나인 신강은 충분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라는 독특한 기후 덕분에 과육이 통통하고 당도가 높으며 맛이 진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신강 살구는 품종 단일, 출하 집중, 짧은 유통기한, 낮은 부가가치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치구 임업과학원 연구원이자 자치구 살구산업 수석 전문가인 장지강은 신강에서 가장 특색 있는 주요 재배 과수종인 살구는 현재 재배 면적이 약 180만 무에 달해 재배 규모가 전국 1위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신강은 살구산업기술체계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품종 육성, 고효율 재배, 심가공 등 산업사슬의 취약 문제에 집중해 일련의 과학연구 공략과 기술보고 응용을 전개하면서 신강 살구산업의 발전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대 특별 프로젝트와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다졌습니다.
3: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정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2: 네, 품종 육성과 재배 분포 면에서 신강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출하 시기를 분산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풍부한 살구 유전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접목되는 우수 품종을 선별하고 육성했습니다. 현재 독크순의 이광살구는 1월에 먼저 출하되고 쿠차와 윤대의 흰 살구가 6월에 바통을 이어받으며 인지사의 셰셰 메티 살구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시장을 주도하고 7월 하순부터 8월 초에는 산간 지역에서 재배되는 흑엽 살구와 악수 대청 살구가 뒤를 잇습니다. 네, 이러한 중만 생종 품종을 전 창고 저장 기술

생살구 수확 후 손실률이 높아 장거리 운송이 어려웠으나 최근 신강농업과학원 등 연구팀이 감압 훈증 품질 유지 손실 절감 기술, 핵공막 상온 물리적 저장 기술 등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체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과일의 호흡 대사를 억제함으로써 생산후의 유통기한을 3일 내지 5일에서 15일 이상으로 늘려 생과일의 맛을 극대화합니다. 동시에 신강은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동부지역 대형 창고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저온 창고와 냉장차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남부신강과원의 살구를 3일 만에 산동 등 동부지역 시장에 운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신강살구가 먼 거리 때문에 전국으로 판매할 수 없었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심가공은 작은 살구를 황금과일로 변화시켜 산업사슬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신강은 살구산업 심가공에 집중하여 1년에 선두기업을 육성하고 초가공 플러스 심가공 산업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얘기살현에서는 10개 심가공 기업과 113개의 협동조합이 집군을 형성하여 생살구를 살구 말랭이, 살구 잼, 건살구, 살구 씨기름, 살구 주스 등 12여종 제품으로 가공합니다. 아와트현에서는 전문 합작사가 건조기와 살구 씨 가공 설비를 도입하여 망고 살구 말랭이, 살구 씨 등 제품을 생산하면서 소득 경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가지 끝에 생과일이 진열대 상품으로 단일 과일이 다원화된 제품으로 그리고 현지 판매에서 전국 시장으로 나아가는 신강 살구 산업의 사슬 연장 실천은 특제 과일 산업이 고품질 발전하는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현재 5월의 생살구가 제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금빛 열매는 관농들의 희망을 담고 있고 신강이 특제 과일 산업의 승격을 추진하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사슬이 끊임없이 연장되고 가치사슬이 지속적으로 제고됨에 따라 신강 행복의 살구는 전국의 달콤함을 전하고 수많은 가정에 그 향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네, 뉴스 초석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석.
0: 오늘은 중국의 조력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다그쳐 발전시키고 있는 세르비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르비아 바트로 300메가와트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착공하고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르비아 판체보시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제조한 풍력 발전기 4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고 사용에 도입되면 현지 청정에너지 개발 이용 수준이 크게 높아지며 세르비아의 에너지 친환경 저탄소 전환과 지역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네, 세르비아는 전통적으로 석탄과 수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를 갖춰 에너지 구성이 비교적 단일한 편입니다. 최근 세르비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에너지 체계의 친환경 승격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2024년 7월 세르비아는 국가에너지기후종합계획을 출범해 에너지 전환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2030년까지 말단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네, 이 계획에 따라 세르비아는 청정에너지 설비 용량 확대와 전력 공급 구조의 최적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전국의 풍력 태양광 설비 용량 약 3.5기가와트를 추가하고 청정 전력 공급량은 약 6.87테라와트시 늘릴 계획입니다. 2040년에는 풍력 태양광 총 설비 용량이 약 11기가와트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에너지 전환 목표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세르비아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화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용법, 재생에너지 경제 시스템 계획 등 법률 규정을 개정하고 제정했으며 유럽 동맹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 기준에 적극적으로 접목했습니다. 정부는 규정에 부합하는 신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감면하며 우선 개통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과 기업의 지붕형 태양광 설비 설치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0: 혼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서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자주적인 에너지 전환 추진과 동시에 세르비아는 친환경 에너지 체계 국제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주민 청정에너지 규모 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지붕형 태양광 설비 약 4메가와트가 증설돼 약 2만 5천 가구가 복지를 누렸으며 2,500 저소득 가구의 전용사회 포용기부금을 지원해 현재 지속가능한 난방 공급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운영 성과가 양호하며 쌍방은 융자 협력 심화를 논의하고 프로젝트 기간을 2030년 전까지 연장해 혜택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시장화 기제가 한층 더 완비되면서 세르비아 신에너지 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3년 세르비아는 재생에너지 전용 경매 제도를 시행했고 3년 사이에 총 1.3기가와트 규모의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추진된 보평 풍력 발전장 프로젝트는 해외 기업이 개발하고 유럽 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관이 자금을 조달했으며 총 설비 용량 94메가와트로 2025년 초 정식 가동하여 해마다 4만 가구 이상의 청정전력 사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보평 풍력발전장은 세르비아 국영전력회사와 15년 장기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전기 가격 변동 인정화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시장 전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투자자에게 가격 차약을 보전하고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높을 경우 초과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시장형 안전 제도는 투자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춰 국제자본이 세르비아 재생에너지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의지를 높였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 세르비아 재생에너지 실무협력이 꾸준히 심화되며 세르비아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은 성숙한 재생에너지 기술, 풍부한 해외 프로젝트 경험, 효율적인 건설 집행력을 바탕으로 현지 친환경 에너지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착공한 비트로 풍력 프로젝트는 중국 전력 건설 그룹이 세르비아 현지 기업과 공동 건설하게 됩니다. 앞서 중국 기업이 참여한 세르비아 최초 대규모 지상 태양광 프로젝트인 사라올치 태양광 발전소는 2024년부터 발전을 시작하여 평균 1600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친환경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16000톤 감축 배출하는 셈입니다. 네, 세르비아 부치지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현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세르비아의 에너지 구조의 최적화, 에너지 안전 강화, 탄소 배출 감축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네, 이 시간 프로펜성의 이정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유인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통의학과 건강상식을 쉽게 풀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장의 전통의학은 자연의 깊은 지혜와 신비로운 치유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놀라운 자원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의 특징과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일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먼저 우리 감로장약에서 침향환, 예, 세 가지 침향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여름철에는 심장 건강하고 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감로장약에서 8미 침향환하고 15미 침향환, 그리고 알스웨이 천향환, 이 세 가지 침향환을 잘 활용해도 예, 이 여름을 또 무사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5미 침향환이라 할 때에는 아, 이 폐도 보양하고 기침도 먹게 하면서 신경도 안정시키고 또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예,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기를 예, 잘 통하게 해도 혈액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또 활용시키면서 청혈하고 인후병 치료에서도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미 침향환은 사기도 제거하고 정기를 든든하게 해서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줍니다.
0: 네.
1: 예, 우리 노년에는 기와 혈이가 조화롭지 못하면서 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질병이 생깁니다.
0: 네.
1: 예, 그리고 15미 침향환은 심장을 보양하면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미 침향환은 예, 경전명방으로서 고원의 순중약재로 제조한 예, 약효가 좀 빠르면서도 예, 여러 가지 이런 효과를 보는 우리 장이 경전 500년 전 경험 방제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예, 생이 한 번 온 후로부터 예, 그냥 머리 뻥하며 아프고 어지럽지 나고 귀에서도 자꾸 소리 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감로장약에 시수의 저주환하고 바위의 선생환하고 장상환 이 세 가지 약을 예, 두 달 사오 지금 먹었습니다.
1: 네.
2: 예, 그러니까 이건 뭔게 야,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나니까 그렇게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귀에서 소리 나던 증상도 지금 많이 미약해.
1: 네.
2: 예, 그래요. 예,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자꾸 사지가 저리고 마음의 어떤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지금. 네.
2: 예, 계속 가슴이 그냥 갑갑하고 황황하고 불안하고 해서 잠이나 못 자는데 이 증상이 없어지니까 예, 마음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니 몸이 영 급분하고 예, 머리 맑아지고 정말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립니다.
1: 네.
2: 예, 확실히 약이 먹어보니까 효과가 다른 약에 비해서 영 빠릅니다, 이 약이가.
1: 맞습니다. 그 배합이 영 잘 됐습니다. 그래, 네. 그렇습니다.
2: 예. 맞습니다. 이래 허가하실 때 예,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다 그럽니다.
1: 네.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콘파티 앉아서 이 몸에 들어와서 낚시 사물에 자꾸 옆구리 키우고 소변도 자꾸 예. 소변 한번 볼 양이 조금씩 나가고 예. 또 그리고 색깔도 좀 영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래 이제 좀 진망적 허전이 두 가지 약을 한 달 좀 더 먹으니까 예. 옆구리 켜주는 이 증상이 많이 났고 예.

0: 약을 이약 먹으니까 한 번만 소변약이 많아지면 소변 자주 죽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예.
0: 예, 소변이 시원하지 못하지고 시원 잘 보고 하여튼 효과 이게 한 달 정도 먹었는데 두 가지 약 효과 좋은데 이거 더 먹자고 했는데 꾸준히.
1: 예. 그, 예, 그저 소변에 증상이 없으면 허술리 내왕 끊어도 됩니다. 그리고 망제는 그냥 쓰십시오.
0: 아, 예.
1: 그, 이 허즐리 뇌완이 우리 남성분들이 이 전립선 질환이라든가 이 비뇨기 질환, 그리고 여성분들이 만성 방광염, 예, 그리고 뇌실금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증상이 없다 할 때는 망제 맛도 계속 쓰면 됩니다.
0: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도 뭔가 오래된 만성위험이 있으면서 있는데 거기다 또 작년부터는 또 위축성 위험이라는 진단을 또 받았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위가 그냥 많이 아리고 쓰리고 소화 문제는 안 되고 꼴꼴이 먹자마자 조금씩 먹어도 꼴꼴이 인산 올라오고 또 어떤 때 잔등이도 차고 배도 차게 되면 또 발도 차게 돼, 식구물 인차 올라오고 이랬을 때다.
1: 네.
3: 그래, 또 혓바닥이 그래, 한 설태께서, 그래서 또 철게 들어서 스톡 이럴 때였으면 아, 두껍다, 싼 게.
1: 네.
3: 그래서 영침들 때다, 그냥, 입안에 혓바닥 그냥 붙어가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다 지금 자체적으로 약 그냥 싸다 먹긴 먹어도 효과 잘 안 났대다.
1: 네.
3: 그래서 요즘엔 또 방송 듣고 소리, 도피장약방에 장대표한테 가서 문의하고 소리 지금 저주 다시에다가 런신 창지를 같이 먹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장약이,
1: 네.
3: 예, 장약이가 더 좀 좋았을 때다.
1: 네.
3: 예, 그 요즘은 이제 위도 아니지 않을까, 아, 용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 예, 거거리도 안 납니다, 지금.
1: 네.
3: 혓바닥이 철게 안 서도 다 벗어졌습니다, 저는.
1: 네.
3: 그리고 밥도 잘 먹으니까, 예, 정신도 나고, 예, 맥이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한 주만 먹으니까, 예, 맥이 없더라 말도 굉장히 계속, 요즘엔 계속, 죽어, 거기서 밥 먹고 쌀밥 먹거나 진짜 맥이 나는 게 알린대다.
1: 네.
3: 이제서 두 달 조금 안 되게 먹었는데 계속 먹어야 되지, 예, 선생님.
1: 예, 3개월을 쓰십시오. 예, 3개월 쓰고, 그 다음에는 예. 장대표 네가 또 상담 받으십시오.
3: 예, 예, 예 그래. 예, 장대표 네가 뭐 시시로 갔다 다녀오겠습니다.
1: 그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시범이 침향환호는 이 약재의 조합도 아주 잘 되고 기관직 천식 치료에서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이 있거나 폐병변이 있거나 혹은 심률이 빨리 뛰는 이런 심장병 치료에서도 효과가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시범이 침향환호는 기혈을 조화롭게 하고 기침도 먹게 하면서 신경도 많이 안정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범이 침향환 쓰시고 또 잠을 잘 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혈이 막해서 울체되면서 나타나는 마른 기침하고 숨이 찬 증상, 불면증 치료 등 인면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집에 환자 뇌경색이,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1: 네.
4: 예. 한번 입원한 적이 잠이 잘 안 오고 머리가 계속 띵하고 아프고 예. 그래서 이거 상대편에 가서 약을 떼왔습니다.
1: 네.
4: 약 세 가지 줍니다. 예. 시소의 전두환 하고 로도코완
1: 네.
4: 안성원
1: 예.
4: 이거 예. 한 석 달 다 쌌습니다.
1: 네.
4: 이제 확실히 효과 봅니다. 예.
1: 네.
4: 당이 없고 뭐 소리 나고 고라니 것도 계속 안 느낀 것 같던 게, 그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머리가 말아지니까 정신하는 게 알리고, 잠은 잘 잡니다.
1: 네.
4: 나중에 가면 서너 번씩 일어나니까, 그날은 더군다나 맥이 없고 이랬는데, 지금 잠은 깨로에 한 서너 시간씩 잔단 말입니다. 걔까지 많이 말아졌단 말입니다.
1: 네.
4: 지금 석 달을 먹고 보니까, 이야, 확실히 좋은 것 같아서 더 먹으려고 하는데, 요즘 활도 있습니까?
1: 예, 활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이라 했죠, 예? 뇌경색 환자입니까?
4: 예.
1: 예, 뇌경색 환자면은, 예, 그 침향화는 같이 써야 됩니다. 예,
4: 아,
1: 그리고 이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가 보죠. 혈압 조절이가 예, 혈압이 파도 있다 하면은 예, 장상화를 써도 되고, 예. 지금, 아. 예, 지금, 그거는 이제 지금 세 가지 약은 전문적으로 이 불면증 치료에 쓰는 약입니다. 근데 그 다른 이 뇌경색에도 작용합니다. 근데 우리 아. 뇌경색에서 조합은 전주완하고 천상완, 장상완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엄중한 분들은 거기다 쌍후완도 쓰고, 예. 그래, 장 대표님 가서 한 번 더 상담 받으십시오.
4: 예, 예. 주민에 갈게요. 주요하게 잠 못 자는.
1: 예, 불면증은, 예, 그 세 가지 조합이 됩니다. 예. 예.
4: 그 조금만 중수하다는 이리 좀 나서지면 이긴 세약도 써야 되겠어요.
1: 예, 그래. 그래서 장약은, 예,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드립니다. 예, 예,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드리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조절합니다. 예, 그래, 첫 달에 다르고, 두 번째 달에 다르고, 세 번째 달 다르고, 그 다음에, 예, 회복기 들어갑니다. 회복기 들어가서 약이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수시로 듣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잘 상담하고 병을 좀, 진지하게 참답게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 조금이 약간 홀씨하거나, 예, 잘못 배합이 되고 이러면, 예,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가십시오. 예.
4: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됩니까?
1: 예, 한 달에 한 번씩 가셔. 예.
4: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1: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래서 우리 장약을 쓰시는 분들은 이 배합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장의학에서 이 배합 원리는 다른 약에서 없는 이런 배합 원리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꼭 자문하고 쓰시라. 이게가 바로 구도입니다. 잘 배합해 쓴다 할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잘 상담 받으면서 약을 잘 배합했으면은, 예, 아주 원만한 이런 치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시범이 침향화는 감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은, 아, 여름 감기 잘 이 낫지 않는 분들이 있죠. 이럴 때에도 이 시범이 침향화는 쓰면 좋고 또 만성적인 이 폐신병이 있는 분들, 예, 이 지금 폐쇄성 신장병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여름이면 또 힘들어합니다.
2: 네.
1: 예,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가 좋고 또 폐렴이 자주 걸리거나 혹은 흉막염이라든가 폐결핵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효과 아주 잘 봅니다. 예, 우리 중의학에서는 심장하고 폐는 모두 상초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예, 우리 심장을 또 영향을 줍니다. 예, 때문에 우리 림상에서는 이 폐신병하고, 예, 여러 가지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은 심장과 폐, 예,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범이 침량한 바로 장약을 쓰신다 할 때에는, 예, 그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아도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시범이 침향환원은 협심증 치

0: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우리 협심증이라 할 때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런 관상동맥, 바로 혈관의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이 졸바지면서 생기는 이런 질환을 말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 관상동맥 내부의 동맥경화성 변화는 사실상 지금 많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20대 초반부터 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우리 이 동물 실험인 게 아니라 사람의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연구한 데 의하면은 이런 진행이 되면서 혈관 이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이가 졸바지면 이 협심증 증상이 발생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심장병이든 모든 질병 그리고 건강이라 할 때에는 예, 어려서부터 중시를 돌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협심증이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이죠. 예, 가슴을 짓누르는 같거나 혹은 예, 어떤 분들은 뻐개지는 것 같다 혹은 어떤 분들은 고춧가루를 뿌려놓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숨이 찬 이런 증상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네.
0: 예, 우리 시범이 침양환원은 덕길 장약방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이 장약입니다. 예, 이 장약을 처음에 쓰신 분들이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이 침양환원은 기혈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어혈을 풀어줍니다. 이 어혈을 풀어준다 하면은 모세혈관 순환을 잘 시켜주는 거 말합니다. 예,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한기로 인해서 기가 정체되고 예, 그리고 어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슴 통증에는 아주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걸 좀 이런 증상이 좀 그러니까 아니면 세 때문에 좀 증상이 좀 많았습니다. 좀 계속 제 머리 아프지, 어나 어지럽고에 여기 남들 귀에서 자꾸만 이 살찐 게 소리 나는 거고 얘기나 고다다에 잠 못 자 그렇게 못 자더라 말입니다.
0: 네.
2: 저녁에 조금 그래서 한 단시간이나 그래서 갑자기 잠들었다 혹시 혹 깨무는 그래서 아시 새벽까지 못 자고 그래서 어찌라 저찌라 하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는 또 자다가도 저 뭐니까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자고 이렇게 나 어떤데 또 다시 깨나고 예 그리고 그랬느라면 예 그래서 온밤 그래서 서너 시간 자는도 만동하고 예 이렇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 또 이 손발이 또 그렇게 잠에서 나 잠단지도 있잖아요. 밤에 잠에서도 자꾸만 쥐나고 예 이렇고 예 그래서 예 저 뭐니까 저는 이 치솔전 중앙과 빠신 그 후에를 먹었습니다. 이거 먹고 난 다음부터 있잖아요. 좀 자주로 좋아지는 게 아닌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고도 이렇고 그다음에 저 머리도 말썽하고 얘기나 어지럽던 것도 그다음 점을까지 어선이 이렇고 그다음에 귀에서 그렇게 소리 나고 그러던 것도 어선이 이렇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 잠 못 자는 그게 해결되니까 나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해 대여섯 시간씩 이렇게 자고 예. 그러니까 벌써 이튿날이 뭐 그래서 정신 부쩍 나고 예 그래 전문가 이 장단지 그렇게 쥐 올라오던 게 예. 그것도 또 예 전문가 이렇게 나고 예 그래 이게 좀 안개라 약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좀 심각히 느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약은 계속 이렇게 저 뭔가 먹으려고 하는데 예. 지금 뭔가 빠신 커프에 좀 활도 있습니까?
0: 예. 이 화신 커프에 지금 우리 장약방에서 새롭게 또 들어온 약이고, 예. 그리고 한 개 료종은 두 달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화신 커프에는 예. 그 치수의 전주왕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예. 두통, 편두통, 그 다음에 이제 저 어지럼증이 있거나 귀에서 소리 나거나 경추병, 그리고 메니얼스 중후증, 예. 그 외에도 이 뭐 조울증이 있거나 예, 그리고 녹궁실 부주 있거나 이제처럼 이 쇼트의 경련이 올라오거나 손발이 차거나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예, 경력이 감퇴되거나 이런 증상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얘하고 잘 배합했으셔. 네. 치수의하고 화신코 후에는 같이 씁니다. 예.
2: 예, 선생님께서 예전
0: 예, 그래서 예, 장약방에 예. 또 전화하거나 예. 예, 직접 찾아가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예, 뭐입니까? 저는 원래 지방간이 있고, 예, 지방간이 있다 나니까 뭐입니까? 소화도 잘해야 되고, 그냥 옆구리가 켜오고, 예, 누우면 잠이 잘 안 오고, 영 고통스럽고, 영 많이 저기 고통 겪었습니다, 선생님.
0: 예.
3: 근데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니까, 이 청담고원이 그 해발고가 높은데 그 약이 여기 우리 연변지대에 들어오면 좋다는 소리를 선생님이 강의를 잘 들었단 말입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3: 예 길에 듣고 소리, 저기 그다음에 뭐입니까? 그 아우네 아무래도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장수 세력이 오니까 저기 뭐입니까? 그런 수관 전황하고 런칭 망대를 줍니다. 예.
0: 예.
3: 그래서 이제는 한 석 달을 거의 먹는데 그냥 밥이 맛이 없고 배가 짱하고 예. 그다음에 밥만 보면 그래서 기절이 나고 먹기 싶은 생각이 없고 이랬던 게 지금은 예. 내가 되면 배가 고프고 예. 그다음에 이 배가 쑥 꺼진 것 같고 예. 이 옆구리가 영 편안하고 저녁에 누우면 아프지도 않고 잠도 영 잘하고 영 좋습니다. 선생님. 예.
0: 맞습니다.
3: 예, 이렇게 저한테 이 방송 들어가니까 무슨 이 수관 전환하고 런칭 방제로 유후일 한다는데 요기 활동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0: 맞습니다. 그 예, 수관 전환이 한 달분 사시면은 두 달분은 면비로 드립니다.
3: 오.
0: 예, 그러면은 석 달, 90날 한 개로 정도 쓸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3: 예,
0: 예.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이 좋습니다. 우리 지금 장약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 대부분 좀 만성 질환이 있고 냄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오래 아름의 약을 많이 쓴 분들이 이 약물성 간 손상도 용 많습니다.
3: 어?
0: 예, 그래서 예, 이 간을 먼저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다른 질병이 같이 낫습니다.
3: 맞습니다.
0: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간 전환 우대 활동 좀 크게 진행합니다.
3: 예, 참 좋습니다. 예,
0: 예 이럴 때 잘 이용하십시오.
3: 예, 예. 선생님 약방에 찾아가 싸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협심증이라 하면은 예, 시범이 침향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 치수의 전주환하고 바오의 천향환 이 세 가지를 배합했어야 효과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 빨리 낫습니다. 예, 일단 병이 걸려서 병이 발생한 다음에 덕길 장약방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은 예, 인전은 무슨 약도 어떤 아이들 때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빨리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약도 잘 배합하고 직접 장대표하고 상담받으면서 아, 이 환자분은 어디부터 치료해야 되겠는가 이 치료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치료한다 할 때에는 예, 효과를 또 빨리 봅니다. 근데 협심증 같은 이런 증상들은 예, 어느 질병인가 고려할 새도 없습니다. 예, 빨리 심장병부터 또 치료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협심증이든 이 여러 가지 심장질환은 지금부터 날씨가 더우면서 혈관이 확장도 되고 혈관 흐름도 또 늦어지고 기도 또 떨어지고 하면서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힘들어집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오늘 제가 전문적으로 예, 우리 세 가지 이 침향환이 감로 장약에서 지금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아주 좀 유명한 이런 약들이기 때문에 예, 빨리 지금부터 치료한다 할 때에는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거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지금 시범이 침향화로 보면은 이 기관지 천식 잘 낫지 않는 병이죠.
1: 네, 네.
0: 예, 이런 기관지 천식 치료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우리 사람이 폐 속으로 공기가 통과하는 기도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졸바지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 기관지 천식입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면은 호흡곤란도 있고 기침도 있고 천명 소리도 나고 가슴도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갑자기 어떤 이 발작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이 침향환이가 폐기를 보충해주면서 기혈순환하고 진액을 생성시켜서 기침을 먹게 합니다. 예, 그저 단순히 기침마, 예, 즉허조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폐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진액을 생성시켜서 기침을 먹게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폐가 열하거나

0: 혹은 건조하면서 발생하는 기관지 천식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이 기관지 천식 치료에서는 시범이 침향환하고 알수의 페이핑환 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예, 이 같이 쓰면은 효과를 또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그리고 시범이 침향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아주 선명합니다. 예, 단독으로 써도 효과가 좋습니다. 예, 우리 저녁에 한 번만 드셔도 잠 자는 분들이 있고 치수의 전주와 같이 쓰면 더 효과로 봅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내고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어린이들의 머릿속에는 끝없는 상상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요.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창의성을 믿고 두려움 없이 표현하는 용기인데요. 친구들, 앞으로의 학습에서 창의성을 자신 있게 펼쳐보세요. 지금은 작은 생각일지라도 계속해 키우고 다듬다 보면 언젠가 큰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냄새를 맡는 촉각, 맛을 보는 발, 빨대 같은 주둥이. 친구들, 이 세 가지는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말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나비입니다. 나비는 우리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감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곤충의 특별한 감각 세계로 함께 빠져볼까요? 곤충인 나비는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주변 환경과 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면 후각기관, 미각기관 등이 포함이 되죠. 그럼 먼저 나비의 후각기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나비는 후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선택하고 알을 낳을 안전한 장소도 찾아냅니다. 그럼 나비는 코로 냄새를 맡을까요? 사실 나비한테는 코가 없답니다. 나비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나비 머리 위에 달린 촉각에 숨어 있는데요. 촉각은 나비의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 중에 하나로 수많은 신경세포가 있답니다.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듯 나비는 이 촉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기체 분자들을 감지하죠. 나비의 촉각은 가늘고 길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뒤로 혹은 좌우로 자유롭게 흔들어 주변 공기가 촉각의 신경세포에 더 잘 닿게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냄새 감지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촉각 표면에 있는 신경세포가 화학분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형성된 화학신호를 신경 자극으로 받고 나비의 뇌에 전달하게 되면 뇌에서 이를 해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호랑나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비가 꽃을 찾아 나풀나풀 날아다닐 때 촉각으로 꽃향기를 맡습니다. 꽃마다 풍기는 향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나비는 촉각에 있는 신경세포로 이 향기들을 구별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정확히 찾아낸답니다. 나비들은 또 촉각으로 상대방이 내보내는 정보소를 식별하여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동요 나비의 또 다른 이름을 듣고 나비의 미각기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의 미각기관은 혀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혀로 음식의 맛을 보죠. 그런데 나비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나비의 미각기관은 바로 발, 그것도 앞발의 끝에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비는 무엇 때문에 발로 맛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부위에는 미각털이 빽빽이 나있기 때문입니다. 미각털은 아주 작은 화학실험실과도 같죠. 단맛, 짠맛, 쓴맛까지 모두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민감도는 무려 사람들의 혀보다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동요 노랑나비 흰나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비의 주둥이에는 미각 기능이 없기 때문에 먹이를 찾을 때는 먼저 꽃 위에 앉아 발로 맛을 본답니다. 발로 맛을 확인한 다음에야 주둥이를 내밀어 마음에 드는 꽃구를 빨아먹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나비의 주둥이를 살펴볼까요? 나비는 우리처럼 이빨로 먹이를 씹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특별한 입을 가지고 있죠. 바로 빨대처럼 생긴 주둥이입니다. 나비는 이런 주둥이로 꽃 속 깊숙이 숨겨진 꿀까지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주둥이를 사이폰식 주둥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나비뿐만이 아니라 나방에게도 이런 주둥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동요 꽃나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비의 주둥이는 마치 속이 빈 시계 태엽처럼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빙글빙글 말아서 턱 아래에 숨기고 있다가 마시는 꽃꿀을 발견하면 쭉 펴서 사용하게 되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나비의 주둥이가 무엇 때문에 자유자재로 펴고 말 수 있을까요? 주둥이는 왼쪽과 오른쪽 아래턱의 외악엽이 아주 길게 늘어나 서로 합쳐져 형성된 것인데요. 수많은 골화 고리들이 촘촘하게 배열되고 있고 고리 사이는 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유자재로 펴고 구부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주둥이 구조는 주로 꽃꿀, 물, 과일즙 등을 빨아먹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비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봤는데요. 냄새를 맡는 촉각, 맛을 보는 앞발, 그리고 꽃꿀을 빨아먹는 특별한 주둥이까지 모두 나비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관이랍니다. 친구들, 앞으로 밖에서 나비를 만나면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 모습이 더욱 신기하고 예쁘게 보일 겁니다. 오늘 나비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혜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즐거운 여름 소풍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내고 있습니다.
3: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우루개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령관은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손길, 기념 도장이 찍힌 엽서 한 장, 작은 일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십니다. 이는 연결시에서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낸 생생한 모습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각종 원정 조치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이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 성과가 주민들의 웃음과 관광객들의 좋은 평가에서 구현되겠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는 외형이 간결하지만 기능이 구전한 공유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응급의약품, 식수설비, 휴대폰 충전설비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창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간주하고 관광객들의 작은 소망은 물론 주민들의 행복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관광 성수기의 큰 인원 흐름에 대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 문명관광 쉼터를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양비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 전지가 다 떨어져 여기에 공유의 집에서 충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연결의 맛집과 명소를 인터넷 안내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짐을 여기에 맡겨놓고 구경하러 갈 생각입니다. 연길이라는 도시는 정말 배려깊고 따뜻합니다. 연글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주객 공유를 견제하면서 직접 관광객 입장에서 봉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0: 관광 분쟁 신속 처리 지점을 설치해 30분 이내에 대응하고 당일 처리하고 있으며 섬세한 봉사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이면 연결시 4천여 개의 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무료 공공버스와 애심 전용차가 거리 곳곳을 누빕니다. 이러한 섬세한 봉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에 인솔하여 연결시가 관리자에서 봉사자로 역할을 바꾼 뚜렷한 변화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3,686만 9천 명이었고 관광 종합 수입은 54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결시는 2025년에 아시아 100대 고전 목적지에 선정됐으며 전국 현역 관광 종합 실력 100강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요의로 하는 정확한 실적과는 연결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면 발전도 추진했습니다. 연결시는 두개 공유 리념을 도시 발전의 세부 사항에 녹여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연결 로코아미와 3년 행동은 도시 건설과 민생 복지를 깊이 융합했습니다. 오늘날 58곳의 유원광장이 새로 건설 또는 개조되고 7.7km의 도시녹지 도로가 조성됐으며 1만 2천여 개 가로등의 밤을 밝히고 9곳의 단절 도로도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불화 통화, 연지파 승격, 로후 주거단지 개조 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시 녹지율은 40.8%,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4.7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연결은 선으로 전국 녹색 발전 100강현, 전국 신흥 도시와 품질 100강현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결 주민 구혜매입니다. 몇 년 사이 연결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현지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듭니다. 도시가 점점 좋아지고 거리도 깨끗하며 관광지와 공원 관리도 더 체계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은 점이 좋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강가를 산책하고 공원에서 광작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거리 곳곳에 피어 사진을 찍어도 멋지고 공기도 맑아 살기 정말 좋습니다. 외지 관광객들도 자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연결에서 관광객과 주민이 도시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립니다. 연결시에서는 창업 대출 리자 보조, 기능 양성 등 지원 정책을 내놓아 중소 령세 상인과 귀향 청년들이 문화 관광 분야에서 창업하도록 인도하고 연년우래 공공 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문화 관광 산업 발전은 다른 여러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현재 연결시 여행 촬영 업체는 1200여 개, 커피숍은 1000개를 넘고 정품 민박은 8000여 곳이며 10만 개 이상의 취업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숨이 일관하게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을 근본 준거로 간주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기나 거치를 중시하지 않고 연결생활 도시 브랜드를 잘 구축하렵니다. 문화관광 융합과 민생 개선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인터넷 인기를 진정한 민생의 따뜻함으로 바꾸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 5월 26일 우리조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7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6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1건, 도나시 2건, 중점사건 1건, 용종시 1건, 화룡시 1건, 중점사건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올 들어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출경세금 환급 정책 기회를 다잡고 동산구 군집과 다국 문화관광 융합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해 정책 혜택을 지속적으로 개방 발전과 소비 진작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루게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우리성은 경우의 관광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을 정식 실시했습니다.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연길공항, 훈춘통상우 등에 의탁해 중점추진구역을 확정하고 핵심 상권, 5위급 풍경구, 공항, 인류통상구 주변에 제1진

0: 구매 즉시 세금 환급 가게 11개를 설치해 민족 특색 상품, 문화관광, 문화창의 등 핵심 품목을 피복하는 바 동상구 플러스 공항 플러스 풍경구 플러스 상권 세금 환급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화물 및 로무세과 부과장 곡보성입니다. 연변주 세무부문에서는 구매 즉시 세금 환급 편리화 모식을 시험점에서 실시하고 표준화 처리 절차와 위험관리 규칙을 통일해 세금 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동시에 동상구 입경대청, 세금 환급 가게 등 고객 흐름이 집중된 구역에 대해 다각도 선전, 정책 선전 강연을 펼쳐 정책이 연변에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의 실시는 우리 조 다국문화 관광 소비 융합 발전을 1층 촉진했습니다. 입경 관광객들은 러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나라 관광객들이 위주로 복장, 신발, 모자, 전자제품 등 소비품들을 주로 사는 바 우리주가 상업 구도를 최적화하고 문화관광 융합 전경 건설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곡보성입니다. 이제 부문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세금 환급 봉사망을 1층 완산하며 규정이 부합되는 방어선을 구축해 실제 행동으로 다국 문화관광 소비 융합 발전을 촉진하렵니다. 교정 표준어 보급 활동이 제3회 전주 학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 강연 대회가 일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주당위 통전부, 주교육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활동에 전주 각 현시미 주직소학교에서 선발된 38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국정회를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를 주제로 소학교조, 중학교조, 교원조 3개 조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모든 선수는 표준으로 원고 없이 강연했습니다. 무대에서 학생들은 의젓한 모습으로 연변의 홍색 이야기와 민족 단결 분투 이야기를 힘 있는 말로 전달하며 신시대 청소년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교원들은 강단에서 자신의 교수 경험과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리희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화민족은 56개 민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대가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여러 민족은 성류시처럼 똘똘 뭉쳐 함께 나아가고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시대 소학생으로서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겠습니다. 연변 제1중학학생 정시윤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단결에 분투하는 강한 힘을 깊이 느꼈고 단결을 수호하려는 신념도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의 담력을 길러줬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줬습니다. 앞으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민족 단결의 전파자이자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교정 표준어 보급 및 주제 강연 대회는 전주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폭넓은 교류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했으며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의 국가 통용어로 문자 사용 능력을 높이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민족 단결의 씨앗이 모든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중화의 우수한 문맥이 변강대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연결시 제16 유치원 교양원 류정흠입니다. 이번 활동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청년 교양원으로서 앞으로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 수업 등 성장의 모든 순간에 녹여낼 것입니다. 교육자의 초심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이 영원히 활짝 피어나게 하렵니다.
1: 우리조 두만강반의 백년 통상구에는 이러한 인대 대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국문 수호자이자 지역 고품질 발전 추동자의 한 명입니다. 그녀는 맡은 직책을 다하면서 세관은 지방정부와 대외무역기업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영가입니다. 대표 직책을 맡은 이래 왕영가는 인대 대표는 인민을 위한다는 초심 사명을 명심하면서 세관 업무를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동상구 일선에 심입해 대외무역 기업을 방문하면서 동상구 승격, 대외무역 산업 육성, 다국무역 편리화 등 중점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 건원

0: 선착해 세관의 기업 혜택 정책이 정확히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지역 고품질 발전을 전력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올해는 제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동부가 개방 전연에 주둔한 세관 대표로서 저는 시종 국문수호 발전 촉진의 직책 사명을 실천하면서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관의 국내 국제 쌍순환 교차 중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동산구 검역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품질 안전 관문을 철저히 관리하며 국문 안전 장벽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문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곧 발전 토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왕영가는 립체적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해 각종 위법 밀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국문 안전 방어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왕영가는 지방 중점 대상에 적극 연결하면서 도문 도로 통상구 승격 해조를 전력 추진하고 각 연합 검사 단위와의 협력을 심화해 통상구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시에 관장 정책 전달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별 맞춤 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며 사전 신고, RCEP 관세 감면, 원산지 증명서 자체 인쇄 등 평민 조치를 보급해 기업 통관의 각종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산구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대외무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장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감독관리 봉사 질과 효율 제고를 근본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관 기업 좌담회를 개최해 기업이 제기한 문제와 인대 대표들의 의견 건의에 대해 1대1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문제를 제때 해결해 기업이 주문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확장하며 효익을 높이도록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물과 기업을 함께 중시하는 관통식 감독관리 모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무접촉 감독 관리로 경영 환경 활성화에 일조했습니다. 연변 대외 개방 구도에 입각해 왕영가는 지능형 세관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변민 호시무역 등 새 경영 모식 육성에 조력해 도문 통상구가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 산업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세관의 담당으로 연변의 높은 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연결 장벽 개발 개방 시험구 플랫폼 건설을 충분히 활용해 무역 방식을 풍부히하고 산업 승격을 추진하며 호시 무역구 다국 합작구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변민 호시 무역 플러스 현지 가공, 인터넷 플러스 변경 무역, 출경 가공 등 새 경영 모식을 탐색해 동산구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추동할 것입니다. 왕영가는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실무로 변강 발전을 지원해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종업원 탁구 시합이 일전 연기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각 현시, 기관 기업 사업 단위에서 온 180여 명 종업원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주 종업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탁구협회 주석 임위동입니다. 올해 참가자들의 열의가 더 높습니다. 각 현시 선수들이 교류하면서 서로 어우러져 민족 단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주탁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시합은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두 종목으로 진행됐고 5판 3승제, 11점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치열한 겨룸 끝에 최종 리건정, 무문빈이 각기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남녀 부문 상위 6위권에 든 12명 선수는 연변조 대표로 제20회 길림성 운동회 종업원조 탁구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번 시합은 종업원 탁구 애호가들에게 기량을 겨루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줬으며 체육 경기를 통해 분진의 힘을 모으고 전민 건강체육 운동의 활발한 추진을 이끌었습니다.
1: 연면대학 밖을 체육관의 일전 락상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된 이 체육관은 부지 면적의 4,700

0: 15평방미터로 거시한 집단에서 1,400만 원을 기증해 건설했습니다. 이 체육관의 사용 투입은 학교 체육 교수와 사생들의 문체 활동 조건을 1층 개선시키게 됩니다. 연면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2023급 세계사 전공 학생 류보유입니다. 새 체육관의 락성은 교정시설을 1층 완성해 우리의 과외 생활을 더 풍부했습니다. 향후 우리는 이 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신체를 단련하며 열심히 공부하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꿈과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대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 정기업 위원으로서 변강과 농민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진심 어린 실천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세벌 속으로 사라져가는 추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어른과 어머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바로 첫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국 정협 위원이고 연변 충북 개발그룹 이사장이 려애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전국 두 회의 정신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대중들의 삶 속 진짜 혜택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연면 황소 산업의 고품질 발전, 농가의 소득 보장, 그리고 스마트 축산까지 그녀의 고민과 실천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음매 아침 일찍 연변 충북 개발그룹 사육기지에서 소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5일 아침 일찍 려애휘가 축사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사육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전국 두 회에서 습근병 총서기는 농업농촌 발전을 특별히 관심하고 제15차 5기는 괴기호강에도 고기소와 고기양 그리고 젖소 산업의 품질 제고와 효율 증대를 추진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으니 우리 연변황소는 좋은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두 회의 폐막부터 연변으로 돌아올 때까지 려애휘는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수학과 사명을 가득하는 그는 제일 먼저 습근병 총석의 중요 연설과 전국 두 회의 정신을 따끈따끈하게 기층 간부와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일정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 여성 기업가 협회 기업 총무본 좌담회, 동북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학우회, 연변대학,

사육기지, 향진과 농촌마을 매차례 경연에서 그는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 농업강국 건설, 종료 농산물 가격 안정 등 핵심 용어들을 대중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명확히 설명을 해주었으며 가장 빠른 속도, 가장 실속 있는 행동으로 전국 두 회의 좋은 소식을 연변의 특색 농업 발전을 추진하고 향촌 진흥에 조력하는 생생한 실천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선전 강연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시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연변의 농업 특색에 입각하여 려예휘는 신속히 전국 두 회의 정신을 산업 발전의 실천에 시달했습니다. 연변 황소라는 주축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려예휘는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려예휘는 적극적으로 금융기구 과학연구원과 연계하여 연변 황소 전 산업 사슬 승격과 1, 2, 3차 산업의 융합 대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동적으로 외지 인재와 하구 자본과 연계하여 귀향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15차 5기능 계획의 좋은 출발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려예휘는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삼농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전국 두 회의 정신을 대중들의 주머니 속의 실제 혜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달입니다. 일심전력으로 연변 황소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 변강 향촌의 전면진흥 추진에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전국정협위원이며 연변 충북개발그룹 이사장인 려예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네는 조항의 정책을 변강농가의 주머니 속 온기로 바꾸기 위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정책과 삶을 잇는 진정한 전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사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 한 후배의 기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선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리원철 님이 쓴 소개, 40년이 지나도 여전한 어른의 온기입니다. 병력 혼외를 대신해준 말 한마디 없는 의리, 먼 훈촌까지 찾아와 톱기사를 함께 준비하던 세심한 배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배의 손에 5천 원을 쥐어주던 그 마음, 이 글 속에는 어른이라는 말이 품는 무게와 세월을 이기는 인간관계의 온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한 어른의 온기, 리원철. 소공둥이 두드리지 않아도 출세라고 시골 출신 신세 한껏 꺼져있던 나를 하늘이 봐줬는지 어렵사리 대학문에 들어섰고, 이어 저마다 선망을 하는 기자 직업에 행운스럽게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모든 게 신났고 아침이면은 힘솟고 부러운 게 뭔지 모르는 하루하루였다. 그 낭만과 상상은 내가 연변일보 뉴스부터 농촌부로 옮겨간 이듬해인 1984년 이듬해 봄까지 내쳐 식지 않고 이어졌다. 그 무렵 직장에서는 의무 헌혈 동문이 있었다. 헌혈 후유증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세간에서 짓고 까부는 탁상 공론이 편파적으로 기울까해서 썩 석연치 않으면서도 신참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하는 우기로 일찌감치 지원을 했다. 젊음이 넘쳐 겁날 게 없던 20대 초반 시절이었다. 나는 직장의 헌혈 지원자 10여 명과 함께 하남다리 바로 건너 있던 주혈액관리소로 찾아갔다. 발을 걷고 대기하고 있는데 당시 내가 소속해 있던 농촌부의 박부주임이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찾아왔다. 그는 다짜고짜 자네는 어느새 이름을 올렸나? 장거도 가지 않은 총각인데 헌혈을 하면 어쩌나? 내가 대신 할 테니 얼른 빠지게 하고는 나를 대기하고 있던 줄에서 무작정 당겨냈다.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고집을 하다가 박주임이 하도 힘줘 밀어내게 결국 빠지고 말았다. 물론 지금도 수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의학적 해석에는 이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그런 의학 상식을 모를 리 만무할 박부주임한테 다만 신참의 만일을 걱정을 해서 그처럼 헌신으로 나왔을 게 분명하니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난다. 당시 박부주임은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비단결같이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지극히 의로운 중견 선배 기자였다. 주임과 손발이 착착 맞았는데 기사를 놓고 서로 시각 차이가 있더라도 괜스레 떠드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변론을 하고 조용히 끝내버리였다. 그러고도 신참한테 은근슬쩍 주임을 험담하는 걸 듣지 못했고 대신 주임이 누구보다 정책에 해박하니 가까이서 계실 때 많이 배워둬야 한다고 자주 당부하는 것 잊지 않았다. 정부 두 주임의 손맞춤에서 나는 찰떡궁합의 의미가 뭔지 몸으로 익힐 수가 있었다. 박부주임은 그때까지는 30대 후반의 장년이었으니 돌이켜 볼수록 연령보다 한참이나 일찍 거칠은 세팔을 이겨낸 어른이었다. 두 주임은 직장생활에서 한낱 헷내긴 나한테 공직과 일상의 고든 좌편을 몸으로 맞춰준 계몽스승이었다. 물론 나한테 와닿는 부주임의 인간적 의리와 배려의 숨결은 결코 수혜를 대신해준 에피소드 하나만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그 무렵 취재차 훈춘에 내려가 있는데 삼가자전에 한 보통 농민이 처지를 도맡고 대형 방목장을 꾸린다는 일면 톱기사 취재감이 있으니 그걸 취재해서 물고 오라는 주임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때 신문사 기자들에게 톱기사는 말 그대로 직업 중 첫선 꼽히는 절체절명의 중대사였고

4분이 서로 다른 편집부마다 모두 톱기사 발견과 발굴에 사활을 걸다시피 전력 투구하고 있었다. 그만큼 톱기사를 한편 쓰게 되면 기자 능력을 성큼 인정받게 되는 건 물론 연말 실적 평가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만큼 2중 3중으로 충실하는 코너였다. 신참이 술덤벙 물덤벙 하다가 괜히 톱기사에 흥분한 나머지 일을 그리칠까봐 걱정스러웠는지 박부조임이 멀리 훈춘호로까지 우정 찾아왔다. 박부조임은 우리가 묵은 훈춘호 호텔에서 이 취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사전 작업을 까그니 도의해 나갔다. 톱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나아가 여기에 뿌리는 심혈을 절대 가벼운 허드레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긴박한 분위기를 가늠할 수가 있는 대목이었다. 면바로 문제를 잡으면 총편집이 톱기사로 싣겠다고 약속한 기사인 것만큼 한채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겠어. 특히 동부가 어디에 중심을 주고 어떻게 취재를 하고 집필하는가 직접 고말 요량으로 우정 단서만 알려준 거니 이번 기회에 각별히 기자적 감각을 보여줘야. 총편집이란 당시 신문사 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조선조 언론에 살아있는 사전같이 받들렸다. 나중에 길림신문사 초대사장 총편집까지 겸임한 덕망이는 원로 언론인이다. 박부재만 주선 취재 필수적이라 할 질문 테마를 까그리 체크하고도 시름이 놓이지 않은지 한참이나 방안을 서성거렸다. 동무한테 첫 톱기사로 될 만큼만 총편집이 꼭 단독 면담을 가지고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무엇이 있는지 물을 수가 있으니까 알아둘 만큼 다 알아봐야 하겠어. 상세히 까그리 자극할수록 능란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요. 불가예측적인 다양한 가능성까지 꼼꼼히 챙기라는 신신당부였다. 훈춘에서 써가지고 온 기사를 퇴근 임박에 교부하고 판결을 기다리는데 이튿날 아침 출근하자 바람으로 주임이 총편집께서 부르니 찾아가라고 손짓하였다. 기다리던 순간임에도 몸이 마구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총편집이 찾을 때 불리워 가서 치하를 바라는 것은 한낱 사치라는 것은 온 신문사 우란에서 다 알고 있다. 대신 까다롭고 혹독한 질문이 이어지고 어정쩡하게 답복하면 낯뜨거워하는 추상 같은 구중이 한타스 차려진다는 걸 각오하고 있는 게 어쩌면 불가결의 심리 작업이었다. 그래도 총편집이 불러준다는 세부가 모종의 긍정이 깔려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나 다름없었기 총편집부의 부름을 받지 못한 편집 기자들은 은근히 머쓱해하고 있었다. 그때도 나의 선배님들 중에서 총편집의 1대1 점고의 외면이 되어 서운해하는 편집 기자들이 수두룩하였다. 총편집은 얼굴에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내가 기사를 쓴 원고지를 손에 든 채 나를 똑바로 응시를 하면서 기사의 부차적 화제의 67개를 곁까지 치기식으로 연거푸 물었다. 박부조임이 미리 귀띔해 주어 사전에 파악해 두었기에 그런대로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가 있었다. 대체로 총편집은 핵심 테마를 주변과의 연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예리하게 분석하는가 하면 편집 기자의 잠재적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과는 넘기었겠지 하고 일찍 괴제를 부른다면 섣부른 착각이다. 여지껏 들어온 총편집은 그렇게 순순히 나를 놓아줄 만치 녹록지가 않았다. 과연 총편집은 기사를 쓴 원고지를 흔들면서 나를 닦아세웠다. 동문은 원고지에 몇 글자 오려놓으면 만사대계인 줄 아오? 기사라면 사업태도부터 똑바로 가져야지. 툭 찍어 말하자면 글자부터 단정해야 한단 말이오. 동무가 썼다는 이 글자를 좀 보. 이게 대학생이 쓴 글자 맞소? 이 엉망을 누가 알아본단 말이오. 이따위로 어지럽게 갈기겠으면 쓰지 말란 말이오. 기사를 아예 하지 말든지. 들었소? 결국 속으로는 과연 명불허전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고 속으로 새김질하며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사과하기 바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내가 돌아오자 박부조임은 시무룩이 웃으며 다가왔다. 고비 무사히 넘겼겠지? 네, 요건 어

부재도로 부역기에 달고 왔지만 기분은 별로 나쁘지 않은데요. 이틀 뒤 내가 취재한 이 기사는 소사양 전문호 한성범 형제 방목지 2000헥타르 도맡고 상품소 대량 생산해라는 표제로 일면 톱기사로 실렸다. 버젓하게 내 이름으로 나갔다 해도 실은 박부점이 지혜를 딛고 잉태된 작품이었다. 다음해 4월에는 새로 창간이 된 길림신문사에 옮겨오면서 아쉬운 대로 박부조임과 갈라지게 됐다. 직장이 다르다 보니 길에서 흔치 않게 오래간만에 만나도 소인사나 나누고 조용히 이야기할 기회는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제 딴에는 앞만 바라보고 달리느라고 허둥지둥 하는 사이에 40년이 넘는 추나추동 세월이 훌쩍 흘러갔다. 퇴직 후 나는 그동안 경황 없이 살면서 박부주임과의 만남도 변변히 마련하지 못한 죄의 죄감이 부끄러움을 아는 채 댁을 찾아갔다. 어느덧 80고기를 넘긴 박부주임의 머리는 온통 눈부시도록 희끗희끗해졌어도 워낙 미남형으로 굳어진 준수한 얼굴에는 여전히 훈훈한 젊음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방정맞게도 그날 따라서 혈압이 불시로 무섭게 올라가는 바람에 나는 오래간만에 만난 박부조임과 아파트 현관에서 몇 마디 못 나눈 채 병원으로 부랴부랴 떠나게 됐다. 들여다보면 얼굴이 간지러워 나는 싱거운 만남이다. 하도 미안해서 지난해 국경절 무렵에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도 나의 사정으로 박부조임 부부와 사진 한 장 남기고 이야기는 오래 나누지 못하고 말았다. 대신 나는 또 빚을 지게 됐다. 박부조임은 내가 들고 간 쇼정의 선물은 사행을 하다 마지못해 받으면서도 내가 갖고 온 용돈을 건네려는 순간 어느새 먼저 탁자의 진작 준비해두었던 500원을 기어이 나의 괘춤에 찔러주었다. 부딪혀도 도무지 안 되었다. 가지고 간 돈은 하도나 집요하게 부딪히게 건네지도 못하고 말았다. 결국 나는 사은으로 드리는 돈이라도 상대가 철통같이 틈 안 내주면 도무지 건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생 처음 박부조임한테서 새삼스레 읽을 수가 있었다. 40여 년이 흘러간 지금에도 박부조임은 이미 퇴직까지 한 당년의 부하를 그냥 썩 어린 후배로 아끼고 있었다. 회포도 풀지 못한 아쉬움이 나는 직장 생활에서 나의 길잡이가 되어 사랑을 뿌려준 선배님들과 세간의 어른들을 기리어 몇 해 전에 썼던 글 어른을 보내주었다. 물론 글에는 박부조임과의 연분을 다룬 부분도 있었다. 게으르다 못해 간행물에 실려서 다섯 해만이었다. 항상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어서 올 초겨울에 나는 박부조임 사모님 앞으로 겨울철 털 스카프를 주문해 보냈다. 박부조임은 사모님이 택배로 받은 양털 스카프를 두르고 찍은 사진과 함께 위챗으로 말하면 짭다하기 어려운 글을 보내왔다. 어른을 읽은 소감도 있었다. 오후 4시 30분에 부촌 목도리를 받았어. 마누라는 남의 한 끝에서 명품을 사 보내주니 고마워하면서도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무척 송구해하고 있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준 것만으로도 넘치게 받은 것 같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말자 했는데 이렇게 되었구만. 그때 보내주는 글도 고맙게 읽어보았어.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다시 되풀이해줘 감회가 새롭구만. 그래서 나와 관련한 일이라도 곁들여줘 감사하오만 나에게는 과분한 필묵이어서 부끄러웠어. 농촌부에서 부주임이라는 감투를 몇 대 달고 다녔어도 기실 부주임 구실은 제대로 해본 것 같지 않소. 나가면 취재하고 들어오면 편집을 하고 다른 편집 기자들과 거의 같이 뛰어다닌 것 같소.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편하고 좋았어.

죽음을 직면하게 된 36세 젊은 의사 폴 칼라니테 이 글은 그의 마지막 2년의 회고록이며 간절한 고백입니다. 전문의를 앞둔 신경외과 주치의 마지막 해, 10년간 하루 14시간씩 이어지는 혹독한 수련 생활 끝에 원하는 삶이 손에 잡힐 것 같던 바로 그때 마주한 폐암 사기 판정은 칼라니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의사와 환자의 이중 신분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기록하고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이 남았는지 명확하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할 것입니다. 석 달이라면 가족과 함께 보내고 2년이 남았다면 늘 쓰고 싶었던 책을 쓰며 10년이라면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들을 치료할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해줄 수 없어요. 당신 스스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요. 그는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통감합니다. 그는 수술실로 복귀해 엄청난 업무량을 소화했고 인공수정으로 그의 아내 루시는 임신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의사 길을 포기하게 되고 만삭의 아내 곁에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결국 딸 케이디가 태어난 지 8개월 후 그는 소생 치료를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2015년 3월 칼라니티가 사망한 후 그가 사력을 다해 써내려갔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 책의 에필로그는 아내 루시가 집필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12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칼라니티는 청소년기 문학에 매료됐습니다. 그는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라는 주제에 매혹되었고 문학은 삶의 의미를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인간의 정신은 뇌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문학과 철학,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그는 결국 이 모든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의학을 선택하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육체의 쇠락과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는 문제를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칼라니티는 바로 그런 소명의식에서 전문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신경외과는 가장 도전적으로 또한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 정체성, 죽음과 대면하게 해줄 것 같았다. 이처럼 인문학적 통찰로부터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치명적인 뇌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온 저자의 삶은 의학이, 과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좋은 의사란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져줍니다. 신경외과 의는 정체성이라는 혹독한 용광로 속에서 일합니다. 모든 뇌 수술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인 뇌를 조작하며 뇌 수술을 받는 환자와 대화할 때에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점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36살의 나이에 죽음을 선고받고 자신의 환자들이 처했던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암에 걸리기 전에도 언제 죽을지 몰랐듯 폐암 사기 진단이 나온 후에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육체가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미래를 빼앗기지 않을 확실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화학치료로 손끝이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 힘겹게 자판을 누르며 칼라니테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에게 무엇이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하는지, 하나의 생명이 사라져갈 때 또 다른 생명을 낳아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이 책은 문장이 아름답고 진지하며 감동적입니다. 책에는 인간성, 생사, 의료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어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죽음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보인 저자는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대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고뇌와 결단,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 숨이 닿은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과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칼라니티의 작품은 전 세계 38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로즐린 부쉬가 연출을 맡고 장 레노, 안나 갈레나가 주연을 맡은 프랑스의 따뜻한 가족 드라마 프로방스의 여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4년 프랑스에서 첫 개봉했으며 이후 정식으로 우리나라 영화관 및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힐링되는 시골 풍경과 섬세한 세대 간 서사로 높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영화 전체의 극적인 갈등이나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는 장면이 없으며 프랑스 프로방스의 여름 시골을 배경으로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통해 할아버지와 손주 세대가 소통하고 화해하는 가족 이야기를 그려내며 동행, 화해와 성장이라는 핵심 주제를 전달하는 힐링 넘치는 따뜻한 명작입니다. 이야기는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프로방스 시골에서 벌어집니다. 은퇴한 노인 폴은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살며 넓은 올리브 밭을 지키고 도시의 소란을 멀리한 채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는 조용한 농원 생활을 했습니다. 폴은 고집이 세고 말이 없으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에 예전에 딸이 사랑을 쫓아 고향을 떠나 가족과 멀어진 일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품고 있어 가족에 대해 점차 무관심해지고 딱딱한 겉모습으로 자신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여름 어느 날 이 조용한 일상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폴이 파리에서 사는 새 외손주가 갑자기 여름방학 동안 프로방스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사춘기 반항심이 가득한 외손녀 레아, 하루 종일 컴퓨터에 빠진 큰 외손자 아드리앙,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어 말이 없는 막내 외손자 테오입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이혼 문제로 바빠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되어 친척 관계는 있지만 정말로 가깝지 않았던 외할아버지 폴에게 새 아이를 맡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만남은 처음부터 갈등과 소통, 단절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시에서 자란 새 아이는 편리하고 번안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 시골의 단조롭고 불편한 환경에 대해 반감과 불만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신호가 약하고 에어컨도 없으며 생활 리듬이 느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적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레아는 개성적인 패션을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사춘기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고 아드리앙은 늘 컴퓨터를 붙들고 가상세계에 빠져 가족과 교류하려 하지 않았으며 막내 테오는 청각장애로 인해 말이 없고 주변 환경에 잘 섞이지 못했습니다. 폴 역시 딸이 떠난 일로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어 도시적인 습관과 개성이 각기 다른 새 아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레아의 반항적인 모습을 못마땅해하고 아드리앙이 컴퓨터에 빠진 것을 싫어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구속하고 훈계하며 말투가 딱딱하고 태도가 차가워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의 분위기는 한때 매우 긴장됐습니다. 생활 습관, 사상 관념, 성장 환경의 큰 차이로 집에서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할머니가 계속 중재하며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평범한 일상 속에 점차 따뜻한 정이 생기고 세대 간의 얼어붙은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폴은 말이 없고 착한 막내 테오에게 특히 마음이 약해져 어른으로서의 자세를 내려놓고 손짓과 행동으로 태어와 인내심 있게 교류하며 올리브 밭을 거닐고 텃밭을 가꾸고 농장의 작은 동물들을 돌보며 시골의 모든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묵묵한 동행은 태어로 하여금 점차 경계심을 풀고 외할아버지를 자발적으로 가깝게 여기게 만들었고 이 순수한 의존은 폴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며 그를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우연히 외할아버지의 지난날을 알게 되며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겉모습이

고지식하고 고집센 폴도 젊었을 때 록 음악을 좋아하고 자유분방한 청춘을 보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할머니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마음껏 열정적인 청춘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올리브 밭을 정성껏 가꾸고 뛰어난 실력으로 지역 올리브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안정적인 겉모습 뒤에 생활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의리 있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춘기인 대안은 마을에서 감정 문제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득 품게 되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인 폴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오랜 시간 묵혀뒀던 오토바이를 타고 젊은 시절의 용기로 나서서 망설임 없이 레아를 지키며 자신의 방식으로 손녀를 보호했습니다. 이 순간 레아는 외할아버지의 딱딱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할아버지와의 소통 단절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컴퓨터에 빠져있던 아들이 양 역시 폴의 인도로 가상 세계에서 벗어나 할아버지와 함께 올리브밭을 가꾸고 시골 생활을 체험하며 점차 조급함을 버리고 책임감과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와 내 손주는 수차례의 말다툼, 포용, 동행을 통해 점차 편견과 마음의 응어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폴은 딸과의 오랜 갈등을 완전히 풀고 고집과 차가움을 버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가족애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며 새 아이 역시 도시의 조급함과 반항심을 버리고 농원 생활 속에서 성장하며 포용, 리애와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체감했습니다. 프로방스의 여름은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가장 감동적인 가족애를 그려냈습니다. 영화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세대 간 소통 단절의 차가운 주제를 깨뜨리며 가족애는 거리와 갈등에 의해 결코 깨지지 않고 모든 대립과 편견은 결국 동행과 포용 속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청심환은 청심치명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 두구, 천추광,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에 힘든 여러 가지 점.

0: 종합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 경락은 폐 경락을 절대 홀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문제가 심폐열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심폐열이 심해서 그 구체 증상은 일단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구체 학설에 속합니다. 한계 이런 체계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잊습니다.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요한 핵심은 기침을 잘 잊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본인도 지켜보세요. 기침을 잘 잊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성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죠. 이런 건 모두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 증상 가운데 핵심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입에 냄새가 자기도 모르서 한 두 달, 석 달 그간에 집에 식구들하고 같이 해서 냄새 맡아보라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기침을 그렇게 대고 하던 게 기침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가래 뱉는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기침을 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한 두 개로 정도 견제한 분들은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의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약 12일간 자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대정책이 실행되는데요. 3각을 싸면 1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리고 9각을 싸면 3각을 물어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1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자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3각의 1각은 한 달 반 자후, 9각의 3각은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주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드케 헨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으로서 판매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살 수 있습니다. 배달 전화도 가능한데요.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32-5번 연락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나오기 불편하거나 혹은 편리하게 사는 걸 원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전화번호를 332-5번 연락하셔서 직접 앉아서 문전 배달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심장병을 관리하면서 증상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른 특점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좋은 정심한 그 고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예, 저는 예전 50대에 가까워져가지고 맥이 없어서 저 좋은 정심한을 먹는데 기존에는 좀 이렇게 승계람 이렇게 운동하면 얼어내리고 하면 숨이 계속 차고 그리고 또 잠 잘 못 자고 그런데 이 좋은 정심환은 이제 한 3개월 치 먹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0: 이제 50대가 거의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성들이 40대 말 50대 초가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올 때입니다. 이때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이때 잘 관리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그 후는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거 저는 4개월 치료 한 개 정도 다 먹고 계속 먹어도 괜찮지.
0: 그렇죠. 예.
2: 그래도 주문하려고 합니다.
0: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인데 지금 정도의 자기 이미 두 번씩 복용해서 괜찮다면 차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하고

0: 한 번이 스물 내지 스물다섯 알 가운데서 스물 밑으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아, 하시면 예. 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전신시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기 세 개 왔어요. 심장에 두 다리 두 개 넣었는데 몇 년이 되니까 또다시 가슴이 키우고 숨을 탔는데 지금은 가슴이 키우자고 숨도 사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은 게 이전에 전사를 했고 잠을 잘 자지 못하더니 지금 잠을 잘 잡니다.
0: 아, 그럼요.
3: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것도 지금 아프지 않고요.
0: 예.
3: 입안에서 냄새 나더니 냄새 나지 않습니다.
0: 예.
3: 회원이 이렇게 해봐서 오니까 오늘 배달받아 더 쓰다고 그랬는데.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어떤 이것은 1년 장려를 좀 잘 됐어요.
0: 아, 그래요. 예.
4: 많은 면은 좀 효과 많아요.
0: 그래요.
4: 이래서 냄새 나던 이거 어떤 냄새 나던
0: 냄새 나던 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4: 완전히 없어졌어요.
0: 아 예.
4: 이건 없어진 지 오래.
0: 오래죠. 예.
4: 그리고 방금 사람은 그에 안에 설골 안에 네다섯 번 갔다 왔어요.
0: 예. 심장 약하면 콤파치 하고 콤파치 하면 심장 약해지고 예. 그게 호상 영향 주는 기관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극상한 거 세 번 한 거 두 번 가면 돼요.
0: 정상입니다. 정상 예, 너무 정상.
4: 잠도 잘하고 예.
0: 예.
4: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네. 내일이나 그 난 이 약 오늘도 사자고 그래.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특점이 있어서 네,
4: 부작용이 없어요.
0: 예, 그렇죠. 예. 이미 1년 한 차 그렇게 견제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부작용이 없다는 거 확신하게 되겠지.
4: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아무것도 저번에 좀 어제 바깥에 서장할까 그래 이제 15년부터인가 두 번씩 먹은 게 지금은 또
0: 안 눌렀죠. 예.
4: 거의 다 없어졌어요.
0: 예, 이 봄 잡아서는 많은 질병들이 새롭게 또 다시 발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봄엔 특히 가강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4: 예, 지금 하루에 두 번씩 먹어요.
0: 아, 잘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4: 예, 예.
0: 하세요.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심장병의 핵심으로 놓고 말하면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몇 가지를 모두어서 심장병 핵심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가 보통 용허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벌써 90차 부서지기 시작하게 되면 좀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너무 늦게 떼서 40몇차 1분에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120-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게 되어 있으니까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자가진단을 합니다. 근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골까지 아파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문제인가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고 자가진단 가운데서는 이거 심장병하고 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제 몇 가지 후에 이런 상술한 증상들은 협심증, 신저통의 일종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행으로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내 들어보게 되면 내 소음 주먹만한 게 내 심장의 크기입니다. 거기에는 판막까지 포함해서 심장 근육은 비교적 눈으로 보는 그 주먹만한 그 크기뿐만 아니라 판막을 포함해서 누가 이 전반 심장 근육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이 심장 근육을 관리합니다. 근데 이 심장 근육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관상동맥이 일단 막히게 되면 어느 정도 막히면 벌써 증상은 나타났습니다.

0: 나타나게 돼 있는가 하면 중도로 그 이상으로 막혀야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중도로 막힌 경우는 관상동맥이 100분제 40 내지 70 막혔을 때를 말합니다. 제일 나서서 100분제 40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증상으로 나 가슴 침침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가 이제 0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내 나이에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인정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제일 나서서 40% 거의 절반인 40% 그 이상 40 내지 70 이 정도 막혔을 때고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막에 막힌 경우는 70-90%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70 이상 90% 좌우 100%라는 것은 절대 이것은 뭐 주저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100% 막힌 경우는 중막에 막힌 게 아니라 100% 막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이 칼슘하지 않으면 따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른 그 이식을 해야 되지 심장 이 앞 가슴을 해치고. 그런데 보통 중막에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내지 90 막히신 경우를 중막에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 막혔을 경우에는 보수료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료법으로 하게 되면 약물요법으로 하는 건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번지품 처음은 청심하는 부신몽약 유한예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몽약에 속하는 약 힘이 좋고 희귀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초원에서의 약재들은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초원이라면 망망초원에서 충분하게 양광을 흡수하고 그리고 기후조건이 저기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 위도가 높고 이런 데서 자란 이런 약초로서 조성된 성분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을 비롯해서 제가 평소에 제가는 몇 가지 보조제품 있죠. 이 보조제품은 40대 중후반부터 제일 늦어서 50대 50 미국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 몇 가지 제품 50 플러스라고 쓰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50세 그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몇 가지 약품은 기본으로서 매일 견지하는 보건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2: 심장이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전화기 닫지 못하고.
0: 심장으로 인해서 저녁에 잠을 잘 못 잘 수 있습니다. 혹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이게 직접 심장병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다 100% 심장병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분들이 밤잠을 자기 힘들어집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은 심율이 좀 빠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2: 그건 잘 모르겠고
0: 심장이 예. 혈압을 잴 때 그게 나옵니다. 예.
2: 심장이 뛰는 거 거의 만져서 가슴을 만져서 잘 알리지 않습니다.
0: 아 그런 거 하셔. 혈압 잴 때 그게 그게 나옵니다. 혈압기를 사시오.
2: 초원 정신환 먹으면 어떻습니까?
0: 초원 정신환은 지금 예시가 어느 정도 계세요? 40, 50 어느 됩니까? 60 어느 대?
2: 50몇 같은 때?
0: 예, 50대. 그러게 되면 이 초원 정신환을 견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대학방에 가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다음은 예, 세곽삼의 한각을 드리게 되어있으면 제가 생각한 데는 당전에 그 나이에 되면 50대 초반 특히 남성들이라면 50대 초반에 꼭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건강에 상당한 이상을 초래하는 거 자기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나이에 되면 바로 심장병 지금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기 시작하는 그때에 속합니다. 이때에 되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다만 한각이라도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세곽삼 한각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복용하면 많이 알릴 겁니다. 잠도 잘 오고
2: 몸이 아이도 와서 내려가기 힘든데 이거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0: 배달 전화번호 있습니다. 33-5번입니다.

0: 전화 주실 때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면 안 된다.
1: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3: 예, 나는 예, 저기 심지어 하지 못해서 저녁이기 다음에 이 약 쓰기 전에 저녁이기 다음에 몇 번씩 깨어났댔어.
1: 아, 점점 힘들어졌다.
3: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많이 좋아졌었다.
1: 아, 그래요?
3: 예. 나는 심지어 좋지 못해. 예, 저 가슴이 아프고 뒷좌동이 개우고, 예. 이러던 것도 많이 났고,
1: 예. 예.
3: 심혈이 100이 넘던 게인데 지금 정사로 80이 되었습니다.
1: 아, 예, 100이 넘던 예. 게80 됐으면 너무 좋은 효과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내가 이 정집을 사는데 저기 정집에 올라갈 적에도 이 약 쓰기 전에는 몇 번씩 쇠했다 했어요.
1: 아, 예, 숨이 찼어. 예.
3: 예. 근데 이거 쓴다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3: 어제 예. 녹다로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시간적인 너무 엄격한 국가성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뇌종을 따라서 견제하는 게 아주 필요할 겁니다. 열심히 잘 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참 정신 안 좀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4: 예, 뭐, 용 좋습니다.
1: 아, 예.
4: 예. 이거 먹기 전에 숨이 차서 그저 깜짝 못했습니다.
1: 아, 예.
4: 예, 그리고 예,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냥 골이 아프지, 골이 무겁지, 그저 정신 없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예, 혈압이 정살로인데, 그저 아침에 혈압 길에서 쟁기면 100한 30도 되나마나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1: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4: 예, 너무 용도, 예,
1: 리상적인 예, 혈압입니다. 리상적인 예. 정상일 뿐만 아니라 리상적인 혈압으로 돌아왔습니다.
4: 네, 예, 용 좋습니다. 예. 그래 없으니 지금 밥도 용살 먹습니다.
1: 그렇죠.
4: 예, 소화에 대해서 흥 힘이 들었는데 밥도 잘 먹고 또 이 입에서 흥 냄새 쓰기 납니다.
1: 예, 그렇죠.
4: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많이 나고 숨이 차는 거는 용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내 바깥으로 못 나갔습니다.
1: 숨이 차서?
4: 예,
1: 계단 내리시기 힘들어. 예.
4: 예, 계단을 내려가다가 서로 후들거려서 예, 자꾸 떨기 나서.
1: 예.
4: 그리고 구부러서 너희 발이 서이고 닦고 내려가지고.
1: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4: 예. 예. 그래서 예, 미들이 팔이 사르면서 뭐 바깥으로 못 나가던 게 지금은 예, 바깥으로 나갑니다.
1: 아, 그래요. 그래야죠.
4: 예. 네, 예. 예, 나가서 두절로도 걸어 댕기고, 예. 영 활동도 잘 합니다, 지금.
1: 예, 예.
4: 예, 영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렇게 효과 많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 또 먹어야 되겠어.
1: 아, 그렇게 하셔. 이제 예. 원래 그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가져오는 계단에 계시니까 그럴 때서 또 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도에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을 견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4: 예.
1: 예.
4: 예. 예, 그냥 먹겠습니다, 선생님.
1: 아, 예.
4: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4: 이렇게 말씀합니다.
1: 예.
4: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움직이면 숨이 차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즉 심혈이 고르지 않고 가슴이 늘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혈압이 높아서 이제 왜 어느 분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고혈압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 심장 功能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한다면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한다는 것은 모든 심장으로 통하는 이 동맥 혈관이 충분하게 수축이완 정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의 혈전이 내에 올라가면서 내 혈전으로 되면서 동맥경화를 형성할 수 있는데 100분제 92 심장병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이 해결되게 되면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0: 자식은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이러한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쭉 하면 뭐 숨이 차고 하품이 많던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품이 적어지고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 공능에 이상이 있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가? 심장하고 소화 공능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드시는 방법으로서 전반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모든 순환장애를 포함해서 힘있게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갔다 왔다 할 수 있자면 음식을 제대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이 이상이셔서 심장공능의 약화가 직접 위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안에 음식을 아침에 내가 10시 반 자, 7시 반 자에 위에다 담았다면 그게 온 하루 동안 위에 담긴 데리 있으니까 부딪히고 억지로 위에다 힘줘서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에서 위 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또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서 소변 차수가 작고 소변에 늘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도 있는데 심장에서 콩팥에 들어가는 혈액량은 1분의 2 군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피가 제대로 들어가서 거기 뇌가 돼서 좋은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고 노폐물이 뇌도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었는데 이 공능이 심장 공능의 약화로 콩팥 공능의 약화, 콩팥 공능의 약화가 심장 공능의 약화를 부르게 허상 연대성이 강한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분이 말씀 주시다시피 밤중에 몇 번씩 일어나 5~6번 화장실 나들다 보면 뭐 하루 종일 잠은 풀치게 되고 이튿날에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흐리고 혈압은 올라가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총체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심장 관리가 여러 가지 장기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던 분들이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원래는 이리적으로 자꾸 소화되지 않을까 위에다 인위적으로 힘줘서 강트림을 하게 돼 있고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치아통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던 분들도 보온 제품을 드시면서 해결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목 그 아래를 해내서 우리말로 말하는 장단지를 하는데 쇼트의 그짝을 해서 부종이 생기거나 혹은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서 올라오고 근육경련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다리를 그 고동맥에 꾸고 더 상해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는 전반 검사를 하고 나서 꼭 수혈 하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당장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혈액이 모자란다고 이래서 수혈하라 하게 되는데 좋기는 그때는 되지만 해도 장기적인 방법 가운데는 칭단바이 도타이, 청단백 도타이란 거 함께 쓰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큰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먹고 가슴을 펴며 옛날 얘기를 했다. 가난했던 시절 풍교제인 당인이 흰밥 한 공기밖에 없어 서생에게 음식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집는 흉내를 내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당인이 서생이 부르는 음식 이름에 맞춰 공중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훑어먹는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고 실제로는 밥알 몇 알만 입에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탁의 모든 그릇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졌고 작은 이모는 요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큰아버지가 식사에서 항상 첫 번째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음식을 먹어치웠다고 회상했다. 큰아버지는 기숙사 학교에서 8명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뺏어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식사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고 답했다. 아버가 다시 물으니 큰아버지는 반찬과 밥이 모두 적어 빼앗아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학교에서 음식 문제로 시위가 자주 일어나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와 아버가 규칙을 맞춰보려 했지만 답은 식탁장 제도였다. 각 식탁마다 한 명의 학생을 식탁장으로 뽑고 다른 학생들은 식탁장의 행동에 맞춰 반찬을 집고 밥을 받아야 했으며 식탁장이 밥을 다 먹어야 밥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아버지가 설명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한 학년을 유급해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식탁장으로서 식사 예절을 엄격히 지켰다고 회상했다. 식사 전에는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어른이 젓가락을 움직여야 자신들도 움직일 수 있었으며 입에 밥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마구 뒤지지 않는 등의 예절을 지켰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식탁장이 된 이후 모두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예의 바르게 변했으며 큰아버지는 그때부터 배불리 먹지 못하고 점점 음식에 대한 탐욕이 커졌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오늘 식사 모습을 보며 다시 젓가락으로 때리고 싶을 정도라고 농담을 던졌다. 큰아버지는 자신의 욕심 많은 버릇이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때리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작은 이모는 그릇을 내려놓고 예전 고향 마을에 살았던 유백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유가는 대규모 재산을 가진 집안이었지만 일생 동안 극도로 인색했고 먹고 쓰는 것을 모두 아꼈으며 허리에 열쇠를 메고 모든 물건을 잠그고 다녔다.

그 결과 가족 모두가 얼굴이 창백하고 앙상해졌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다시 아보, 호생, 소모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호생은 변호사가 되어 출장이 비교적 적어졌고 밤마다 자주 소모를 찾아갔다. 당시 시민들 사이의 교류는 직접 집을 방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호생은 대자 명종 골목길에 들어가 우측으로 소리를 지르면 소모가 컵 두 개를 들고 내려와 가게 문을 열어주었다. 호생은 미용실에 들어가 컵을 거울 앞 탁자에 놓고 두 사람은 각자 미용 의자에 앉아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밤의 미용실은 소모의 거실처럼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어느 밤 호생이 막 도착했을 때 아보가 찾아와 세 사람이 만나 놀라기도 했고 또 다른 날에는 아보가 소진을 데리고 와 분위기는 활기차지만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소모가 호생을 끌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제안했고 앞쪽에 의자가 있으니 잠시 쉬자고 했다. 밖으로 나온 소모는 호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미용실에 데려와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미용실이 영화관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미용실 정문 열쇠는 소모만 가지고 있고 건물 주민들은 밤에 뒷문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고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에 미용실은 매우 조용했고 우측에서는 가끔 슬리퍼 소리가 들릴 뿐 그 외에는 고요하고 어두웠다. 어느 날 소모는 호생에게 주아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호생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아가 잠시 돌아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길림으로 돌아갔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고 했다. 소모는 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여자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고 주아는 책을 많이 읽고 성격이 엉뚱한데 돌아왔다면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호생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주아가 현지에 간 지 1년 만에 조선족 젊은이와 결혼했다고 말했다. 이때 24호선 전차가 지나가고 가로등 불이 깜빡이면서 두 여성이 미용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소모가 그들을 보며 왜 왔는지 물었고 상대방은 뜨들썩하게 이야기하다가 말을 멈췄다. 두 사람은 바로 대매매와 란란이었다. 대매매는 가게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경계심을 드러냈고 소모가 호생을 친구라고 소개했다. 소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니 대매매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고 란란은 오후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녔는데 운이 나빴다고 답했다. 소모가 저녁밥을 먹었는지 묻자 대매매는 전혀 먹을 마음이 없었고 란란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생은 밥은 꼭 먹어야 하니 모두 가서 음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네 사람은 미용실에서 나와 골목길을 지나 유명한 음식점에 들어갔다. 호생은 작은 만두 두 그릇, 튀긴 돼지고기 스테이크 2인분, 파기름 국수 두 그릇을 주문했다. 가게 안은 사람이 비교적 적어 편했다. 대매매는 돼지고기 스테이크에 매운 간장을 뿌려 느긋하게 먹었고 란란은 비교적 급하게 식사했으며 소모와 호생은 국수를

먹었다. 거의 다 먹었을 때 대매매와 란란은 다시 자신들이 운이 나빴던 이유를 이야기했고 소모가 그 사연을 물었다. 대매매는 점심을 먹고 란란이와 함께 대광명 영화관 앞에 갔다가 뒤에 있던 경찰에게 쫓겼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붙잡혀 인민광장 경찰서에 갇혔다가 지금 풀려나왔다고 했다. 호생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다고 의아해했고 란란은 자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원래 두 사람 뒤에는 옷차림이 화려한 두 명의 건달이 계속 쫓아왔고 이 모습이 경찰에게 발각되어 경찰까지 함께 쫓아오게 되었다. 길에는 대매매와 란란, 건달 두 명, 경찰 두 명까지 모두 여섯 명이 한 줄로 걷고 쫓는 상황이 되었고 건달이 다가와 말을 걸자 이것이 증거가 되어 경찰이 즉시 네 사람을 붙잡았다. 상해에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땅에 틈이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소모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 대매매는 원래 대광명 사무실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직접 인민광장 경찰서로 이동해 갇혀 있었다고 답했다. 대매매와 란란은 경찰서에서 무사히 풀려나왔지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글을 잘 쓰지 못하는 터라 막막해했다. 결국 대매매는 호생에게 도움을 청했고 란란도 애교를 부리며 호생에게 부탁했다. 호생은 도움을 청하는 두 사람을 보고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호생은 가게 계산대에서 볼펜을 빌리고 담배 껍질을 찢어 나무 식탁에서 란란 대신 반성문을 써주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으로 정중하게 작성했고 덕분에 란란은 다음날 아무 문제 없이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공장으로 돌아온 아버는 오동 아주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눈밑이 부어있고 얼굴 색도 좋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아주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정비공 황모가 공장 본부의 명령을 받고 분공장으로 전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황모의 집은 고량교에 있었기 때문에 출근은 편해졌지만 다시 조양까지 오는 것은 거리가 너무 멀어 휴일이 아니면 오기 어렵게 되었다. 실제로 그 후 황모는 겨우 한 번만 왔을 뿐이었다. 서로 예전처럼 동료답게 지내지 못하고 마치 손님처럼 격식 있게 굽실거렸고 황모는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바로 돌아갔다. 새로 전근한 정비공이 이미 황모의 자리를 대체했다. 그 이후로 황모는 다시는 오지 않았고 아주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아주머니는 평소 집과 공장만 오가는 생활을 했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는 여성이었다. 어느 휴일 오후 아버는 아주머니가 밖에서 돌아와 얼굴이 침울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안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았다. 초가을이 되어서야 아주머니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고 아버를 볼 때도 예전처럼 밝게 웃어주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소진과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

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진은 기술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곧 졸업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부탁을 했다. 소진에게 줄 조끼를 뜨개질할 테니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아주머니는 소가죽 포장 하나를 꺼내 아버에게 건네며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때 잊지 말라고 일렀다. 아버가 포장을 뜯어보니 베이지색 가는 실로 만든 조끼였고 가슴 부분에는 두 줄의 사슬 무늬가 정교하게 뜨개질 되어 있었다. 사이즈도 딱 맞고 짜임이 고르고 예뻤다. 어느 아침 아버와 아주머니가 출근하려고 나오니 소진이 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검은색 신발에 흰 양말, 커피색 긴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아버가 전해준 베이지색 조끼를 입은 모습은 정말 깔끔하고 바른 유학생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은 발을 멈추고 소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진은 아주머니 곁을 지나며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두 사람은 소진이 뒤돌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주머니는 소진이 점점 더 예뻐진다고 감탄했다. 아버는 조끼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자신의 눈이 바로 자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작은 조끼 하나에 담긴 섬세한 마음 덕분에 아주머니와 소진의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당시 이웃들은 소진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오직 할머니만 종종 찾아왔다. 할머니는 소진 어머니의 24살 때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진 속 모습은 양복을 입고 영화 배우처럼 예뻤다고 한다. 아버의 작은 이모도 소진 어머니가 예뻤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은 뒤 아버와 아주머니는 소진의 방으로 올라갔다. 소진 아버지와 소강은 중간 교대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는 소진만 있었다. 시포실은 남북으로 길고 좁은 구조였으며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 칸에는 소진과 소강의 2층 침대가 있었고 앞쪽 칸에는 큰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으며 가구는 간단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4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오늘은 연도봉, 선인동굴 등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먼저 연도봉 이야기입니다.

0: 예로부터 벽한 땅에서 농사가 잘 되어 살기 좋은 고당으로 소문난 토성리에서 유유히 사범침에 흘러가는 압록강 물길 따라 얼마쯤 내려가면 우뚝하게 솟은 산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연두봉이라고 부르는 이 산은 비록 소문난 명산은 아니지만 여기는 실로 들어볼 만한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불악에는 소문난 적 석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석수는 조상 때부터 대하를 물러 내려온 석공 재간을 어려서부터 배워 익혀서 돌을 쫓는 재간이 뛰어났습니다. 석수는 나마다 여러 가지 정과 손망치, 그 외에 돌을 쫓는 그 공구 망치가 들어있는 연장 망태를 짊어지고 여러 불악으로 돌아다니면서 근처의 산이나 내가의 돌로 연담에 손매, 절구공, 방화공을 쏴줬을 뿐더러 여러 가지 돌비석과 불상도 재치있게 쏴주곤 하였습니다. 하여 여러 불악에서 석수를 청해다 여러 가지 돌을 쫓는 일을 시키곤 하였습니다.
1: 네, 석수가 손재간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0: 예, 그럴 때마다 석수는 마음씨가 착하다 보니 품값은 거저 주임이 준 대로 받았습니다. 사실 석수라면 돌을 쫓는 리치를 똑똑히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돌을 쫓는 것은 아무도나 맹탕 쪼아 아무렇게나 쪼아서는 안 됩니다. 돌에는 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 맷돌이나 또한 큰 연자매처럼 가로 퍼진 것은 가로 결대로 따라가면서 쪼아야 합니다. 그 외 절구공처럼 길이가 긴 것은 세로 결을 따라서 세로 쪼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석이나 도불상 같은 것은 결을 따라서 쪼아야 합니다.
1: 네, 돌의 교를 따라 쪼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0: 예, 그러던 어느 날 석수가 그 압록강변에 있는 돌바위에 앉아서 한창 돌촉에 여름이 없는데 어디서 왔는지 련노하신 스님 한 분이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미탑을 묶이는 황상화나 인자가 다름 아닌 석수인가? 늙은 스님은 레저를 갖추고 난 뒤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석수쟁이 옵시다. 허나 그렇게 이름은 나지 못했지요. 석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여부는 어떻든지 임자의 석공재관이 높다는 소문이 이로부터 귀에까지 미치었으니 일부러 이렇게 임자를 찾아온 것에 스님은 정중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웬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요? 석수님과 의아적하며 물었습니다. 이 로부는 저 산속에 절이 있다니 절에는 보살이 있는데 죄를 올리고 불공을 드려려 해도 웬일인지 전혀 령험하지 않니 그려. 하여 로브가 정을 세보니 다른 보살 모세만 령험하다니 정계가 나왔네. 그러니 임자는 저 보이는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몇 개 큰 바위돌 가운데서 멧돼가 칼처럼 생긴 바위를 까내요. 돌 보살님을 쪼아주게. 그러면 매우 고맙겠네. 늙은 스님이 이렇게 청구를 드리겠습니다.
1: 네, 석수가 스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가요?
0: 네, 석수는 스님을 보면서 한데 스님 제 솜씨로 돌보살을 쪼으면 령험할까요? 하고 의아청하며 물었습니다. 령험하지 않고 이 부근치고 임자의 석공 재관을 따를 사람이 어디에 있나? 아무튼

0: 보살돕는 석전을 부르는 대로 분분히 쓸 테니 더는 사용 말게나. 아, 늙은 스님은 석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전 그렇다면 별 수가 없군요. 헌데 스님 언제 와서 가시겠는지요. 그 말에 다 좋은 다음 왔다 가라고 소식을 전해주게. 그러면 되는 글쎄. 그럼 이 로브가 신음 놓고 절로 돌아가네. 아무쪼록 있는 재간껏 쪼아주도록 하게. 나무 아미타불. 늙은 스님은 말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부탁을 받은 석수는 저 로승은 의하여 이렇게 많고 많은 바위돌 중에서 저 산꼭대기 바위돌을 쪼아서 보살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참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 네, 석수가 스님이 주는 임무를 받았군요.
0: 네, 그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살펴보니 과연 내 대갈처럼 생긴 그 바위돌 곁에 그런 바위돌이 있었습니다. 석수는 그 바위돌 쪽에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굴려보낸 뒤 산 기슭에다 바위돌을 놓고 돌 보살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석수는 한시도 쉬지 않고 정을 부지런히 놀려가면서 돌보살을 쪼아갔습니다. 드디어 보름도 안 걸려서 석수는 깜찍한 돌보살을 인차 쪼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석수는 인편의 늙은 스님이 한테 왔다 가라는 기회를 전했습니다. 소식을 받은 늙은 스님 인차 두 종을 데리고 석수를 찾아왔습니다. 늙은 스님은 석수가 정성을 넣어서 쪼아 만든 그 돌보살을 사차치 살펴보고 만져봤습니다. 이인자의 석공삼신 과연 뛰어났고 그래요. 고맙네. 고마워. 그 말에 스님께서 저를 너무 쳐올리지 마시오. 석수가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작전을 치르고 난 늙은 스님을 데리고 온 젊은 중과 함께 돌보살을 들고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늙은 스님이 모신 돌보살 과잉은 영험하다는 소문이 사체에 퍼져갔습니다. 점을 치거나 복을 주는 사람들이 나마다 이 절에 찾아 돌보살한테 불공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늙은 스님은 불공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점을 쳐준 삭돈을 별로 받지 않았으며 구차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서는 아무런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여 재난이 들이 닥치거나 병이 떠돌대거나 할 때마다 이 부분이 백성들이 늘 이 절에 찾아와서 돌보살한테 죄를 얼려 빌곤 했는데 돌보살은 그때마다 그들의 재난을 면케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1: 네, 주지 스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받지 않네요.
0: 예, 그런데 몇 해가 지난 뒤 이미 100세가 넘은 주지가 세상을 떠서 그 절에는 다른 중이 주지로 왔습니다. 젊은 주지는 늙은 주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꼭꼭 동전이나 쌀을 받아내야 되니 나중에는 빈손으로 절에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절에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하여 이 절에는 늙은 주지가 있을 때보다 찾아드는 사람이 자연히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수도 사정이 있어서 불공들이러 이 절에 찾아왔습니다. 동전을 얼마나 가지고 왔는가? 주지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동전 10푼을 가져왔지요. 이것으로 불공 드리면 안 되나요? 석수는 공손히 물었습니다. 뭐? 동전 10푼이라고 안 돼. 더 가지고 와서 불공 드려. 주지는 통방울 눈을 불아렸습니다. 주지님, 제가 그럴 줄 모르고 찾아왔으니 이거 더 가져다 드리지요. 왔던 그림에 어떻게 그저 돌아가겠어요? 석수가 사정을 했습니다. 뭐 이루에 가져온다며? 안 돼. 썩 물러가라. 주지는 석수를 마구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석수는 부득불 헛걸음 한심치고 뒤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그 주지가 석수를 모르는 거죠.
0: 네, 주지는 날 따라 돈과 재물밖에 모를 뿐더러 예쁜 여자가 찾아가면 가지고 놀아보다는 나쁜 심보를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지어 주지는 돌보살이 령음을 이용하여 영문을 모르는 여자들을 얼리어 수요까지 채우는 세상 나쁜 짓까지 하였습니다. 이 절이 나쁘다는 소문이 날 따라 사체의 바다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석수가 자리에 누운데 갑자기 구천에 간 늙은 주지가 새하얀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스님께서 웬 욕으로 이렇게 소인을 찾아왔는지요? 석공은 의아하여 물었습니다. 내가 구천에 이미 갔지만 임자가 쪼아 만든 돌보살이 링엄한 것을 이용하여 사람들 해친 젊은 주지놈이 못된 행세를 낱낱이 들었는데 임자는 내일 그날 내가 말하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으로 내 대가리 같은 바위돌다 구멍을 뚫어놓게. 그러면 임자가 쪼아 만든 그 돌보살이 령음하지 못할 거네. 그래야 저리 젊은 주인놈이 더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네. 임자는 꼭 내 부탁을 잊지 말고 행하게나. 자, 그럼 나는 가네. 말 마친 늙은 주지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스님, 스님, 성수가 이렇게 부르면서 정신을

0: 가지고 보니 일장 꿈이었습니다. 그 고향 주진홍이 세상 나쁜 짓을 어머나 했으면 저승에가 노스님까지 찾아왔을까. 이튿날 일찍 일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석순 도보사를 만드는 바위를 가던 산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1: 네. 석수가 꿈에 로스님을 만났군요.
0: 예. 석수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살펴보니 매대가리처럼 생긴 바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에이 망할 놈. 석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큼직한 정을 잡고 망치로 내리치고 매대가리 바위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 하는 석수는 그 온몸이 단볼창이 되었지만 전혀 맥이 드는 줄은 몰랐습니다. 석수는 바위의 구멍 내안으로 한낮을 지나도록 정으로 돌을 쪼았는데 갑자기 꽈르릉 하는 소리가 나면서 대가리가 끝끝내 구멍이 펑 하고 뚫렸습니다. 뒤이어 구멍으로 검은 연기가 마구 피어 올라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검은 연기는 끊지 않고 연거푸 47749일간 나단이 끝내 멎었습니다. 연기가 더는 나지 않자 절에 있던 돌보살이 쾅 하는 소리를 내더니 산산이 박산났습니다. 이에 바빠맞은 절이중과 주지는 박산난 돌보살 조각을 조어 맞춰 놓았지만 아무런 쓸모도 없었습니다.
1: 네, 령음하던 돌보살이 쓸모가 없게 됐으니 절도 황폐해지겠는데요.
0: 예, 따라서 이 절에는 불공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져 매우 황폐해졌습니다. 주지조차 소리 없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나머지 중들도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원래 석수가 까는 바위돌은 매처럼 생겼습니다. 늙은 주지는 산수풍토와 산세까지 볼 줄 아는지라 이 바위돌을 까내어 만든 돌보살을 명음하다는 것을 보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늙은 주지가 세상을 뜨자 후에 온 주지가 고약한 심보를 품고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을리어 재물을 노력질하기에 저승에 간 늙은 주지가 석수대로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 연기가 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산봉우리를 일컬어 연두봉이라 하면 바로 바위에서 연기가 솟아난 것으로 하여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경치가 수려하고 보배로 불리우는 데다가 인상까지 많이 자라난 소문난 로령산 기슭연이 깊고도 기이하여 사람들이 인기를 무척 끌어당기는 신비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 동굴을 선인동굴이라고 부르는데 선인동굴을 두고 또한 기맛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압록강나니 수림 속에서 도설이 남달리 고명한 하여 소문난 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도 좋아할 수가 없는 일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선인을 찾아가 도와달라면 그는 두 말 없이 그 동네에 가서 그 어떤 일이나 좋아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이 누구네 집 사람이 병이나 청하면 선인은 인차 찾아가서 일전 한 푼 받지 않고 병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선인은 고명한 도술로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구해 주었습니다.
1: 네, 선인은 이름 그대로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군요.
0: 네, 그리하여 링근 동네 사람들은 선인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선인에게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적선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적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인은 부지런히 민간들 속에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줬고 또한 두 제자한테 도서를 배워주고 무예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적각과 적선은 게으름 없이 선인이 가르침을 받으며 도서와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런데 선인이 느끼건대 두 제자들 사이는 날따라 달라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적선은 선인이 배워준 것을 익히노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가 맡은 일을 끝낸 뒤 무예를 익혀갔지만 적각은 적선과 달리 선인이 앞에서만 부지런히 노력하는 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각과 적선 사이는 누가 선인한테 더 잘 보이느냐 하며 질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 네, 두 제자가 질투를 하면 난처한 사람이 스승이죠.
0: 네, 질투를 없애버리고서 선인은 어느 날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인자들은 내일 제각기 해체해서 심산속으로 들어가라. 심산속에서 3년 동안 무예와 도를 잘 익히며 나한테 찾아오이나. 그 말에 선임, 우리들은 선임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무예와 도를 닦으면 안 됩니까? 적각이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임 곁을 떠나면 누가 선임을 도와드리겠습니까? 적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인자 네들이 그 심정 내가 진작 알고 있네만 나는 그무 도술과 무예가 뛰어난 제자를 큰 제자로 받아들일 테니 저마다 마음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게나. 선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인이 한 번 한 말을 두 번 더 외우지 않는 성미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는 두 제자는 구태여 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1: 네, 선인이 왜서 제자들을 산속으로 보냈을까요?
0: 네, 도사가 두 제자를 산속으로 보내는 데는 그로서의 타산이 있었습니다. 한 것은 도사의 스님이 림동수에 그한테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인자는 나처럼 제자를 하나만 두게 제자가 둘 이상이면 무예와 도술을 다 익힌 뒤 두 제자 사이에는 필연코 서로 질투하여 기시하는 법이네. 그러니 사람 댐댕이를 잘 지내본 뒤 꼭 제자 하나만 잘 두게. 그래야 이로부터 구천에 가서 시름을 놓겠네. 그 말에 선인은 스님이 그

0: 부탁을 꼭 명기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가십시오. 도사는 스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적각과 적선 두 제자 중 어느 제자 하나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도사로서는 아직도 미결이므로 이 방법으로 두 제자의 사람 됨됨을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1: 네, 그런 원인으로 두 제자를 산속에 보냈던 거군요.
0: 네, 깊은 산속에 홀로 들어간 적각은 매일 글도 읽고 도서가 무예를 읽혔습니다. 근데 그는 산속에서 고생스럽게 보내고 나니 더는 이 심산속에서 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고생살이를 언제 가야 끝을 보겠는가.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적각은 도사의 제자 노력하면서 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3년 10달이란 세월이 거의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적각은 도사를 찾아오다가 심산속에서 매일 하루같이 도서를 닫고 무예를 기하는 적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그동안 잘 있었나? 생각 밖으로 우린 여기서 만났구려. 적각은 적선을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오가 여기까지 찾아왔구려. 그동안 잘 있었겠지? 나도 잘 있었네. 마침 스님을 찾아가려는 중일세 적선은 웃는 낯으로 아오 아오 적선을 맞아주었습니다. 도사의 본부대로 산속에 들어온 후 굳은 날 개인 날 따로 없이 농사일을 하고 난 뒤에 꼭꼭 도서가 무예를 익히면서 글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 네. 그 사이 적각이는 허송 세월을 보내지만 적선이는 부지런히 살아왔군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적선 하루 일을 끝낸 뒤라 매우 피곤하게 잠자리에서 인차 잠을 들었습니다. 한데 웬 백발이 나타나 씨앗을 몇 줌 주었습니다. 내가 지켜보며 임자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구려. 이 몇 줌의 씨앗을 심겠냐. 그러면 가을에 가서는 수없이 많은 꽃씨를 거두어 드릴 거네. 이는 다름 아닌 인삼씨라네. 그러니 인자는 인삼씨를 온 산야에 뿌리게나. 그 말에 아 이것이 귀중한 인삼씨구만요. 제가 꼭 로이님의 부탁대로 하겠습니다. 적선이가 잠을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줌이 씨앗이 머리맡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적선은 로이님의 부탁대로 인삼씨를 심었습니다. 3년이 되니 인삼씨를 많이 거두었던 것입니다. 적선은 그 큼직한 인삼을 보면서 이것을 스님한테 드려야지 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보기 드문 인삼인데 적각은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적각은 적선이 큼직한 인삼을 어디다 두는가를 또 눈바가 살펴보았습니다.
1: 네, 적각이 적선의 인삼에 눈독을 들이는군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적선과 적각은 무예를 익히며 서로 비교해보았습니다. 처음 적선은 적각한테 많이 양보했지만 적각이 뭉칠쓰기나 칼쓰기는 자기 상대가 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한번 비교해보고 두번 비교해보고 몇 번 비교해봤지만 범마다 한 가지였습니다. 아우의 무연 별로 진전이 없구려. 적선이가 말했습니다. 글쎄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힘들여서 무연을 닦았지만 그저 이 수준이라오. 적각은 매우 난감한 기색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적선이 깊은 잠에 골아빠진 뒤에 적각은 몰래 산속으로 떠났습니다. 적선이 잠을 깨니 적각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원래 적선은 몰래 자는 척하면서 적각을 경계했는데 방금 깜짝 잠든 사이에 적각이 인삼과 인삼씨를 가지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이놈이 인제는 도둑놈이 되었구나. 조차가 인삼과 인삼씨를 되찾아야지. 부운이 치밀어 오른 적선은 어깨에 활을 메고 손에다 칼을 두고 적각이 뒤를 쫓아갔습니다.
1: 네, 적선이가 적각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0: 네, 한나절 쫓아가서 겨우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이 양심 없는 놈아, 그 섞어라. 적선은 풍자에 소리쳤습니다. 네 놈이 더 살렸으면 내 뒤를 쫓아가지 말아라. 나는 자유로운 놈으로 아무데 가서 살 테다. 적각은 달아나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관계치 않는다. 허나 인삼과 인삼씨를 나한테 돌려라. 이전에 정본을 봐서라도 너와 원수를 지고 싶지 않다. 적선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자고로부터 귀중한 보물은 손에 넣는 자가 임자란 말이 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이상 어찌 네 놈의 단때 다 순순히 내놓을 수 있단 말이야. 적각은 제가 코를 세웠습니다. 도사 곁을 떠난 적각은 무예를 익히네 만에 한억하고는 늘 민간에 다니면서 르락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참, 네 놈의 진면모는 오늘에야 백일하에 드러났구나. 근데 남이 물건을 제 것이라고 코를 세우지 말고 물건 임자한테 돌려줘야 한다. 너무나 뻑이면 재미없는 줄 알아라. 적선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보물을 순순히 나한테 내놓자니 매우 아깝다. 내 손에 칼과 물어봐라. 닥쳐라. 그냥 뻔뻔스럽게 놀려고 그래? 내...

0: 내 것을 되어 돌려주겠나 못 주겠나 적선은 부문이 굴뚝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 줄 테다. 그래 네가 감히 어쩔 테냐. 적각은 손에 든 칼을 휘두르면서 딱 뛰었습니다.
1: 네, 두 사람이 원수로 되었겠네요.
0: 예, 적선이 생각에는 인삼과 인삼심만 돌려주면 인선이 정분을 봐서라도 가만히 있자고 했는데 그와는 전혀 달리 판가리 싸움을 하지 않고선 좋아질 수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내 놈이 과약한 심보를 고쳐주마. 적선도 칼을 들고 적각과 싸웠습니다. 헌데 일상시 무예를 빌 땐 적각에서 빈 구석이 많았는데 정작 죽고 사는 싸움판이라 적각이 발악을 하니 적선도 용변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들 둘은 평지에서 싸우고 산꼭대기에서 싸웠고 하늘에서 날아올라서도 싸웠지만 승부가 종신 나지 않았습니다. 적선 이놈아, 나는 네가 스님이 제자로 될 수 있다는 걸 보아낸 지 오래다. 네가 스님이 제자로 되면 내가 없어져야 하는 법이다. 또한 내가 스님이 제자로 되면 네 놈이 없어져야 한다. 나는 네 놈을 없애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의로다. 적각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적선과 그 적각은 연속 며칠간 싸웠습니다.
1: 네, 며칠 동안 싸우면서도 승부를 못 가렸군요.
0: 예, 이들 둘은 모두 기진맥진하였지만 누구도 대방한테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세찬 바람이 마구 불어쳐대며 흙과 모래를 마구 날리며 해를 가리웠습니다. 적선과 적각은 서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화살 한 대가 날아와서 적각이 등에 띄고 있던 보자기를 맞췄습니다. 그러자 보자기 안에 있던 인삼과 인삼씨가 해쳐져서 온 사방이 마구 날려갔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수림과 벌판에도 바람 따라 인삼씨가 날려가 떨어졌습니다. 너 이놈 적각아, 이로부터 네가 사람 되면 어떠냐 또 지내보자고 일부러 산속으로 수도를 하라고 보낸 거다. 근데 너는 하라는 수도는 하지 않고 민간에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내색을 탐내서 뿐더러 도둑질하고 지어 빼앗는 그런 고약한 짓까지 하니 이로부는 너는 네 놈을 제자로 두지 않을 테다. 그러니까 방금 손 화살로 네 놈과의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인 즉 어서 썩 내 앞에서 사라지거라. 어느새 도사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1: 네, 끝내 도사가 나타났네요.
0: 예. 적선과 적각이 여기에서 판가리 싸움을 벌린 것을 알게 된 도사는 인차 찾아와 모든 장면을 구경하였던 것입니다. 허나 적선과 적각은 선인이 여기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선인 그건 무고했습니까? 제자 적선이 례를 올립니다. 무사하고 말고 임자는 그간 많은 고생을 겪었네. 그려 도사는 적선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스님한테 된 꾸지람을 받은 적각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일업은 정식으로 임자를 제자로 받아들이니 그 말에 스님, 제자 적선은 스님한테 례를 올립니다. 제자의 절을 받아주십시오. 말을 마친 적선은 도사한테 굽석 절을 올렸습니다. 자, 저 산속에 살기 좋은 동굴이 있니 이제는 함께 살면서 민간에 닥치는 재난을 막아주도록 하시. 말을 마친 도사는 적선이 손을 잡고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1: 네, 도사가 적선이를 유일한 제자로 받아들였군요.
0: 예, 그때로부터 도사와 그의 제자 적선이 이 깊숙한 동굴에서 살면서 돌을 닦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도사가 세상을 뜬 후 적선 홀로 이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적선을 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때 인삼씨가 바람에 날려 떨어진 까닭에 장백산 줄기를 따라 인삼이 많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대 사람들은 적선이 살던 동굴을 선인 동굴이라고 친절히 부르면서 선인이 너그런 덕을 널리 전하였다고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짧은 이야기 하나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이번엔 다정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한 곳에 신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너무도 가난하여 하루 세 끼 죽은 고사하고 굶기가 일쑤였으니 마을에서는 신발네 집을 가리켜 산순구식이라고, 즉 30날 동안에 아홉 끼밖에 먹지 못한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대여세나 밥 구경 못하고 굶어 지내면서 어느 날 보다 못해서 이웃집에서 한 사람목 정도의 보리밥을 담아 보내왔습니다. 신발의 아내는 보리밥을 보다 남편과 나누어서 먹어보기에 작은 양이라 그대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신발은 등에 가 붙는 배를 땅바닥에 붙이고 맥없이 누워있었습니다.
0: 네, 밥이 적어서 두 사람이 먹기에는 어림도 없었겠네요.
1: 예, 그러다가 신발은 눈앞에 나타난 밥을 보다 두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거요? 아내는 그 말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보내왔어요. 이웃집에서? 네, 어서 일어나시오. 신발은 무척 배가 고팠던 채로 벌떡 일어나 밥상에 나앉았습니다. 한 그릇이 되나마나 한 보리밥과 맹물 한 사발, 소금 담은 작은 종지, 그는 선뜻 수저에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밥그릇이 하나인 것을 보면 아내의 몫은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지간에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신발이 속마음을 들여다본 아내는 남편이 손에 수저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제 걱정은 말고요. 마침내 신발은 수저를 받아뜯더니 아무래도 개면적은 듯 하고는 소리 내고는 보리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0: 네, 신발이가 혼자 밥을 먹었군요.
1: 네, 얼마나 맛있게 그리고 정신없이 먹는지 그 옆에 앉은 아내의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연방났습니다. 그러나 신발은 듣지 못한 듯 눈 깜짝할 사이에 보리밥을 말끔히 먹어치고는 입귀를 슬슬 만지었습니다. 아내는 문득 남편에게 야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같이 먹자는 소리 한마디 없이 내가 여태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이지하고 살아왔단 말인가? 아내는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겨왔던 남편이 장마당에서 지나치다 만난 생명부지 사람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아내는 분한 나머지 돌아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신발은 심평좋게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좀 참아줘. 아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대체 뭘 참으란 걸까? 신발은 아내에게 미안한 듯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0: 네, 신발이 어디로 갔는가요?
1: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은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여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안 됐어. 이걸로 빨리 밥을 짓소.

0: 신발은 잔등에 지고 있던 자루를 아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웬일인가 해서 자루를 헤쳐보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대가 되는 보리쌀이 들어있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도 남한테 손 한번 내밀 줄 모르는 고지식한 남편한테 이걸 어디서 얻어왔어요? 기쁨보다도 걱정이 더 앞선 아내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는 남편을 불안한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일전에 왔던 칠성이란 친구가 보낸 거요. 그러면 그는 빨리 밥을 지어 고마운 이웃에서 능력이 보내주려고 말했습니다.
1: 네, 밥을 보내온 이웃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죠.
0: 예, 얼마 후 그들 부부는 밥상을 놓고 사이좋게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눈곱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배고픔보다도 당신이 그 고약한 심보가 속에서 내려가지 않아서 울었어요. 그 말에 신발은 껄껄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옆에서 간 사이에 칠성이한테 연락이 왔었대서. 근데 그것까지 가려는 맥이 있어야지. 그래 내 미혹한 척하고 다 묵어치고 말았지. 그 말을 듣고 난 아내는 남편의 깊은 속마음을 모르고 버려통에 서 있던 자신이 쑥스러워서 얼굴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34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산천 아니겠습니까?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 우로 펼쳐진 드넓은 하늘 말입니다. 김종덕 작사, 문종덕 작곡의 렴손 가수가 부른 연변 산천 저울 시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고장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산천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던 아버지의 미소를 노래한 가요 한 수 이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을 자식들은 다 알고 있겠죠? 강옥설 작사, 오영란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미소를 들으시며 각자 가슴속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님 얼굴에 하나둘 생긴 주름살을 보노라면 미안하고 가슴 아픈 게 바로 자식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 쏟아내신 정성과 사랑의 흔적입니다. 문춘산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어머님의 주름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며 김정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김천 가수가 부른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증

0: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11시 10분까지 중국 연결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어 요소 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 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어 요소 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퀄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씨의 MP와 더불어 세신리로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요즘 특선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천희 박사 씨의 MP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첫째, 큰 우대 활동이죠. 두 번째 우대 활동은 1,500원을 총값에서 뺐습니다. 현금권 1,500원을 드리게 되었다.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내이자 손식의 치료이기, 이걸 심장과 뇌혈관을 포함해서 모든 혈관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수한 내이자 손목시계, 이것도 한 건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세 가지 우대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1호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2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지금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서 좋은 재료를 많이 추가했습니다. 우대 활동은 첫째 12각에 12각, 두 번째 우대 활동은 1,500원 현금권, 그러니까 총값에서 1,500원 뺐습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 세 가지 우대 활동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고,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15가게 15가게 드리고, 두 번째는 1,500원을 빼주고, 세 번째는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 혈관 혈액을 관리하는 좋은 치료이기까지 해서 세 가지 우대 활동이 이번에 진행되어 있으니까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특히 여기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 이 제품 자체는 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는 거의 뭐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이 제품을 손목에다 하루에 두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딱 끼게 되며, 기본으로서 본 제품을 쓰시면서 이것까지 쓰게 되며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심장과 뇌혈관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속합니다. 이 제품은 딱 그 손목시계 레이저 치료이기를 손목에 끼게 되면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다니게 되어 있으니까 로폐물이 쫙쫙 빠져나가고 결국 새로운 영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달이 잘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까지 이번에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새로운 건강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로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이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천이 박사 먹는 환자인데, 예. 이건 한 1년 반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예, 예, 어렵다.
1: 아, 1년 반 쓰시면 꽤나 긴 시간 쓰셨네요.
2: 예, 예 길지요, 예. 예.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제, 예, 이리 다른 사람보다 이 신경이가 대단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1: 아, 너무 민감한 신경이다. 그렇죠.
2: 예, 예. 대단히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누구 좀만 말해도, 예, 이렇게 자꾸 요 스트레스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예. 때문에 계속 가슴이 더부룩하고, 예, 소화도 안 되고, 밥도 마셨고, 예. 그리고 이 힘도 자꾸 맥이 없고, 예. 그 다음 심장이라며 계속, 예, 젊었을 때부터 심장이 나빠가지고, 심장약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제.
1: 예.
2: 예, 그리고 심요리도 예, 계속 낮았단 말입니다. 심요리도 그래서 한 54, 그래도 여사월로, 예, 그러니까 자꾸 맥이 없지라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래서 뭐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무슨 맥이 난단 뺀디도 해보고, 무슨 자관 뭐 청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로 영시 이렇게 해봤는데, 효과를 못 보다가서 내 이 천희 박사란 거 이거 내 한 그 전에 한 개가 15년 그 자오 됩니다. 그 전에 한 한국의 어느 한 선생님에서 이런 얘기 들었단 말입니다.
1: 예, 예.
2: 미국의 약인데요.
1: 예.
2: 이거 자관 나를 써보고 나를 약장사를 해라며 막 이리 시기더라 말입니다.
1: 예.
2: 아, 그 약장사는 아니고 근데 내 먹어봤는데 그때 그거 이 한 봉지 그때는 조금 게도 나이 어리니까 이 한 봉지 탕 먹은 게 완전 진짜 맥이 막 나더라 말입니다. 이.
1: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예. 자체가 한 봉지를 풀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이런 힘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2: 예, 예 역시 힘이 나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게 진짜 좋기는 좋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거 그거 내 먹고 그거 말았는데 그래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거 있는 거 먹고. 근데 우연하게 이 전희 박사 떡 이래 내 방송을 들어본 게 별로 그 약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땐 처음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 턱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예, 그 약처럼 한 봉지 턱 먹어보고
1: 맥이 나죠.
2: 예, 예, 맥이 막 나더라 말입니다.
1: 맥이 나고 예, 정신이 그 나고 예, 예, 모든 예, 에너지 그 온천이 새롭게 솟아나게 되죠.
2: 예, 그 약이니까 이게 거의게도
1: 비슷하게 울린다 그런 감 느꼈죠.
2: 예, 그 예. 생각이 탁 들더라 말입니다. 내가 주문 잘했구나 해서 예, 이래 그냥 그거 이렇게 주문해서 먹었는데 진짜 예, 맥도 나고 이게
1: 심장관이 혈관이 어떠세요?
2: 예, 예. 심장에도 좋아지고 이 내 혈관 기응력도 없고 이라든 게 이게 다 좋아지고 이 수선 심혈이 이렇게 올라간다 말입니다. 이게 심혈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맥이 나겠죠.
1: 심혈은 원래 얼마 됐습니까? 이거 드시기 전에는
2: 심혈이 54거든 요상으로
1: 60 못 벗어지고
2: 60 예, 예. 못 벗어지고 근데 지금 이거 먹으면서 지금 64, 6 그래도 이 자울로 계속 되니까 맥이 없는 줄 모르겠단 말입니다.
1: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예, 예.
2: 예, 예 자관 드리고, 예, 이 밥도 맛있고, 예, 주점 밥이 영 맛있습니다. 뭐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1: 아, 이전에 식사하기 힘들었겠네요.
2: 예, 예. 밥도 맛이도 없고, 예,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더불어 가고 그랬던 게, 예, 이거 먹은 다음부터, 예, 그 가슴이 더불어 증상도 없어지고, 밥이 영 맛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맥이 나겠죠. 예.
1: 그렇죠.
2: 유리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맥이 나겠죠. 예.
1: 그렇죠.
2: 예, 예. 자원 이약 영 좋습니다. 내 전번에 이래 주문해서 이래 배달 받았는데 그 홍광 그
1: 치료기
2: 예,
1: 예. 예. 그거 받았습니까?
2: 그거 예. 받았는데 그게 또 대단히 좋습니다.
1: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거 예, 엉덩이에다 딱 깔고 코드만 딱 캐고 어디 부분에 예, 예. 불편한 데도 딱 비추게 되면 금방 예. 금방 예. 사라집니다. 문제.
2: 선생님 근데 그 이 문의 하고 싶은 거니 그거 건강 기계들의 맨살에다 하면 좋습니까? 옷 얇은 거 입고 하면 더 좋습니까?
1: 아 그거 할 때게 되면 맨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2: 맨살에
1: 하는 게 좋습니다.
2: 내 생각이 맞고 나게 합성하게 안으라고.
1: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아 이거 받으셨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력이가 너무 그게 긴장해서 얻기 힘든 그런 이력이기입니다.
2: 예, 예, 자관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
1: 예, 그렇죠.
2: 예, 선생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예, 저는 이야기를 계속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제 들어보니까 예. 확실하게 여사분 이거 견제해서, 앞으로 그 주약의 건강 챙기는 데 있어서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2: 예, 선생님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맹감 우리 오빠가 이 천이 박사를 복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감이 예, 노크 위원회가 배운 게 노크 왔답니다.
1: 예.
3: 그리고 맹감이 이 그런 머리 자꾸 어지럽고 자꾸 머리 아파한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이 가슴이 아, 자꾸 막 이렇게 아파서 두드린다 막. 네, 이러니까 이 약을 쓰기 전에
1: 심장과 뇌혈관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습니다.
3: 네, 예. 그래서 이거 가슴이 답답하고 막 두드리고 이랬까 아스타니 약을 썼습니다 우리 오빠들.
1: 그렇겠죠.
3: 그런데 예. 선생님이 이 그런 강의를 듣는 다음에 이 천이 박사 좋게 돼서 이거 어서는 한 반년 썼습니다 우리.
1: 예.
3: 네, 근데 지금 어찌가 뭐 막 어지럼증이 나서 막 그런 쓰러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예. 어지럼증이 아예 나고 예.
1: 예.
3: 확실히 잠 잘 자고 머리 덜 아프다 지금까.
1: 예,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한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길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1년 반 썼다지 않습니까? 그보다 2배, 3배로 쓸 수 있습니다. 안전한 네. 제품이니까. 예. 오티시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예.
3: 예. 오빠가 어찌도 좋아한지, 이 그런 맹감 천이 박사를 이번에 뭐, 이 그런 또 발에 끼는 시계도 얼을까?
1: 예.
2: 아니 그게 뭐입니까? 그것도 준다.
1: 레이저 치료기, 예. 손목 예. 레이저 치료기, 예.
2: 예, 그거 손목시계. 이 활동에서 예. 또 그런 거 약도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오빠분이 예. 전희 박사를 선택한 게 너무 준악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예. 뇌혈관에 있어서는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치료 놓고 쓰시면 예. 됩니다. 예.
2: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하고 싶은 건 내 지금 어제 병원에 가 배운 게 백내장에 왔답니다.
1: 예.
2: 수술해랍니다. 예. 수술하지 않고 지금 선생님이 이
1: 맹서방
2: 눈약을 이렇게 복용하면 어떻게 하는가 자문하고 싶습니다.
1: 지금 예세가 어떻게
2: 예,
1: 계세요?
2: 방송 들은 게 모두 대단히 좋다고.
1: 예, 예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2: 한 70이 넘습니다.
1: 70이 됐습니까? 그러면 예. 이 명서방이 제품 자체 전 사회적으로 이 눈병 치료 약품에 대해서는 공인합니다. 이건 주약의 그 간과 담낭을 그냥 간단 습류를 쳐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게 이게 보통 눈병을 치료해주는 주약 독액인데 여기에서는 주약에 또 이걸 포함해서 주약의 상처열, 상처열이라면 심장과 폐열을 제거해주면서 눈을 치료해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무엇 때문에 사회적으로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는 눈병 치료 약품에 속하는가 하면 상처유혈을 쳐주고 간단습유혈을 쳐주는 여기에 특수한 성분 잔투이라든지 찔레라든지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눈의 정상 대사가 단기가 들어가서 눈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는가 하면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독행이 잘 맞습니다. 특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맞겠습니다.
2: 예. 확실히 구매 받겠습니다. 영 좋습니다. 이야기.
1: 그렇죠. 이분의 우대형 정책이 또 특수합니다.
2: 예. 수고했습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명서방약 얻은에 한 반년 졌습니다.
1: 네.
4: 예. 아, 이러고 눈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 원래는 이게 녹내장을 인해서 얻은에 한 7년이 됩니다. 이거.
1: 아, 그래요.
4: 아,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녹내장은 쉽게 설명하는 몇 가지 안과 질병 가운데 주요한 한 가지 질병에 속합니다.
4: 예, 그래서 원래는 수술할 거 아이하고 내 가장 보수적으로 이렇게 약을 치료 몇 년 동안 치료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 그러니까 그 이마에 보동했는데 이번에는 이 맹서방 눈약 쓰면서 예, 크기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래요? 예예.
4: 예. 예, 안압은 완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안압이 공제된다는 게 이게 보통 약으로서 잘 해결되지 않는데 이 제품 자체가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4: 예, 예. 그리고 눈이라는 게, 예, 가장 부염에, 그러니까 눈알, 이게, 잠깐만, 시력이 다 떨어지면, 잘 아이디어 든 게, 내 지금 이 약 쓴 다음에, 예, 시력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좀 이게
1: 아, 시력이 지금 상태를 보증하는 게 큰 치료인데, 올라까지 갔다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4: 예, 이건 진짜 나도 생각 바뀝니다, 이게.
1: 예.
4: 이렇게 올라갈래 생각보다, 안압만 공제 달래도 좋다고.
1: 아, 그렇죠.
4: 예, 이 올라가 얼마나 지금 좋은지 내 기분도 많이 좋습니다 이런 바람에 지금.
1: 아 그렇죠.
4: 예, 이럴까나 예, 눈도 지금 크게 연해서 아픈 것도 없고 눈곱이도 덜 나고 예, 까다른 증세도 없어지고 지금 마구 이 약사가 영 편안한다 지금 하고 많이 연다더만.
1: 그렇죠.
4: 그래, 예, 선생님께서 내 이 좋은 약이를 만났을 때 예, 어제는 내 이 약사 꾸준히 가장 오래 쓰려고 오늘 저의 특수한 또 활동이 지금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선생님.
1: 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상처열을 쳐주고 간단습열을 쳐주고 이렇게 간에 좋고 배에 좋고 심장에 좋고 이런 차원에서 눈병 치료해주는 제품이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니까 5017766에 전화 나으세요.
4: 예,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전이박사를 치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중풍 후유증으로 어림쥐나고 혈압도 돌이 받아야 되고 예, 항상 그저 그래서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그래서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망증이 심해서 예, 정말 빙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 못 먹을 때도 욕만했습니다. 오래된 차에 이거 이 며칠을 전이박사를 며칠 안 먹었는데 인사 그런 저 어니까 어림쥐 나든지 그거 말 가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손발이 그렇게 말 아이 듣든지 그것도 감각이 오고 그리고 그런 저 어니까 그만 수심하던 게 그것도 지금 생각이 달아지고 있습니다. 그 네.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5: 그리고 거기다가 소변까지 지내 그저 잦아서 예, 실수할 때도 욕만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 세신이를 한 대 쓰니까 둘이 대합 잘 돼 그런지 어째 그런지 좋아 그런지 인사 그저 좋아가지고 예, 사람 몸이 부드러지고 그랬습니다.
1: 그렇죠.
5: 그리고 예, 정신하고 맥이 나고 몸이 헷갈려진다.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맥이 없던 게 그래놓거나 예, 두 가지를 다 대답을 받아 장기적으로 쓰다 그랬는데.
1: 예, 501-7766에 전화하셔. 이번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그래 좋을 때 배달받자 그랬는데.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내 동생이 이거 전이박사하고 세신이를 지금 같이 씁니다.
1: 예.
6: 정말 아주, 정말 예, 이 중풍 환자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입니다.
1: 예.
6: 두 가지 이야기가. 배합이 딱 맞습니다. 아, 저 이게 세신, 좀 뭔가 전이박사를 쓰니까 예, 이게 신경과 신경 전달이 잘 돼서 그런지, 예. 아, 이전에는 뭐 자꾸만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런 게 기억력이 좀 돌아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예, 뭡니까. 그래서 허리 뭐나, 저기 뭐라 그 손이 떨려가지고서
1: 수전증 예.
6: 예, 밥 먹던 게 손이 그래도 평상시에 종이장 들어도 벌써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닌다
1: 뭐.
6: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전에 박사 쓰니까 예, 이게 지금 손이 떨리는 증상이 지금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1: 예.
6: 예. 그리고 이 날씨 좋을까 예, 지금 병원도 안 간다. 저절로 집행이로 이 돼지고서를 침대에서 내려서 바깥에 나가서 한 20분, 30분씩 이렇게 앉아있다가 조금씩 걸어서 이제 들어옵니다.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1: 그게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전희 박사가 너무 수요되는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정상에 가깝게끔 회복을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어느 사람에 따라서 부동할 뿐이지 아주 해결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6: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뭡니까 그 세신이로 갈 수 있으니까 더욱 좋습니다. 항상 그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든지 이게 지금 다리 막 시리 들고 활동 못해 그런지 그냥 다리 시리 들었습니다. 괜히 지금 세신이로 쓰고서 허리 다리가 아픈 게 많이 났고 무릎이도 잘 아픈 게 그것도 많이 두세지고 이게 피가 또 잘 통하고 이러니까 혈압도 온정되고 혈압이 이전에 막 40ml씩 그 뭐니까 그거 막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 무슨 약인가 그거 안 잊어버려. 그래 그 약에 지금 40ml씩 먹던 약이가 지금 15성 이렇게 먹고 그러면 알루지피 5성 열어 먹고 이렇게 해결된단 말입니다.
1: 예.
6: 이제만 많이 줄여 먹습니다.
1: 예.
6: 예, 그래서 예, 정말 안전하용 좋아합니다. 게임 뭐 활동 이렇게 좋고 이러니까 예, 지금 배달 받아서 선생님께 전화 올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 천이 박사 세신이로는 배합도 잘 맞고 쓰게 다음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니까 501-7766에 잘 전화 넣기 바랍니다.
6: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수월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는 세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7: 예. 허리가 시큰시큰 아프고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통때나고 맥이 없어서 소변 검사를 하니까 담백이 나갑니다. 담백이 한해 나갑니다.
1: 예, 그래요? 예예. 예. 담백이 나가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예.
7: 예, 그래서 예, 약간의 약을 먹다가 예,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인증 이거 싸서 예, 며칠 후부터 예, 소변이 파스가 적고 저리고 통때가 예, 없어지고 예, 맥이 나는 게 알겠습니다.
1: 그럼요.
7: 지금은 예, 예, 점점 효과 있어서 어떤 몇 달 쓰니까 예, 소변이 더 품이 나가지 않으니까 예, 아무래도 예, 담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7: 예.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용, 다 본 것도 한 가지입니다.
1: 예, 소비 저리거나 예. 그런 증상이 원래는 있었지요, 좀.
7: 있었습니다.
1: 담백이 나갈
7: 때. 있었습니다.
1: 예, 근데 예. 지금은 어떠세요? 그런 증상이 예. 있어요, 없어요?
7: 아, 지금은 없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세신이로가 그런 점을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7: 예.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냥 식사 후에는 소화제를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소화가 잘 돼서 아무래도 다 잘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7: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황황하고 숨이 차고 이래 뭐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고 가슴도 편안합니다.
1: 예.
7: 예. 그리고 마른 기침 좀 옛날부터 조금 만성 기관지염이 있긴 있었는데 마른 기침하고 가래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약이 들어갔는지 없습니다.
1: 예.
7: 효과도
1: 하우깨똥을 도와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맥똥이라는 성분이 충분하게 윤폐 역할을 하게 돼서 상처 열감돼서 지금 폐경락을 소통시켜주는 폐경락을 도와주는 맥똥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우깨똥이 좋을 수밖에요. 예.
7: 예. 그리고 저는 다리나 팔에 그냥 혈소판이 터지거나 맥이 없고 이래서 대머리가 검사하거나 혈소판
1: 검사증이라
7: 합니다.
1: 아, 예. 그건 큰 병인데 예예 예.
7: 예. 예. 그런 게 이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대단합니다.
7: 그래서
1: 예. 예.
7: 전신이 맥이 나니까 이런 병도 오는지 지금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병이 예. 해결되니까 맥이 나고 맥이 나니까 병이 또 해결되는 거 그렇죠.
7: 예. 이 아저님. 예. 아, 점녹방, 그 다음에 녹혈증.
1: 예. 32가지 종약제.
7: 32가지 약이 들어가니까.
1: 잘 기억하셨네요.
7: 전신이, 예. 전신이 제대한 것이 다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줍니다. 예, 예.
7: 예, 예, 예. 그래서 약이 좋은 약을 감미해서 감사하면서 예.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열심히 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할 필요성이 아주 적절하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이제 위에서 기억하신 것도 아주 준확하게 잘 기억하셨는데 녹혈증은 사슴이 피기 때문에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를 처음에 녹혈증을 복용하고 그런 다음에 전녹근 후에 복용하시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자기전로 남성 여성 포함해서 잘 조절하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여기 공동주체에서 충분하게 나오다시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원기를 돋아주게 돼 있고 그러니까 콩팥이 좋아지니까 신주골, 신주수 그리고 귀가 잘 들리고 여기 또 32가지 중약제는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숨이 차지 않고 기억이 잘 되고 네. 삼고가 해결받고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4월 1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은 뒤 아버와 아주머니는 소진의 방으로 올라갔다. 소진 아버지와 소강은 중간교대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는 소진만 있었다. 시포실은 남북으로 길고 좁은 구조였으며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 칸에는 소진과 소강의 2층 침대가 있었고 앞쪽 칸에는 큰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으며 가구는 간단했다. 아주머니는 앞쪽 방으로 가서 벽에 걸린 액자를 한눈에 보았다. 사진 속 여성은 짧은 머리를 하고 옷깃이 긴 옷을 입었으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다. 얼굴형은 갸름하고 표정은 매력적이었으며 눈썹 사이에 가는 주름이 있고 부드러운 미소가 느껴졌다. 아버도 전에 들었던 미인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분명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소진은 자신의 엄마가 예쁘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모두 예쁘다고 답했다. 아주머니는 특히 눈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했다. 소진은 기분이 좋아 웃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진 아버지 사진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소진은 아빠는 멋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큰 침대의 이불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날이 춥지 않은데 벌써 8끈 솜 이불을 쓰고 있고 커튼도 달려있지 않아 소홀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래층에서 작은 이모가 아버를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아버는 내려갔다. 그날 밤 아버는 여자들끼리 집안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정도로 깊고 다양했으며 아버는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어려웠다. 결국 흥미를 잃은 아버는 더 이상 5층에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소진의 방을 정리해주고 이불 몇 벌을 정돈하고 커튼 천까지 달아주었으며 손발이 매우 빨라 밤 10시 15분이 되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 후 어느 날 밤 아버와 소진 아주머니는 소진 아버지를 소개팅 장소로 데려가기로 했다. 세 사람은 삼관당 제지공장 대문 앞에서 소진 아버지를 기다렸고 소주와 강가에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로 약속했다. 아버는 사실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소진이 계속 부탁하는 바람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지푸른 카키 셔츠에 섬유 바지를 입고 마치 공장 여성 간부처럼 보일 정도로 깔끔했다. 세 사람은 공장 대문 앞에서 기다렸고 불빛은 희미했다.

곧 서진 아버지가 작업복 차림으로 공장문을 나와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관리실에서는 누군가 그를 보고 긴달이라고 불렀다. 서진 아버지는 그냥 무시하고 걸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그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칭찬했다. 네 사람은 남쪽으로 걸어 소주와 강가에 도착했다. 강 양쪽에는 큰 배와 작은 배가 가득 정박해 있었고 눈앞에는 볏짚 도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볏짚 도미 위에는 들깨 두 마리가 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볏짚 냄새와 공장의 산성 냄새, 소주와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서진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버는 강둑 가까이로 갔으며 서진 아버지는 가만히 서 있었다. 10분 정도 지난 뒤 서진 아버지는 몇 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다. 아버는 깜짝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매력적인 목소리였고 이웃으로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선명한 목소리는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사람이 곧 올 테니 긴장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자리를 잠시 비울 테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한 뒤 강둑을 따라 걸어갔다. 아주머니의 뒷모습은 여성미가 가득했다. 몇 분 후 아주머니는 작은 골목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와 모두 앞에 세웠다. 아버와 소진은 깜짝 놀랐다. 그 여성은 온몸이 통통하고 얼굴도 둥그렀으며 머리는 방금 폼으로 말았고 키는 작았다. 하지만 눈썹과 눈매는 괜찮았다. 만나자마자 그 여자는 서진 아버지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평가했고 목소리는 은방울처럼 맑았다.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소개했다. 여자는 자신의 사돈 여동생이며 근처 쌀가게 점원이고 서진 아버지는 제지공장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서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아버와 서진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워주겠다고 하자 서진 아버지는 갑자기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두 시간이나 첨가를 냈으니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서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네 사람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서진 아버지는 몇 걸음 걷다가 발을 멈추고 뒤돌아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다시 큰 걸음으로 점점 멀어졌다. 이날 밤 아버의 기억에 남은 것은 밤 공기 속 소주와의 모습이었다. 검푸른 물결, 희미한 별 하늘, 그리고 그곳에 섰던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 서진은 아버 옆에 기대어 계속 웃었다. 세 사람은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중매인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발 밑창이 닳도록 돌아다니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해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세 사람은 소주화를 떠났다. 아주머니는 처음에 긴장된 표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8시쯤 우측에서 갑자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다. 서진은 깜짝 놀라 겁에 질렸다. 서진 아버지는 의자를 바닥에 세게 던져 의자 다리까지 부러뜨렸고 아주머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심지어 서진의 뺨까지 때렸다.

의령자가 꾸리는 식당은 평소 매우 한가하다. 보통 하루에 한두 테이블의 손님만 찾아오고 비가 내리는 날은 거의 텅 빈 상태로 운영됐다. 그런데 유독 갈 선생은 매일 빠지지 않고 이 식당에 찾아왔다. 갈 선생은 늘 작은 식탁 앞에 바르게 앉아 신문을 읽고 커피와 차를 즐기시는 분이다. 머리는 3대 7 비율로 깔끔하게 갈라 정돈하고 금태 안경을 착용하며 겨울에는 중식 비단 속옷에 양복 바지를 입고 여름에는 고품질 긴팔 셔츠에 말아올린 양복 바지를 입었다. 언제나 온화한 웃는 표정을 짓고 담배를 피우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는 황주 한 잔에 카레 소고기 혀구이 한 접시 혹은 세 가지 채소를 얹은 밥 한 그릇으로 간단하게 해결한다. 친구들이 모여 술을 마시러 오더라도 갈 선생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홀로 식사를 하다가 흥이 나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옛날 이야기를 몇 마디 해주곤 한다. 령자는 릉홍이 식당에 찾아오면 4인용 자리를 미리 마련하고 옷가게를 하는 소금이 오면 따뜻하게 대접하며 요리를 하나 더 시키고 맥주 두 병을 준비한다.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식당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활기차진다. 그 이유는 소금이 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도가 꼭 따라오기 때문이다. 어느 날 단골인 릉홍이 식당에 찾아왔다. 그 자리에 호생도 있었는데 령자는 갑자기 호생에게 릉홍이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돈도 꽤 모아뒀다고 얘기했다. 릉홍은 웃으며 왜 이러는지 물었고 령자는 릉홍이 이제 28살이니 어리지 않은 나이라고 설명했다. 릉홍은 자신은 아직 24살이라고 털어놓고 크게 웃었다. 그리고 와인잔을 들고 호생 앞에 놓인 잔과 부딪히며 술을 마셨다. 령자는 다시 호생에게 백평에게 소식이 있냐고 물으며 해외에서 남자가 생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호생은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령자는 그때 왜 결혼했냐고 물었고 허생은 벌써 8번이나 말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며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사귄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릉홍은 백평이 남자친구를 몇 명 사귀었냐고 물었고 허생은 아마 2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릉자는 옆에서 입을 가리고 웃었고 릉홍은 백평이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은 모두 갑자기 해외로 갔다고 들었다고 얘기했다. 허생은 백평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백평이 결혼하고 싶어하면 동의하고 해외로 가고 싶어하면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말하며 이 결혼을 이해해 준 사람은 아버뿐이었다고 회상했다. 부부로 지낸 지 1년이 지난 1989년 초 백평은 독일에 반년간 연수를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허생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가을이 되자 허생은 백평이 보내온 목록대로 청바지와 치마를 대신 사주었다. 옷가게를 하는 소금은 그때 겨우 18살이었지만 생각이 매우 깊고 판매 경험도 풍부했다. 령자는 요즘 해외로 가는 사람들 중 핑계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사람이

꽤 많다고 알려주며 호생에게 아내와 좀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한마디는 암시처럼 이루어졌고 그때 호생은 이미 백평으로부터 사진 8장을 받았었다.

사진을 보며 예전에 상해에서 해외로 간 사람은 태도도 바뀌고 외모도 예뻐진다고 얘기하곤 했다. 허생이 사진 속 백평을 보니 얼굴도 더 예뻐졌고 몸매도 아름다웠다. 사진 뒤에 적힌 글을 읽은 아버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허생은 어느 날 새벽에 백평으로부터 온 전화를 기억했다. 백평은 요즘 바쁘냐고 물었고 허생은 괜찮다며 지금 책을 읽고 곧 자려고 한다고 답했다. 백평은 혼자 있냐고 물었고 허생은 맞다고 답했다. 전화 건너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잔잔한 잡음만 흘러나왔으며 백평은 기분이 좋지 않으니 요즘은 전화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는 백평과의 연락은 점점 끊어졌다.

이어서 도도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소금이 이야기 주제를 갑자기 바꿔 시골에서 새해를 보낸 경험을 말했다. 감정을 절제한 말투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어 모두가 말을 잃었고 도도는 마음속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 바로 그날 이후 도도는 자주 소금을 만났다.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2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푸른 산 속에 살고 싶은 마음, 그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어 보셨죠? 박흥률 작사, 지혜선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살고 싶은 청산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편안한 마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죠? 청산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그 푸른 산 속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성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신명나는 타령한수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정호원 작사, 김덕윤 작곡의 장홍련 가수가 부른 새연변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님 생각, 집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그 마음을 아마 집을 떠나 생활해 본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의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부른 님 생각, 집 생각은 멀리 떠나 있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움을 노래하는데요. 남녀가 함께 부른 조화로운 화음이 그 애틋함을 더욱 깊게 전해드립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 싶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계속해서 예, 길태종이 문진부의 예, 다면수로 불리고 있는 숙청량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숙청량 원장님을 어째서 다면수라 하는가 하게 되면 예, 여러 가지 기술을 익숙히 장악한 이런 말죠, 본입니다. 예,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예, 환자를 진찰할 때, 예, 정체 관념하고 변증 논치 하는 방법으로, 예,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는데, 그 처방의 효과가 또 상당히 좋습니다. 이외에도 또, 환자의 구체적인 병증에 따라서 예, 혈위주사료법이라든가 쇼전도의 칼침이라든가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이러한 요료법을 사용하고 또한 환자의 정황에 근거해서 점적주사도 놓아드립니다.
0: 네.
1: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첫째로는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나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치료할 때에 환자에게 처방을 내드리고 정황에 근거해서 친구료법이나 혈의주사료법 혹은 정맥주사료법을 맞아요. 배합해서 치료를 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에 따르게 되면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 여러 가지 류의 갑상선 염증,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보게 되면, 모종 그 피부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예를 보이는데, 재발이 많고, 어떤 병은 말이죠. 진단은 하기 쉽지만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근데 뉴피센이라 합니다. 소보짐에 이 피부과 질병에서 보게 되면 이 뉴피센은 진단하기 말이죠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봐서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습진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하는의 신마들한테 신마진에 그리고 초창에 청춘보드라지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간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와서 수고를 했는데 골관절 계통의 질병 치료에도 상당히 말이죠.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골관절 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료해를 해봅시다.
0: 네.
1: 우리 전국을 놓고 본다 할 때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1.3억 정도 되는데 조약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인체의 골격이라든가 관절 이런 말이죠. 조직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골격, 관절, 연골, 활랑, 힘줄, 인대, 신경, 이런 결구들이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절이라든가 그 주위 조직에 말이죠.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통증이 나타나고 부어나고 뻣뻣해지고 활동 저해를 받고 이러한 말죠.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질병을 갖다서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 합니다. 당연히 골관절계통의 질병은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환자분들이 연령 단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리얼하게 쉽사하게 되면 연세가 많아질수록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뜻이 되죠. 우리 40세 내지 60세 사이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인들이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0: 네.
1: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70% 이상으로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인기되기면 보통 어떤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는 말이죠. 모든 부위가 말이죠. 아파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추병으로 고생한다. 이렇게 되면 목이 말이죠. 아프거든요. 견주염으로 고생한다 할 때는 말이죠. 또 어깨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당연히 또 허리에 있는 요추간판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허리라든가 말이죠. 다리가 아파납니다. 이렇게 아픔이 생기고요. 그리고 말이죠. 활동 저해를 많이 받습니다. 움직이자기는 바쁘단 말입니다.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목을 놀리기 바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돌리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0: 네.
1: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깨라든가 팔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놀리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세수하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옷을 말죠 챙겨 입기도 바쁘고 머리를 말죠 빗기도 바빠하고 하여튼 간에 말이죠. 그 활동이가 아주 저해를 받습니다. 우리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중노년 단계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허리가 아프고 허리를 놀리기 바쁘고 그다음에 좌골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줄이 쫙쫙 말이죠. 발끝까지 말이죠. 줄이 뻗치면서 아파나는데 경하게 되면 맞아 걸을 때 아픔이 나타나고 심할 땐 도저히 맞아 걸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0: 네.
1: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말이죠. 탄환현상 중풍을 맞은 것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근육이가 말이죠. 위축현상이 생깁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문인사람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예.
2: 저기 저는 예, 심장이라서 이 몇 해 동안 한 3-4년은 고생했습니다. 용 힘들었습니다. 근데 심장이 무슨 딱 아프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숨이 차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바깥에서 조금 나가려고 나가서 걸으려고 하면 숨부터 차합니다. 그래 놓을까.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리도 붓기고 얼굴도 붓기대다. 그래 병원에 가서 배웠는데 큰 병원에 가서 배웠는데 저기 관심병이라 하대다.
1: 예예예.
2: 이 그래서 약을 쓴 서약도 쓰고 보건약도 쓰고 무슨 두루두루 약을 많이 쓰느라 했는데 어젠 조금 낫을 것 같으려 하다도 기계 아이들한 말입니다. 아이 낫더란 말입니다.
3: 그래서
2: 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저기 성은을 듣고서리에 저기 여기 길태중에 박상호 선생님이 돼가서 소약을 썼습니다.
3: 예예예.
2: 예, 그래도 소약이 내 몸에 맞을 때다 이게.
3: 예.
2: 아는 생 썼는데 한 보름 썼는데 많이 낫아졌습니다 지금.
3: 예예.
2: 예, 그래서 오늘이 또 가서 예, 이 지금 낫을 때까지 더 쓰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에 한 보름 더 쓰기다 완전히 나사질 것 같습니다.
3: 예예예. 예, 예. 그냥 예, 오십시오. 예.
2: 예, 그 오늘 또 가겠습니다.
3: 예예. 예. 예, 하시면 예. 됩니다. 예.
2: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제가 수건장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3: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제가 중간판 탈출로 해서
3: 예, 예.
4: 신경 압박하면서
3: 예.
4: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예. 지금 걸지 못합니다.
3: 심하구만요. 예.
4: 예, 심한다. 예. 그래서 나는 못 가고 집에 이래 있는데,
3: 예.
4: 두번다의 치료를 받으려고, 예.
3: 예.
4: 오늘 가려고 합니다.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예.
4: 그렇습니까?
3: 예, 예.
4: 예, 가겠습니다.
3: 예.
4: 감사합니다.
3: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네.
3: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요즘, 길태병원에 강 선생님이, 강철수 선생님이, 저, 치료를 받았는데,
3: 예.
5: 침구도 맞고,
3: 예.
5: 여기, 허리 많이 아파서, 침구도 맞고, 중약도 썼는데, 좀, 돌아먹는 게 별나게, 돌아먹을 수 있더라고.
3: 예, 효과 좋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예약해 줄 수 있겠는가
3: 해서.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5: 알았어요.
3: 예, 예.
5: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6: 네 저는 여름이만 되면 머리가 흉하고 어지럽고 맥도 없고 밥맛도 없습니다. 밥 먹으면 매스럽게 해서 전번에 박상호 빈 선생님 약을 몇 번 가져다 먹었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3: 예, 좋은 일입니다. 예,
6: 예. 예. 그래서 오늘도 또 가서 뭔가 천약 더 지어 먹으려 합니다.
3: 예. 오십시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감사합니다.
3: 예,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그러면 시간이 있는데, 예, 중노년 분들이 말이죠. 예, 잘 발생하는, 예. 예, 요추간판 돌출증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이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예, 해부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예, 섬유환이라든가 수액이라든가 예, 연골반이라든가 예, 이러한 말죠 결구들로 아, 결구들로 조성됐는데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 이 간판에 있는 섬유환이가 말죠 파괴를 받습니다. 에, 그러기 때문에 요 손상받은 요 말이죠 섬유환을 통해서 수액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말이죠 에, 조직들을 말이죠 영향 줍니다. 자극을 준단 말입니다. 에. 보통 보게 되면 에, 허리에 말이죠 에, 다섯 개 마디 요추가 있는데 보통 제4, 제5 요 부위에 말이죠 요추에 문제가 잘 발생합니다. 에, 이러게 되면 환자분들이 허리가 몹시 아파나고 에, 돌리기도 바쁘고 허리를 에, 구부리거나 패거나 에, 옆으로 돌리거나 에, 다 말이죠 에, 곤란을 받습니다. 하나는 허리가 아픈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말이죠 에, 이 빠져나온 수액이가 에, 자골신경을 영향주게 되면 이 자골신경이라 할 때는 말이죠. 우리 인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가장 굵은 말이죠. 신경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 요조부하고 척수의 골반, 엉덩이의 대퇴 뒤편으로 그 아래를 내려가서 발까지 말이죠. 이게 쭉 내려가는데 이 말이죠.
1: 주간판 돌출로 인해서 좌골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말이죠. 방사성 동통이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줄이 쫙쫙 뻗치면 아프다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7: 디스크하고 그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그 수건장님 예약해 주세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네.
1: 안녕하십니까.
8: 네, 전세대 만나셨습니까?
1: 예, 예, 덕분이에요. 예.
8: 네. 오늘 또 잠 만납시다.
1: 예.
8: 다리하고 허리 아픈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어느 분은 보입니까?
8: 아, 강철수 선생님께서 배운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돈이요.
8: 예, 오늘 또 가다가 연락을 하다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9: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1: 예, 예.
9: 예, 박 교수님.
1: 예.
9: 저는 조명과 소문 듣고 전화하는데, 조명과 저는 콩팥이 어째 좀 나쁘다 하고, 그리고 밤에도 몇 번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1: 예.
9: 예. 그래서 박윤덕 교수님이 용하다 해서 내 지금 예약해서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9: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네.
1: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1: 예.
10: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10: 예, 저는 예, 밤잠 자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예,
1: 예.
10: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나지 항상 이 배가 부르뚝하고 이러던 게
1: 예.
10: 선생님 약을 몇 번 쓴 후 용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10: 그래서 예,
1: 예
10: 오늘 좀 또 가서 예, 좀 써보려 하고 쓰자고 썼던 가려 하는데 되겠습니까?
1: 예, 완전히 됩니다. 예, 오전에 오세요. 예.
1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십니까.
1: 네.
11: 예, 저는 저 박창호 주임 선생님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1: 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받습니까?
11: 예, 지금 하루에 설사 자주 나가고
1: 예.
11: 예, 심할 때는 여러 번 화장실 갈 때 많습니다.
1: 예, 예.
11: 그런데 저 선생님이 저 점약을 쓰고 좀 효과가 많아서 또 가려고 합니다.
1: 예.
11: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11: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1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12: 길태병원이요?
1: 예, 예, 맞습니다.
12: 내가 그 길태병원에 근무인가 강주민대 가서 예, 그냥 치료받은 환자인데 이게 정수병을 내게 했는데
1: 예, 예, 예.
12: 계속 많이 나서 지고 있습니다.
1: 예.
12: 정신도 나고 할까지 무도장도 막 되기는 파이.
1: 어이구, 좋은 일입니다.
12: 그래, 어쩌면 좀, 오늘에 가서, 또, 침도 맞고, 좀 약도 좋다고.
1: 예.
12: 내기가 먼저 좀, 어떤 예약을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약이 됐습니다. 예.
12: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

0: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수고하십니다.
3: 예, 예, 예.
2: 예, 네, 나는 지금, 그러니까, 원자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3: 예, 네,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았습니까?
2: 아, 그, 허리가 지금 여초판 탈출이 심합니다.
3: 예, 예.
2: 원래, 한, 그러니까, 코트에서 걷기 힘들고.
3: 예, 네. 예.
2: 그래서, 라네, 바빠서, 라네, 방송 듣고, 방송 던지는 오란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내리고 소리, 그, 다리를 끌면서 가다왔습니다.
3: 예, 예.
2: 가보니까, 확실히,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확실히 좀 기분 좋죠.
3: 네, 예.
2: 예. 형, 정말 쌀더라고요. 정말 싹싹하고, 한쪽인데, 정말 형.
3: 그렇죠, 예.
2: 예, 잘 듣는가 봐주고.
3: 예.
2: 그래, 한 열흘가량 지금, 청량 먹고, 주사 맞으면서, 치료받으니까, 조금 지금, 뭔가, 신심 가지게 됩니다.
3: 예, 예, 그래야 되죠.
2: 예, 그래서, 뭔가, 예. 이제, 계속, 이제 좀, 치료하려고 하는데, 내일 정도 가볼까 합니다.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예, 다,
3: 예, 예, 예, 연계됐습니다. 예.
1: 네,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3: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4: 네, 그, 전번에 그, 방송을 듣고서, 네, 지금, 저, 길태 그 중의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약을 줘온 사람입니다.
3: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4: 예, 나는 예, 저, 골도 많이 아프고, 정신도 아니 나고, 소화도 질질 잘 아니 되고, 예. 어떤 종이 나 있어가지고, 이래서 저번에 그 방송을 듣고, 그 길태 중의병원에 그, 김우진가 그 박창호 선생님
3: 예, 예, 예.
4: 가서 약을 저주라고 막 그런데 그 약을 먹었는데 좀 효과 많습니다.
3: 예, 예,
4: 그래서 예.
3: 예.
4: 그래 어제는 좀 그 선생님 좀 붙잡고 약을 좀 많이 써볼까 이래서 이제 예. 그랬는데 예, 오늘 좀 출근하는 진정은 모르겠어요.
3: 예. 내일 출근합니다. 예. 그냥 예, 오시면 예. 됩니다. 예,
4: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시오.
3: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3: 예, 안녕하십니까. 네.
5: 원 선생님께서 3주 동안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래서 치료받았는데 지금 많이 호전된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더 하려고요.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저 요추간반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로의 마오의 선징이라 하는데 말꼬리 신경이 이 주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혹시 이 말꼬리 신경이 말이죠 자극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트로 인해서 대소변이 문제 생깁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대소변을 보기 바쁘고 예? 딱 뒤가 굳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보기 바쁘고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대소변은 실근 현상이 있습니다. 대변이나 소변이 나가는 건 모른단 말입니다.
1: 예.
3: 이건 더 심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노년들을 보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예.
3: 5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50%의 60세 좌우의 분들을 보면 70%, 그 다음에 60세 이상을 초과하는 분들은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80 내지의 90%나 차지합니다.
1: 네.
3: 그리고 그 말이죠. 부위가 말이죠. 아주 그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퇴행성 관절염에 손목에, 어떤 분들은 무릎에, 어떤 분들은 관관절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척추에 말이죠.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보게 되면 그 말이죠. 퇴화된 이 관절 부위가 몹시 아파나

0: 움직이기 바쁘고, 예. 그리고 어떤 분들 말죠. 또, 부원하는 이런 말죠. 현상들이 생깁니다.
1: 네.
0: 아, 그리고 또, 예,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중노년 분들 속에서 많은데, 요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학문은, 예, 특히 중의에서 말하는 이학문은에서, 예, 50견이라고 합니다. 우스제니 어째 견주염을 갖다서 50견이라 하겠는가? 예?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는데 50세 좌우의 분들이 이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기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가? 요 5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어깨에 있는 말이죠. 조직들이 수복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데 이 수복하는 능력이가 말이죠. 요 연령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감퇴됩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 말이죠. 예. 모종 문제로 말이죠. 어깨가 손상을 받거나, 예. 염증을 말이죠. 일으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항력이 말이죠. 크게 떨어지면서 요 연령 단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말이죠. 예. 성별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 여성분들 50세 사회 분들이 이 말이죠 견주염에 오는 기회가 말이죠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게 되면 예, 호르몬 수평에 말이죠 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문제가 예, 발생하는데 특히 말이죠 여성분들이 예, 이 갱년기 단계에 처하게 되면 말이죠 예, 자성 호르몬 수평이 현저히 하강되면서 예, 내분비 계통이 문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 다른 분에 비해서 예, 견주염이 인기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가? 하나는 말이죠. 어깨가 아파납니다. 어깨가 아파난과 동시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팔이라든가 예, 손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이죠. 놀릴 때 이 말이죠. 아픔이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깨로부터 말이죠. 목에 경부랍니다. 그리고 우팔 이런 부위에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나면서 밤에 심해지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죠.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도야를 말이죠. 몹시 받습니다. 어깨를 놀리거나 예, 팔을 말이죠. 예, 놀리거나 예? 손목을 놀리거나 이럴 때에 되면 말이죠. 예?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활동저하를 받으면서 예? 심지어는 말이죠. 옷을 챙겨 입기도 바쁘고 예? 물건을 쓰기도 바쁘고 머리를 말이죠. 빗기도 바쁘고 이러한 말이죠.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분들이 말이죠. 예?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말이죠. 검사를 해보게 되면 앞통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골관절 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절대적으로 어떤 증세가 생기게 되면 제때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무슨 원인으로 이런 통증이 생기는가를 알아야 치료가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9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내고 있습니다.
3: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 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우루개로 25개이고 세무 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영관은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손길, 기념 도장이 찍힌 엽서 한 장, 작은 일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십니다. 이는 연결시에서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낸 생생한 모습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각종 원정 조치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이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 성과가 주민들의 웃음과 관광객들의 좋은 평가에서 구현되겠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는 외형이 간결하지만 기능이 구전한 공유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응급의약품, 식수설비, 휴대폰 충전설비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창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간주하고 관광객들의 작은 소망은 물론 주민들의 행복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관광 성수기의 큰 인원 흐름에 대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 문명관광 쉼터를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양비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 전지가 다 떨어져 여기 공유의 집에서 충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연결의 맛집과 명소를 인터넷 안내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짐을 여기에 맡겨놓고 구경하러 갈 생각입니다. 연결이라는 도시는 정말 배려깊고 따뜻합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주객 공유를 견제하면서 직접 관광객 입장에서 봉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분쟁 신속 처리 지점을 설치해 30분 이내에 대응하고 당일 처리하고 있으며 섬세한 봉사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이면 연결시 4천여 개 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무료 공공버스와 애심 전용차가 거리 곳곳을 누빕니다. 이러한 섬세한 봉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의 인솔하에 연결시가 관리자에서 봉사자로 역할을 바꾼 뚜렷한 변화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3,686만 9천 명이었고 관광 종합 수입은 54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결시는 2025년에 아시아 100대 고전 목적지에 선정됐으며 전국 현역 관광 종합 실력 100강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요의로 하는 정확한 실적과는 연결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면 발전도 추진했습니다. 연결시는 주객 공유 리념을 도시 발전의 세부 사항에 녹여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연결 로코아미와 3년 행동은 도시 건설과 민생 복지를 깊이 융합했습니다. 오늘날 58곳의 유원광장이 새로 건설 또는 개조되고 7.7km의 도시녹지 도로가 조성됐으며 만 2천여 개 가로등에 밤을 밝히고 9곳의 단절 도로도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불화 통화, 연지파 승격, 로후 주거단지 개조 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시녹지율은 40.8%,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14.7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연결은 선으로 전국 녹색 발전 100강현, 전국 신흥 도시와 품질 100강현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결 주민 구혜매입니다. 몇 년 사이 연결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현지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듭니다. 도시가 점점 좋아지고 거리도 깨끗하며 관광지와 공원 관리도 더 지구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은 점이 좋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강가를 산책하고 공원에서 광작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거리 곳곳에 피어 사진을 찍어도 멋지고 공기도 맑아 살기 정말 좋습니다. 외지의 관광객들도 자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연결해서 관광객과 주민이 도시발전 성과를 함께 누립니다. 연결시에서는 창업대출 리자보조, 기능양성 등 지원 정책을 내놓아 중소 령세 상인과 귀향 청년들이 문화관광 분야에서 창업하도록 인도하고 연년우래 공공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다른 여러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현재 연결시 여행 촬영 업체는 1200여 개, 커피숍은 1000개를 넘고 정품 민박은 8000여 곳이며 10만 개 이상의 취업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숨이 일관하게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을 근본 준거로 간주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기나 거치를 중시하지 않고 연결생활 도시 브랜드를 잘 구축하렵니다. 문화관광 융합과 민생 개선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인터넷 인기를 진정한 민생의 따뜻함으로 바꾸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3: 5월 26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7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도나시 2건, 중점 사건 1건, 용정시 1건, 화룡시 1건, 중점 사건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2: 올 들어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출경세금 환급 정책 기회를 다잡고 동산구 군집과 다국 문화관광 융합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해 정책 혜택을 지속적으로 개방 발전과 소비 진작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루계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우리성은 경우의 관광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을 정식 실시했습니다.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연길공항, 훈춘통상우 등에 의탁해 중점 추진 구역을 확정하고 핵심 상권, 5회급 풍경구, 공항, 인류 통상구 주변에 제1진 구매 즉시 세금 환급 가게 11개를 설치해 민족 특색 상품, 문화관광, 문화창의 등 핵심 품목을 피복하는 바 통상구 플러스 공항 플러스 풍경구 플러스 상권 세금 환급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화물 및 로무세과 부과장 곡보성입니다. 연변주 세무부문에서는 구매 즉시 세금 환급 편리화 모식을 시험점에서 실시하고 표준화 처리 절차와 위험관리 규칙을 통일해 세금 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동시에 동산구 입경대청, 세금 환급 가게 등 고객 흐름이 집중된 구역에 대해 다각도 선전, 정책 선전 강연을 펼쳐 정책이 연변에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의 실시는 우리조 다국문화관광소비융합발전을 1층 촉진했습니다. 입경 관광객들은 러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나라 관광객들이 위주로 복장, 신발, 모자, 전자제품 등 소비품들을 주로 사는 바 우리주가 상업 구도를 최적화하고 문화관광 융합 전경 건설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곡보성입니다. 이제 부문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세금 환급 봉사망을 1층 완산하며 규정이 부합되는 방어선을 구축해 실제 행동으로 다국 문화관광 소비 융합 발전을 촉진하렵니다. 교정 표준어 보급 활동의 제3회 전주 학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 강연 대회가 일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주당위 통전부, 주교육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활동에 전주 각 현시미 주직소학교에서 선발된 38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국정회를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를 주제로 소학교조, 중학교조, 교원조 3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모든 선수는 표준으로 원고 없이 강연했습니다. 무대에서 학생들은 의젓한 모습으로 연변의 홍색 이야기와 민족 단결 분투 이야기를 힘 있는 말로 전달하며 신시대 청소년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교원들은 강단에서 자신의 교수 경험과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리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화민족은 56개 민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대가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여러 민족은 성두시처럼 똘똘 뭉쳐 함께 나아가고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시대 소학생으로서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겠습니다. 연변 제1중학학생 정시윤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단결에 분투하는 강한 힘을 깊이 느꼈고 단결을 수호하려는 신념도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의 담력을 길러줬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줬습니다. 앞으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민족 단결의 전파자이자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교정 표준어 보급 및 주제 강연 대회는 전주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폭넓은 교류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했으며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의 국가 통용어로 문자 사용 능력을 높이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민족 단결의 씨앗이 모든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중화의 우선 문맥이 변강 대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연결시 제16 유치원 교양원 류정흠입니다. 이번 활동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청년 교양원으로서 앞으로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 수업 등 성장의 모든 순간에 녹여낼 것입니다. 교육자의 초심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이 영원히 활짝 피어나게 하렵니다.
3: 우리조 두만강반의 백년통상구에는 이러한 인대 대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국문 수호자이자 지역 고품질 발전 추동자의 한 명입니다. 그녀는 맡은 직책을 다하면서 세관은 지방정부와 대외무역기업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영가입니다. 대표 직책을 맡은 이래 왕영가는 인대 대표는 인민을 위한다는 초심 사명을 명심하면서 세관 업무를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동상구 일선에 심입해 대외무역, 기업을 방문하면서 동상구 승격, 대외무역 산업 육성, 다국무역 편리화 등 중점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 건원 헌책해 세관의 기업 혜택 정책이 정확히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지역 고품질 발전을 전력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올해는 제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동북아 개방 전연에 주둔한 세관 대표로서 저는 시종 국문수호 발전 촉진의 직책 사명을 실천하면서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관의 국내 국제 쌍순환 교차 중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동상구 검역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품질 안전 관문을 철저히 관리하며 국문 안전 장벽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문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곧 발전 토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왕영가는 립체적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해 각종 위법 밀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국문 안전 방어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왕영가는 지방 중점 대상에 적극 연결하면서 도문 도로통상구 승격 해조를 전력 추진하고 각 연합검사 단위와의 협력을 심화해 통상구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시에 관장 정책 전달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별 맞춤 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며 사전 신고, RCEP 관세 감면, 원산지 증명서 자체 인쇄 등 평민 조치를 보급해 기업 통관의 각종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상구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대외무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장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감독관리 봉사 질과 효율 제고를 근본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관 기업 좌담회를 개최해 기업이 제기한 문제와 인대 대표들의 의견 건의에 대해 1대1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문제를 제때 해결해 기업이 주문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확장하며 효익을 높이도록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물과 기업을 함께 중시하는 관통식 감독관리 모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무접촉 감독관리로 경영환경 활성화에 일조했습니다. 연변 대외 개방 구도에 입각해 왕년간은 지능형 세관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변민 호시 무역 등 새 경영 모식 육성에 조력해 도문 통상구가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 산업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세관의 담당으로 연변의 높은 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왕년갑니다. 우리는 연결 장벽 개발 개방 시험구 플랫폼 건설을 충분히 활용해 무역 방식을 풍부히 하고 산업 승격을 추진하며 호시 무역구 다국 합작구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변민 호시 무역 플러스 현지 가공, 인터넷 플러스 변경 무역, 출견 가공 등 새 경영 모식을 탐색해 동상구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추동할 것입니다. 왕년간은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실무로 변강 발전을 지원해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종업원 탁구 시합이 일전 연기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각 현시, 기관 기업 사업 단위에서 온 180여 명 종업원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주 종업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탁구협회 주석 임위동입니다. 올해 참가자들의 열의가 더 높습니다. 각 현시 선수들이 교류하면서 서로 어우러져 민족 단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주탁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시합은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두 종목으로 진행됐고 5판 3승제, 11점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치열한 겨룸 끝에 최종 리건정, 무문빈이 각기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남녀 부문 상위 6위권에 든 12명 선수는 연변조 대표로 제20회 길림성 운동회 종업원조 탁구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번 시합은 종업원 탁구 애호가들에게 기량을 겨루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줬으며 체육 경기를 통해 분진의 힘을 모으고 전민 건강체육 운동의 활발한 추진을 이끌었습니다.
2: 연면대학 박걸 체육관의 일전 락상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된 이 체육관은 부지 면적의 4,075평방미터로 거시한 집단에서 1,400만 원을 기증해 건설했습니다. 이 체육관의 사용 투입은 학교 체육 교수와 사생들의 문체 활동 조건을 일층 개선시키게 됩니다. 연면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2023급 세계사 전공 학생 류보유입니다. 새 체육관의 락성은 교성시설을 1층 완성해 우리의 과외생활을 더 풍부했습니다. 향후 우리는 이 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신체를 단련하며 열심히 공부하랍니다.
3: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0: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0: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여러분의 관심사와 어려운 문제, 정책과 법률,
1: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가급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봉사성과 여론 감독 기능을 갖춘 민생 열선,
0: 여러분의 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흐리겠고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 변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변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1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삼리맞의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장백산 풍경구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대학생과 2026년도 대학 입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북쪽 경관과 서쪽 경관의 입장료를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공휴일을 포함해 졸업 시즌 내내 적용되는데요. 무료 대상은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포함한 전일제 대학 재학생이며 성인 교육은 제외입니다. 또 올해 대학 입시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관 내 친환경 버스나 천지 주봉우리로 가는 교통편 등 2차 소비 품목은 제외입니다. 입장 시 본인의 신분증과 학생증 또는 신분증과 대학 입시 수험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오늘 민생열선에서는 6.1 국제아동절을 계기로 아동과 관련된 법률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청을 바랍니다.
1: 요즘 어떤 어려움으로 애간장을 태우십니까? 정책 범별 문제로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민생열선이 항상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에서는 길림 기련 변호사 사무소 김련심 변호사님께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아래 김 변호사님과 함께 아동과 관련된 법률 법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에는 저희가 6.19 국제아동절 며칠 남지 않았죠. 6.19 국제아동절을 계기로

0: 로 아동과 관련된 법률 법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많은 법률과 규정들을 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먼저 올해 새롭게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항정전 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 예. 중화인민공화국 항정전 교육법은 올해 6월 1일부터 정시로 시행합니다.
0: 네.
1: 예, 본 법률은 3살부터 6살 사이 학년전 아동들이 교육법을 보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째는 공익성과 보편적 혜택을 명확히 하여 입학이 어렵고 입학 비용이 부담되는 문제를 중시했습니다.
0: 네.
1: 법률은 학년전 교육을 사회 공익 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정부에서 주도하고 보편적 혜택이 학년전 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0: 네.
1: 예, 새로 건설되는 단지에서는 유치원을 함께 교부되어 사용되도록 하고 이 유치원은 보편적 혜택을 적용하는 유치원으로 사용해야 하며 인간 유치원의 요금은 정부 기도 가격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0: 네.
1: 예. 그 던축 단지에서 건설업자가 규정에 따라 부서 유치원을 건설하여 교육 당국에 인도했으며 공지 보편적 혜택 유치원으로 운영하며 주변 아동을 우선 모집하고 해당 지역의 보편적 혜택 유치원 부족과 학부모의 입학 비용 부담을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0: 네.
1: 소학교 교육 조기 도입을 근절하여 아동의 심신 발달을 보호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소학교 교육 과정을 가르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놀이 중심 활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0: 네.
1: 아동의 심신 발달 법칙에 미답되는 상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0: 네.
1: 예, 셋째는 투스 아동을 보호하여 평등한 입학 보장을 보장했습니다. 보편적 혜택 유치원은 집단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 아동을 받아들이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는 교육, 위생, 건강 등 부서의 평가를 통해 해결하도록 투수 집단의 교육권을 보장했습니다.
0: 네.
1: 예, 넷째, 교직원 행동을 규범화하여 안전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교직원이 아동에 대해 처벌을 금지하며 유치원은 안전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아동의 신변 안전과 신생활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0: 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이 법 외에도 길림성 미성년자 보호 조례도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 예, 조례는 총 43조로 구성되는데 학교는 국가 법정 휴가일, 휴식일 및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종료해서는 안 되며
0: 네.
1: 임후교육 단계의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0: 네.
1: 학교는 학생 괴롭힘 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잠재적 위험을 엄격히 배제, 조사하고 제때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0: 네.
1: 또한 학교 유치원은 교직원과 미성년 교제 행위 준칙, 학생 기숙사 안전관리 규정, 영상 모티너 관리 규정 제도 등을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0: 네.
1: 이 밖에 어떤 사람이든지 학교, 유치원,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0: 네.
1: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6대 보호를 세분화하고 전방위적인 인신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0: 네.
1: 국가, 가정, 학교, 사회, 네그웨트, 사법이 6대 보호를 세분화하고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향진가도에 미성년자 보호 작업소를 설치하고 천에는 전담 인력과 담당자를 두어 보호가 가층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0: 네.
1: 둘째는 학교 폭력을 엄격히 방지하고 학생 학업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임후교육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휴일에 집단 보충을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 폭력 발견 및 처리 절차가 개선하고
0: 네.
1: 학교의 직무 유실 시 책임을 명확히 하며 미성년자의 교육권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0: 네.
1: 실제는 가정 내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자가 부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에서는 부모의 보호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폭력 및 학대를 금지

0: 지하며 위에서 일하는 경우 보호자를 위해 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보호 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보호 감독 권한을 박탈할 수 있으며 민정부서가 최종 보호를 감당하게 됩니다. 넷째는 사회적 보호가 네트워크 보호를 보완하여 성장 환경을 보호하게 됩니다. 공공문화기관은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처리하며 미성년자 법률 지원을 추진하며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정확히 몇 살까지를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0: 예, 민법적 제17조에는 성년과 미성년자의 나이 표준을 표시했는데 18세 이상이 자연인을 성인으로 하고 18세 미만이 자연인을 미성년으로 규정했습니다.
1: 아, 그러면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또 아닐 텐데요. 미성년자의 민사 행위 능력, 즉 법적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0: 예, 민법적 제48조에는 완전 민사 행위 능력자에 대해 규정했는데 성인은 완전 민사 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 행위를 법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이 노동 수입을 주로 생활 내원으로 할 경우는 완전 민사 행위 능력자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제19조에는 8주시 이상의 미성년자를 민사행위 능력 제한자라고 규정했고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때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하지만 독립적으로 순리익을 얻는 이런 민사법률 행위 혹은 그 연령과 지력에 부합되는 민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예, 제20조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했는데 8주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법정 대리인이 대리로 민사행위 법률 행위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여기에서 이 민사행위 능력이 여러 번 나오셨는데요. 이 민사행위 능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0: 예, 그 민사행위 능력이란 자연이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여 자신이 민사권위와 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능력을 말합니다.
1: 네.
0: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는 자신이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1: 네.
0: 미성년자는 나이, 심리,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행위 능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18주시 이상은 완전히 민사행위 능력 있는 자라서 독립적으로 모든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으며
1: 네.
0: 행위 결과에 대해 완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나 16세 18주시는 자신의 노동 수입이 주요 생활용으로 할 경우는 완전히 민사행위 능력자로 간주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1: 네.
0: 제한 민사행위 능력자는 그 8주시부터 18주시 이사이로 민사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 주로는 부모님이 네. 대리하거나
1: 네.
0: 동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네.
0: 다만 그 순수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선물을 받거나 나이와 지력에 맞는 행위에는 예 6주시 이하 이동 아동이 10원으로부터 사탕 사기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아, 네. 뭐 작은 그 예. 상점에 가서 뭐 작은 자기의 간식 뭐 간단한 간식 정도를 사는 것은 뭐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 예. 이 말씀이시죠. 예. 네.
0: 그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8주시 미만으로서 모든 민사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면
1: 네.
0: 본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미성년자는 특히 학전 아동의 과의 관계 놓고 볼 때
1: 네.
0: 학년 전 아동은 보통 3세부터 6주시에는 대부분 네. 8세 미만으로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자로 보다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따라서 이러한 아동이 하는 모든 금전 거래, 계약 충전 등 법이나 법적 행위는 부모님이 동의 없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1: 네.
0: 부모님이나 유치원 교사분들이 보호와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예를 들면 5세 학년 전 아동이 부모님이 스마트폰에서 게임의 양만 눈에 또는 충전한 경우는 부모는 이 환불을 요청을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이는 해당 유천 충전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네.
0: 여기서 주요하게는 그 아동이 그 학년 미성인이 그 행위 능력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1: 네.
0: 그 사람이 그 행위는 반드시 그 부모님이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1: 네, 네.
0: 그래도 거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이거 반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1: 네.
0: 예. 그 중요성을 놓고 볼 때 미성년자는 심리, 신체 발달이 미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되거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이로 인해 법정 대리인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네, 그렇죠.
0: 이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불필요한 법정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핵심 법정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결국 미성년자, 특히 어린이들은 스스로 법정 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곁에서 보호해주는 이 보호자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0: 예, 미성년자 감독 보호 제도는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연인이 인신 재산과 기타 합법적 권익에 따라 법에 따라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네.
0: 예, 감독 보호 제도는 중요한 민사 법률 제도로서 미성년자의 소아 투수 정황에 처해 있는 성인들이 합법적인 권익 보장 문제와 기밀이 연계될 뿐만 아니라
1: 네.
0: 가정의 안정 및 사회 관계와도 뛰어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네.
0: 예, 감독 보호 제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미성년자 감독 보호 제도와 성인 정신질환 환자 감독 보호 제도로 나눈 것입니다.
1: 네.
0: 예, 미성년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부모 혹은 기타 감독 보호자가 응당 법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감독 보호 직책 과 부양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말하는 감독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모든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감독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부모는 이 청소년자들이 법적 보호인입니다. 만약 부모가 감독 보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누구와 돌봐주면 누가 보호인이 될 수 있는가?
1: 네.
0: 여기서 놓고 볼 때 우리 법률상에서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형, 누나, 언니 혹은 기타 성인은 모두 미성년자의 보호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보호인의 의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는 감독 보호이고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입니다.
1: 네.
0: 우선 감독 보호는 미성년자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에 대해 책임지고 미성년자의 권익이 침범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를 도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네.
0: 셋째는 미성년자들을 도와 자기절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결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여기서 그 간단한 예를 든다면 그 양천구 19년 6월 달에 그 여기시 민법에서는 양육관계 변경 소송 사건을 종결 지었습니다.
1: 네.
0: 그 당시 원고 공모와 피고 의모는 양천은 6년도에 그 10월에 결혼했고 그 혼인 후에 딸 그 서모를 출연체했습니다.
1: 네.
0: 양천은 18년도에 그 양천은 감정이 파열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혼하는 후 자식 딸을 누가 부양하는 문제가 이 안건의 초점이 된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양천은 이혼한 후 여러 차례 그 방문 혹은 양육 관계 문제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1: 네.
0: 이후 그 공모는 그 소송을 제하여 법원이 왕소모의 양육권을 변경하고 공모액을 한 달에 1,000원의 양육비를 왕소모에게 18주세까지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법정조사에서 당해서 볼 때 공모는 이혼한 후 와모가 단 1,600원의 양육비만 지불하고 그 평소의 생활비는 모두 고모가 부담한 것입니다.
1: 네.
0: 왕모는 또한 딸에게 보증서를 쓰게 하여 어머니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강제적으로 했으며 그 심지어 딸을 구타하게도 했습니다.
1: 네.
0: 딸 그 왕소모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했으며
1: 네.
0: 이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을 때렸고 양육권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 네, 네.
0: 예, 이 심리를 거쳐서 그 우리 이민법원은 왕소모의 의견을 문의와 결과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1: 네.
0: 왕소모의 심신 건강하고 성장 교육하고 본인이 이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민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네.
0: 혼인 생활 중 난 왕, 딸 왕소모는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원고 공모에게 양육권이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1: 네.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예, 넘어간 거죠. 예, 예. 네.
0: 두 번째는 그 피고 왕모모는 양천구 19년 7월 1일부터 매달 600원의 생활비를 왕소모에게 독립 생활할 때까지 지불하며
1: 네.
0: 왕소모의 거유비와 의료비는 원고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원고 광모모의 기타 소송 요구는 기자가 한 것입니다.
1: 네.
0: 이 사건에서 우리 법은 노커버 때
1: 네.
0: 리혼 관계 소송에서 법에 따라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1: 네, 그렇죠.
0: 양육 관계 변경 소송은 가정 갈등을 수반하여 미성년이 미성년자와 부모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1: 네.
0: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자녀의 건강과 성장에 유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녀는 어느 한쪽 부모와 함께 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및 구체적인 의견에 따르면 부모 양측이 10주씩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녀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 것인지를 대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자녀 의견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예, 이거 이전에 그 제가 그 작년에도 이런 안건 했는데
1: 네.
0: 그 자녀가 그 11세 된 것입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그 인민법원은 우리 그 변호사와 그 같이 자녀를 직접 대면하고
1: 네.
0: 그 반주임 선생도 통해서
1: 네.
0: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리혼하는데 너는 누구를 따랐으면 좋겠는가.
1: 오, 네.
0: 그래서 그 자녀가 나는 어머니 따라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1: 네.
0: 그래 이런 거 보면 실제 인민법원은 이런 사건 처리할 때 반드시 자녀의 그 의견을 청취하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 아, 네, 네. 그렇군요. 이 어린이들의 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또 그 본인의 네. 의사도 또 아주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만약 부모님이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0: 예. 네. 그 부모는 유효한 그 법률의 규정을 놓고 볼 때
1: 네.
0: 부모는 미성년자의 제일 순위로 되는 보호인입니다.
1: 네.
0: 여기에서 그 사망 감독 보호 능력을 상실하고는 감독 보호 자격 박탈당한 경우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1: 네네.
0: 예, 간단하게 구분하면 생부모, 양부모와 계부모를 말합니다.
1: 네.
0: 둘째는 특정 친척 법정 감독 보호인을 말합니다.
1: 네.
0: 특정 친척 법정 감독 보호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감독 보호 능력을 상실하는 후는 특정적 친척인이 보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정 친척을 놓고 볼 때는 감독 보호 능력이 있고 보호인으로 지정되면 보호인의 신분이 확정되고 본인이 이지로 이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네.
0: 이런 특정 친척은 조부모와 외조부모와 형제자매와 보합입니다.
1: 네.
0: 실제는 친척 이사에 따라 감독 보호를 말합니다.
1: 네.
0: 법률의 유관 규정 놓고 볼 때 특히 친척 법정 감독 보호와 친우 이사에 따라 감독 보호가 있습니다.
1: 네.
0: 친우 이사에 따라 감독 보호는 법정 친척 감독 보호와 많이 다른 것입니다.
1: 네.
0: 그 우선 놓고 볼 때 친척 범위에서 볼 때는 친우 이사에 따라 감독 보호의 범위가 더 높고 친척에 국한되지 않고 친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보호인이 확정해서 이런 친우들이 보호인이 되는 것은 먼저 본인사에 따르지만 법에서는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예, 본인 예지에도 이런 친우들이 보호인이 되려면 또 미성년자의 부모 소재지와 혹은 미성년자 주거지 주민위원회 처미위원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1: 네.
0: 예, 넷째는 특정적인 감독 보호와 국가 감독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법률의 유관 규정을 놓고 볼 때 감독 보호 특정적인 친척, 법정 보호와 친우 이사에 따라 감독 보호가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부모 소재지 혹은 미성년자 소재지 주민위원회, 초민위원회 혹은 민정부분에서 보호인으로 된다고 규정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친척이나 방금 말씀해 주신 또 친구, 뭐 부모님의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분들이나 혹시 특정 기관 또는 국가에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예, 6세 미만의 그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 한 차례 그 사고의 그 교통사고에서 쌍방이 다 사망된 것입니다.
1: 네.
0: 이는 그의 부모는 그 생전에 그 인명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1: 네.
0: 보험회사 때 사고 발생 후는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중요한 일은 어린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그의 보호인인 할머니가 대신 보험회사와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그 아이는 받아야 할 보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1: 네.
0: 예, 미성년 보호자 제8조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감독 보호 직책과 양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1: 네.
0: 이 사건에서 아이 할머니는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1: 네.
0: 보호자의 다른 한 의무는 양육입니다. 미성년자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먹고 입을 필요가 있고 학교에 네. 다닐 필요가 있으며 병이 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당연히 부모나 기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만약 부모나 다양한 이유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네.
0: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인민법원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 의무가 있지만
1: 네.
0: 이 양육은 무의한이 아닌 것입니다.
1: 네.
0: 부모는 자녀를 평생 돌볼 수 없으며
1: 네.
0: 자녀가 성인이 되고 일을 하고 자신이 수입이 생겨 독립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부모는 양육 의무를 더 承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네.
0: 반대로 부모가 나이가 들어 생활이 어려울 경우는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그들이 생활을 돌보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또한 존중, 교육 및 인도는 부모와 간과 관계에서는 안 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인도로 자녀에게 좋은 건강과 덕행을 기르고 국가와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1: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보호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만약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1: 네.
0: 필요할 때는 부모의 감독 보호 자격을 철수하고 새로운 보호인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1: 네.
0: 우리 민법전 제36조는 보호인이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을 경우는 인민법원에서는 관계 혹은 개인 혹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보호인이 자격을 취소하고 필요한 임시 보호 조치를 안배해준다고 했습니다.
1: 네.
0: 피보호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으로 법에 따라 보호인을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첫째는 비보호인이 인신 건강을 엄중하게 손해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 보호 지책을 이행하는데 태만하거나 감독 보호 지책을 이행할 수 없고 감독 보호 직책으로 일부분 혹은 전부 타인에게 위탁하여 피보호인이 위험하고 혼란한 상태에 처해질 때를 말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피보호인이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1: 네. 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이런 법적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군요. 한편 부모의 의무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양 의무인데요. 여기에서 이 부양 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0: 예, 민법적 제1067조에는 부모의 양육 의무와 자녀의 부양 의무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1: 네.
0: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 혹은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0: 성인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곤란한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예, 민법적 제1080 85조에서는 리혼 후 자녀의 양육비 부담 문제에 대해 규정했는데 리혼 후 자녀가 한쪽에서 직접적으로 양육할 경우는 상대방은 부분 혹은 전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부담 비용이 많고 적거나 기한이 길고 짧은 것은 쌍방이 협의를 하여 규정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이민법에서는 판결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예. 그 전환 계정이 협의는 허구나 판결을 놓고 볼 때 자녀의 필요한 그 방해를 갖지 않도록 부모의 일방이 그 협의를 초과하자는 이민법원은 그 수액에 따라 합리하게 판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미성년자 보호법에서는 이 업무 과정에 미성년자가 치매를 받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 치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강제적으로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0: 예, 미성년자 치매 안건 강제 보호 제도를 건립할 때 가는 이견 시행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 가운데서 미성년자가 불법적인 치매를 받는 것을 발견했거나 불법적인 치매의 행위의 위험이 직면한 것을 발견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시하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미성자의 생식기관 혹은 은밀한 부위가 비정상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는 네. 있는 것을

0: 신체에 따라 군대 손상이 있거나 엄중한 영양실조가 있거나 이식이 불명하거나 가정폭력 기시 학대 혹은 구타 혹은 마취를 당했을 때는 당하는 경우는 이심이는 경우를 말하며 미성년자가 자살 자해, 공상, 중독, 마취, 구타 등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심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유기당하거나 장기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내원이 불명하고 실종됐거나 유기 수멸을 당한 경우를 말하며 미성년자가 구걸해 동원된 경우를 말하며 기타 미성년자의 신신건강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정황은 혹은 미성년자가 불법 침해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 여기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가정의 역할 뿐만 아니라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제때에 의심할 수 있는 사회 각계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보내는데 그렇다면 학교나 학원, 병원처럼 미성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정어번을 채용할 때 어떤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0: 예, 미성년자 보호법 제62조에는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하는 단위나 채용 시 검찰, 인민검찰원 법원에서는 지원자의 성침해, 학대, 인신매매, 폭력, 상해 등 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해당 기록이 있으면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하는 단위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이 해당 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나 기타 방식을 통해 직원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해결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1: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또 두려움이나 창피함 때문에 제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특히 이 성범죄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이 미성년자들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하면 그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0: 네. 그 민법전 제188조 규정에는 인민법원의 민사권위를 보호받기 위한 소송 시효는 3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법률에 따라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1: 네.
0: 민법조 제191조에는 미성년자가 성침해를 받을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송 시효는 피해자가 18주세 되는 날부터 계산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피해자는 18주세가 된 날부터 3년 동안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물론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대신 원고로 출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만약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법정 대리인이 처리에 불만족하면 다시 자신이 요구를 청구권을 요구한 부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미성년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또 희망인 만큼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이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 지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네.
0: 예.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7조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만약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인한 중상해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폐, 방화, 폭발, 유해물질 투지적으로 저지른 경우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을 강경 혹은 경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만 16세 미만으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감호를 명하여 네. 필요한 경우는 정부가 수용하여 교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 고의살인, 고의상해죄를 저지른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특히 잔혹한 수단으로 중상해를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는 정확히 악질적인 경우는 최고임 검

0: 차련이 승인을 거쳐 추궁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만 16세 미만이 형사 책임을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감호를 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전문 교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1: 네.
0: 형법 총칙에는 범죄 성립, 양형, 형 집행 세 가지 측면에서 미성년자에 대해 특별 보호 원칙의 규정을 부족합니다. 범죄 측면에서는 형법제 17조는 만 14세 미만은 범죄 주체가 될 수 없고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인한 중상해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폐, 방화, 폭발, 투석죄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만 16세 미상은 모든 죄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예, 특히 그의 야득까지 죄를 범한 만 14세, 16세 미만이 미성년자와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두 부류는 미성년자는 성인과 범죄 성립이 동일이나 양형에 있어서는 일정한 관계에 관대한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중국의 형법 제17조는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이 사람이 범죄를 저진 경우에는 형을 경감하거나 또는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또 다양한 법률, 법정 보장을 제공을 해줬고 또 아이들의 이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예방하는 관련 법률들도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보호장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법률은 국가 안정과 각 강사업의 발전을 수호하는 데 강력한 무기이자 대중들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는 도구로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량원 사상 품덕과 법률 법규를 준수하는 훌륭한 습관을 양성해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량호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길림기련 변호사 사무소 김련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아동과 관련된 법률 법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